0: 환송연을 신라로 보낼 때 마지막 환송연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신이 신라에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또는 억류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할까 근심으로 이제 환송연을 했다 해서 근심 숫자 보낼 송자 수송대였습니다.
1: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던 수승대. 근심으로 사신을 보내기엔 그 경치가 너무 수조했던 곳. 결국 후대의 이름이 바뀝니다.
0: 폐계 이왕 선생님께서, 아니 경치가 그렇게나 멋진데 근심 숫자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와서는 맞지 않는 이름이다 해서 어미 비슷한 찾을 숫자, 뛰어날 성자, 큰 바위 대자, 수성대로 바꿨으면 어떻겠노 하는 시를 당시에 이곳에서 서원을 열고 저기 응거를 하고 계시던 요수 신건 선생님한테 보내셨답니다. 그때 그 이름을 갖다가 수성대라는 이름을 저기 파고 폐계 선생님께서 보내셨던 시도 저기 안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곳이 수성대로 불렸다고 합니다.
1: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요수 신권. 임금에게는 강직했고 고향 거창으로 돌아온 뒤에는 수승대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요. 어쩌면 선생의 정신은 바로 이 풍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승대의 대표 얼굴. 거북바위인데요. 당장이라도 맑은 물로 뛰어들 것만 같습니다.
2: 우와, 거북바위에, 우와, 물이 어쩜 이렇게 맑지?
3: 이거, 얘네 1급 수유만 잘하는 것들 아닌가?
1: 1급수의 발을 담그고 있는 거북바위.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과 문장, 이 절경에 매료된 이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3: 한자로 뭐가 다 써 있어요. 이름인지 시인지, 이거는 되게 시인 것 같아. 진짜 이곳은 물소리와 더불어서 마음도 씻어낼 수 있고 풍류를 즐기기에는 아주 최고의 절정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 한 수 읊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0: 거북바위 건너 살짝 몸을 낮춰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정자를 만납니다. 요수 신권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요수정인데요.
1: 이거 봐봐요. 아궁이가 있어요.
2: 정자인데 이거 아궁이 맞죠?
1: 우와, 왜 아궁이가 있지? 신기하네.
2: 근데 되게 독특해요. 정자 밑에 아궁이가 있고요. 이게 얼핏 보면 문이 따고 있거든요.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까지 제가 봤던 많은 정자들은 그냥 마루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1: 아, 정자 안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그 아궁이가 있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정자 안에 방이 있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와, 신기하다.
0: 아, 요수 선생 이후 얼마나 많은 신 묵객이 이곳을 찾았는지 이 현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잡한 세상사, 마음 한자락 붙잡고 싶다면 바로 이곳, 거창 수승대입니다.

0: 수승대에서 멀지 않은 곳 들판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창 위천면의 황산마을인데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그 나이가 6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1: 거의 나무가 아니라 화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은 왜 무릎 관절 같은 그런 관절 느낌도 보이고요.
0: 혼자서는 가는 조차 안 되는 둘레. 수백 년 이 언덕에 홀로 서서 마을과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봤겠지요. 600년 느티나무에서 이미 짐작하셨지요. 이곳은 그야말로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16세기 요수 신권 선생이 벼슬을 내려놓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거창 신시 집성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 토담이 특징이 아래는 이게 물 빠짐을 위해서 큰 돌로 쌓았고요. 위에는 흙하고 돌을 섞어서 토담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름답기까지 하고요. 이 담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제 키를 넘지 않은 것은 이 마을이 소통하는 방식, 온정,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마을이다. 아니 어떻게 대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가 있죠? 말이 안 된다. 이거 봐요. 이 풍경 좀 봐봐요. 뒤에 산과 집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를 맛볼 수가 있죠? 와,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0: 멀리 산마루와 기와 지붕의 조화가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의 명품 중의 명품. 바로 이 토담입니다. 돌과 흙으로 쌓은 전통 담장. 무려 2km의 이 토담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여 채의 기와집이 남아있는 황산마을. 물론 지금도 주민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이장님 되세요?
2: 예.
1: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들어와도 될까요?
2: 예.
1: 예, 여기만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2: 아, 요 생강을 심은 한데.
1: 아, 이게 생강이에요?
2: 예, 생강 밭입니다 여기.
1: 아,
2: 예, 생강이 지금.
1: 그 이 얼마 정도 있으면 커요?
2: 여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수확을 해요.
1: 가을 되면. 예. 아, 이장님은 여기서 나고 자라셨어요?
2: 예.
1: 아,
2: 여기서 우리 사대부. 예. 어, 5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1: 아, 그래요? 예. 이 고택에서요?
2: 예.
1: 우와. 그럼 한 500년?
2: 500년, 600년 되죠.
1: 600년. 예. 우와. 그 600년 세월을 어떻게 버텨요? 예. 그런데도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토담도 너무 아름답고.
2: 예, 토담은 우리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예. 이런 좋은데 지금은 고령화가 돼가지고 예,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1: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자손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예. 그러나 전날 제가 이렇게 황산마을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2: 예, 이거 저 농가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1: 농가 맛집이요?
2: 네, 예, 농가 맛집.
1: 황산마을이에요? 예. 그럼 거기도 600년 됐나요?
2: 그것도 집이 최고 오래된 예. 600년 된 집입니다.
1: 우와. 예. 그 담도 너무 예뻐요.
2: 예, 담도 이제 우리 옛날 이제 담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1: 어, 여기 써졌네. 농가 맛집이라고.
2: 예.
0: 농가 맛집이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에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1: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0: 600년 고택의 분위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서 생활의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다리미, 다듬이돌 정겨웠습니다.
2: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거 이제 이
3: 다리미 할 때
2: 다리미
3: 숯 얹어가지고
2: 숯 얹어가지고 예
3: 맞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이거 쓰신 경 아 하긴 아버님은 안
2: 예.
3: 쓰셨겠다
2: 예,
3: 어머님 쓰셨을 것 같은데
2: 썼지, 뭐.
3: 저봐요 무게를 허! 이거 자체의 무게만 해도 쇳덩어리니까
2: 예.
3: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숯을 얹어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한복 온단이 워낙 민감한데 잘못 태웠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뭐 탁 해가지고
3: 대보고 예. 세월이 그대로 있는 인두입니다. 예, 실제 쓰시던 거.
0: 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이곳은 이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농가 맛집 음식부터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와, 이 화려한 밥상의 주인공이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3: 아까 이장님께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4: 네.
3: 제가 맛있는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집처럼 소개를 해주셔서 이장님 되게 힘걸 몰랐어요.
4: 네.
3: 이장님 사모님이신 거잖아요.
4: 네, 네.
3: 여기가 그러니까 시집 온 주택.
4: 네, 그렇죠.
3: 그렇죠. 네. 아, 여자분들의 공통점은 이런 고택에 시집을 왔다고 하면 점점점 힘드셨겠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해서
4: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3: 말이 돼요?
4: 아니, 네. 저는 꿈이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텃밭 가꾸고 남편은 뭐 공무원이든
3: 아.
4: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3: 네. 네.
4: 그런데 처음에 시집 오니까 막 농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3: 제사도 많고.
4: 그래서 참 물기도 많이 그랬어요.
3: 우리가요, 600년 된 고택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어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은 이건 임금님 수라상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4: 네.
3: 이걸 다 직접 요리하신 거죠?
4: 제가 5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런데 친정도 종갓집이에요. 친정에는 이어보다 제사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엄마 거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또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3: 아, 시어머님도.
4: 시어머님도 잘하셨고.
3: 친정어머님도 잘하셨고.
4: 그래, 자연적 뭐, 양쪽 보다 보니까.
3: 저절로.
4: 저절로.
3: 아까 이거.
4: 콩전.
3: 콩전. 와, 이건 비건이신 분들은 너무 좋겠는데요?
4: 예, 이거는 제가 배우기를 스님한테 배웠거든요. 스님들이 고기를 못 드시니까 못 드시니까 콩으로 해서 콩고기로 많이 드시거든요. 단백질 공급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3: 식감은 진짜 고기 다진 것 같아요.
4: 네, 어떤 분들은 비지 맛도 난다, 콩 맛도 난다 이렇게
3: 맞아요.
4: 하시면서
3: 비지 맛이 나요. 근데 이 모든 재료가 여기서 난 거라면서요. 아까도 보니까 음식 갖다 말고 어디 텃밭에 가서 뭘 뜯어 오시더라고요. 와,
4: 제가 샐러드끼리 요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야간 치고 뒤에서 이렇게 조금씩 키워요.
3: 아, 그래요?
4: 키우고 주는 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산에 가서 채취해 오고.
3: 근데 이 나물이 하나도 아니고 종류가 너무
4: 9가지입니다.
3: 9가지.
4: 요거는 비름 나물이라고 비름. 지금 밭에 많이 나는 나물이에요. 그렇고 요거는 머위떼.
3: 머위떼.
4: 머위떼. 요거는 치나물.
3: 예.
4: 요거는 단풍치라고 해서 진주 쪽에서는 개발딱주라고도 하는데 단풍치인데 이게 종이짝처럼 얇아요. 그렇고 요거는 참나물. 참나물.
3: 참나물.
4: 아죽가리.
3: 아죽가리.
4: 그렇고 요거는 이제 목이버섯.
3: 목이버섯.
4: 고사리.
3: 고사리.
4: 그래서 버섯이 맛이 좀 털려요.
3: 진짜 나무에서.
4: 돼지에서 나오는 거는 버섯이 조금 허벅해요. 그런데 참나무에서 나는 거는 단단하고 향이 좋아요.
3: 참나물 향기부터 시작해서
4: 그러니까 씹으면 참나물 향, 치나물 향, 고사리 향 나물 향이 그대로 있죠
3: 정말

0: 맛있네. 담백하고 늘 혀에 닿으면 초고추장 맛 부담 났었는데 그거를 못 만나니까 오히려 진짜 나물의 향이 딱 고스란히 들어오네요. 그렇게 먹으면 되겠네.
1: 네.
0: 야, 이거 부들부들 느껴지시죠?
2: 600년 고택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만난 경험, 정말 특별했습니다.
3: 어머니한테 이 집은 어머니 삶의 어떤 느낌일까요?
4: 제가 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좋긴 좋은데 힘은 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뭐 젊은 사람한테 권하고 싶진 않아요.
3: 우리 어머니 진짜 솔직한 답이 너무 시원한 사이다 같네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5: 저는 이 고택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참 물려줘서 이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3: 사명감.
5: 마음가짐으로 이때까지 보존을 제 나름대로는 보존을 했습니다.
2: 기와지붕 처마 아래 앉아 수백 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마을의 시간을 느껴봅니다. 이 특별한 경험, 황산 마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죠. 길을 걷다가 놀라운 곳을 만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까요? 네, 국수 반죽입니다. 널찍한 반죽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국수 가락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국수 공장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그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3: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먹는 국수가 이렇게 예뻐도 돼요? 오방색이네요, 정말.
5: 예, 예쁩니까? 이게
3: 어머나.
5: 단층 우리 궁궐이나
3: 맞아요.
5: 저절 단층에 쓰는 오방색.
3: 그 색을
5: 예,
3: 맞춰서.
5: 그 색을 맞춥니다. 우리가
3: 우와.
5: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떼떼옷이라고 해가지고
3: 맞아요. 어머나. 근데
5: 돌잔치
3: 빛깔이.
5: 할 적에는 오색 그
3: 맞아요.
5: 옷을 입었어요.
3: 맞습니다.
2: 사장님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 색깔의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3: 야, 아니 그러면 빨간색을 하면 붉은색을 도는 이렇게 되는
0: 네,
3: 거고
0: 맞아요.
5: 비트.
3: 비트가
0: 흑미.
3: 흑미가 요거가 되는 거고 부추가 이거겠네요.
5: 예, 파란 거.
3: 노랑이 호박이고
0: 네, 호박이고.
3: 그리고 요색은
0: 핑크색.
3: 쌀이고.
0: 네.
3: 색깔도 이쁘고 우리나라 한국적인 미를 갖추고
0: 오방색.
3: 있어서 외국 분들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2: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희고 검은 우리의 전통 오방색. 이렇게 고유의 색깔을 가진 재료를 혼합하여 국수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신기하기도 할 뿐더러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아낸 국수는 이렇게 태양광 아래서 잘 말리는데요. 제 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수를 만드는 분의 노력과 정성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형형색색의 국수, 먹거리가 아니라 예쁜 장식품 같습니다.
6: 그리고 오방색이 역사적으로 볼때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그걸 역할을 하거든요. 절이라든가 궁궐의 색이 단층색이 오방색이거든. 그다음에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돌잔치 하면 꼭 색동조구리를 입고 오방색 떡을 먹었거든. 그게 이제 그 자라면서 모든 살을 물리치라고 한 거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오방색이라는 게.
2: 사장님께서 국수 맛을 보여주시겠다며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5: 그렇죠.
3: 네,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

0: 고우시다.
1: 하나만 늘으셨네.
0: 어머님 너무 고우십니다.
2: 진짜 예쁘네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3: 딸만 둘.
2: 딸 둘.
4: 올해 78배 김현규 사장님. 1980년대부터 국수 사업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이곳 거창으로 옮겨와 딸 그리고 사위들과 다시 시작. 다양한 국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국수 명인이 직접 뽑은 오방국수. 국수가 아니라 접시 위에 한 송이 꽂힌대요. 그 맛은 어떨까요?
2: 일단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고요. 들기름만 해서 먹었는데 맛 자체가 일단 식감이 기가 막히게 좋고요. 하나하나에 그 빛깔이 주는 것 때문에 기분 전환도 되고요. 건강해지는 맛이고요.
3: 보통 사람들은 국수가 무슨 맛이 있어? 육수 맛이지 뭐 국물 맛이지 맞아. 하는데 맞아. 우리는 국수 맛으로 먹어.
2: 그게 중요한 거죠.
3: 국수 맛으로
2: 그렇죠.
3: 육수하고
2: 면맛으로.
3: 그리고 우리는 절대 비빌 때 고추장 아 참 고추장 넣으면 안 돼. 맛을 확 버리.
2: 너무 강하니까 그게 있는 것 자체가 와 제가 아래층에서 국수를 만들 때만 해도 예쁘다 생각하고 혹시 설마 맛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불안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이 있어요. 부추는 부추 향이 나고 비트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흥미는 우리 드시면서 아이고 건강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맛도 영양도 잡을 수 있는 국수 그리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국수라면 누구나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색을 알린다는 자부심도 이거 분명히 외국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 저희 국수가 사실 뭐 일본의 소바라든지 뭐 이탈리아 파스타, 베트남의 쌀국수 뭐 이런 유명한 그 면 요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수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국수가 누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파스타도 아니고 굉장히 좀 고유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4: 우리 고유의 면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0: 커다란 날개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곳. 거창 별바람 언덕인데요. 가막산 별바람 언덕은 202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꽃 언덕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이색적인 풍광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1: 아, 이거 바다에서 타는 제트스키 아닙니까? 예. 저희 요 매장 컨셉이 산 속에서 있는 가장 맛있는 바다, 산에서 바다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트스키를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0: 산 속에 제트스키가 있는 곳, 예, 바로 생선 요리 전문 음식점입니다. 이색적인 생선 요리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1: 거창 사감 오면 먼저 드릴게요. 한번 접사 보십시오.
0: 그런데 이 음식에 사과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2: 사과가 들어가서 향도 좋고요. 진짜 맛있네요.
3: 이 비린내가 날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이게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사과 향, 사과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잡아주는 거, 향이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0: 재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지금은 광어하고 농어, 그다음 전복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매일 저희가 저 통영 남해 요쪽에서 제일 싱싱한 녀석들로 예, 이렇게 담아옵니다. 화로차가 직접 여기까지 와요. 근데 저희도 이 산에 있지만은

0: 싱싱한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 미끄러워라.
1: 펄펄 살아있는 남해바다 생선. 이들을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내놓는데요. 이 집만의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0: 저희 그 거창 사과 전복무래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창에 있는 특산품이고요. 사과 자체가. 그래서 저희 육수에도 사과 원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명에도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오시면 포항식 무래, 어딘산 무래가 아닌 거창식 무래입니다. 사과를 넣은 거창식 무래.
1: 거창 특산품 사과를 활용한 음식. 여기에는 사장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0: 제 꿈과 소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창에 나는 로컬푸드를 다른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한번 알리고 싶은 작은 소망. 어떤 큰 소망인가요?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거창에 있는 재료들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쌀도 좋고 사과도 좋고 산양삼도 좋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알릴 방법은 음식으로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1: 거창에서 나는 재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장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완성하고 있는 사장님. 그야말로 거창의 맛을 빚고 있습니다.
0: 이게 오늘 아침에 뽑아온 산양산삼입니다. 좋지예. 산양산삼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에서 잎까지 전부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양삼 액기스를 만들 때 뿌리채 전부 다 넣습니다. 넣어서 같이 구운다고 해야 되죠. 한 이틀 정도 구워서. 예. 그래서 이제 진액을 만들어서 이제 생선에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1: 이틀 동안 우려낸 산양삼 진액. 고등어에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렇게 산양삼으로 숙성한 고등어를 전용 화덕에 넣고 구워내는데요. 프라이팬에 굽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0: 생선을 화덕에서 굽게 되면 지금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갑니다. 500도 정도 되는데 일단은 겉은 바삭하게 코팅이 되고 안쪽에 육즙은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1: 고온에서 잘 익은 고등어 그 맛 벌써 침이 고이시죠? 생선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내놓는 사장님. 이 한상 차림을 위해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한정식점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른 사장님. 음식으로 행복을 전달하려는 그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0: 제가 거창에 와서 결혼을 했고 애기도 딸만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나무로 애기들 다치지 말게끔.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식당. 예, 그게 저희 큰 마지막 꿈입니다.
1: 거창 읍내의 어느 언덕. 잘 가꿔진 넓은 밭이 있는데요. 산딸기가 익어가고 푸른 바람이 지나가는 곳. 그곳에서 만난 탐스러운 열매. 네, 블루베리입니다.
2: 딱 봐도 유기농 블루베리 이렇게 이름이 써진 거 보는데
1: 저 사실 블루베리 나무를 처음 보거든요. 너무 예쁜 거 있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혹시 이 농장의 주인이세요?
2: 네네.
3: 와, 반갑습니다.
1: 이게 무슨 일이래요?
3: 와, 어머머머. 너무 예쁘시네요.
1: 제가 들어가도 돼요?
2: 네, 신발 괜찮으시겠어요?
1: 아, 신발은 괜찮은데 뭐 밟은 거
2: 아니 아니 아니.
1: 이거 블루베리 아니에요?
3: 블루베리인데 지금 아침에 신선하게 땄어요.
1: 너무 예쁘다.
3: 너무 크고 예쁘죠.
1: 오. 아니 근데 네. 블루베리 나무를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이게
3: 그렇죠.
1: 너무 예쁘네요.
3: 지금 이제 막 이제 수확 시작하려고 하는 그 베리들이에요.
1: 지금 수확철이에요?
3: 예,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1: 1년에 한 번이에요?
3: 1년에 한 번인데 아마 6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저희는 쭉 따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1: 한 달 동안.
3: 네. 네. 너무 예쁘죠.
1: 이 블루베리가 네. 잘 자라려면 천혜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3: 이게 뭐 지금 현재 다 전체적으로 예. 다 유기농으로 되어 있어요.
1: 약간 고산 쪽이라서 더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3: 네네, 공기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화되어 있는 이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1: 그래서, 이 흙이.
3: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런 나무 껍질 뭐 기타 등등 아주 저희가
1: 천연 영양제네요.
3: 예, 이렇게 다 만들어서 얘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이 맛이 전체적으로 다
1: 달라요?
3: 조금씩 다른 맛이 있어요.
1: 맛있게 생겼어.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블루베리. 잘 익은 것들을 골라 저도 따봤습니다. 이거는 유기농이라. 우와. 아니, 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서 먹은 거하고 바로 지금 따서 먹는 거하고 맛이 와, 달아요, 달아. 달고 육즙이 엄청 많아요. 이런 맛이구나. 좋은 블루베리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3: 좋은 블루베리는 가장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신선한 거. 예, 신선한 게 가장 좋고.
1: 저는 이렇게 살짝 알기로는 이게 분?
3: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1: 이게 좋은 거죠.
3: 예.
1: 제가 왜냐면 블루베리를 그린 요거트에 아침에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3: 그래서 예쁘신 거 아니에요?
1: 아이고, 좋아해서 네. 마트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분 많은 거 골라.
3: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3: 지금 이렇게 뽀하죠.
1: 네네.
3: 아주 최상의 지금 최상의 그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
1: 투실투실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는 언덕. 그 옆에는 넓은 유채밭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게 유채예요?
3: 유채인데요.
1: 네.
3: 지금 유채꽃이 이제 졌잖아요.
1: 네.
3: 이거 이제 우리 여기 보이는 양이 있는데 양 좀 주려고요.
1: 양이 이거 좋아해요?
3: 이러면서 아니 근데 신선한 거 너무 좋아해요.
1: 칠면 이게 뭐죠? 칠면조?
3: 칠면조도 있고
1: 하고 양하고
3: 양도 있고.
1: 어머나.
3: 배고프지? 와, 예뻐라.
1: 아이고 예뻐. 어머.
4: 깜짝 놀랐습니다.
1: 확 뜯네, 확 뜯어.
3: 아이고.
4: 유채를 반기는 맛있어. 녀석들.
1: 너도 줘.
3: 너무 귀엽네, 진짜.
1: 이렇게 맛있어? 이거 너 방금 먹었잖아. 아이고 식.
4: 제 손까지 먹어치울 기세였습니다.
1: 그래. 여기 체험하러 오실 때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3: 아이들이 오면 아주 그 즐기는 방법이 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1: 그러니까요.
3: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뭐 먹이도 주고
1: 네.
3: 어떤 아이들은 여기 잔디밭에서
1: 뛰어놀고
3: 농촌에서 왜 힐링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새벽에 새소리 듣고 이렇게 산책하시고 아주 뭐.
1: 예, 보니까 여기 내려다 보니까요.
3: 네.
1: 거창이 한눈에 보이네요.
3: 그렇죠. 이게 거창이 이 손바닥에 이렇게 가려져요.
1: 우와, 눈앞에 펼쳐지는 추억 사이에 어머, 펜션도 있어요. 펜션도 너무 무슨 숲속 궁전처럼 있고 없는 것이 다 있고 우아하니 음악도 너무 잘. 이게 뭐예요?
3: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소스류 만들어요.
1: 아, 소스요?
3: 네, 저희 그 샐러드 소스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돈가스 소스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숙성시켜요. 이 세월이.
1: 이게 뭐예요?
3: 이게 이제 블랙베리를 발효시켜서 소스. 샐러드 소스.
1: 어머. 와인 향 같은 게
3: 너무
1: 나요.
3: 너무 좋죠.
1: 와인 향 있잖아요. 숙성된.
3: 네네네.
4: 사장님은 이곳에서 농가 레스토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3살부터 지금까지 30년 차 여성 농부입니다. 양계업 등을 거쳐 지금은 10년째 유기농 블루베리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3: 제가 생각하는 그 농업 현장의 일은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뭐 아주 농부라면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닌 그냥 좀 힘든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제 모습으로 그 뭔가를 그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이런 노동의 과정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3살 처녀농부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4: 다시 블루베리 밭으로 나온 사장님. 사장님의 하루는 그야말로 블루베리로 시작해서 블루베리로 끝납니다. 열매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따는 여성 농부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사장님의 손을 거쳐갔을까요?
3: 저희는 여기 다 유기농 베리 농장이에요. 그래서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그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유기물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이 블루베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제초 관리는 전부 다 손으로 이 투둑 같은 경우는 손으로 다 뽑고 일일이 사람의 손이 다 가고 아마 이런 쪽은 이제 애초기로 돌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농약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농장이죠. 이유가
4: 갔다 온 토실한 블루베리 곧바로 식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싱싱함과 맛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사장님이 레스토랑 겸 카페를 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기른 재료로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내놓고 싶어서였습니다. 얘가?
3: 아 블루베리 젤라또.
4: 너무 예뻐요. 예쁘시죠?
3: 이거 딴, 요거는 이제 요거는 네. 맨 아래쪽에서 딴 산딸기예요.
4: 산딸기.
3: 산딸기 스무디. 예. 이런 꽃들은 식용꽃이에요.
4: 아 그래요?
3: 예, 다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다 이 꽃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 잔을 만들 때도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컬러와 꽃과 이런 거 허브 종류를 넣어서 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다 드려요.
4: 그렇구나. 이거 봐요. 어머. 어머 맛있어요. 중요한 건 이 블루베리가 신선하니까 더 맛있네요. 눈이 이게 탁 떠지는 그런 맛인데 엄청 청량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네.
4: 그렇게 달지 않은데 굉장히 신선해요. 와, 산딸기 후레쉬 이런 맛이구나.
3: 저 베리가 또 어떻게 하면 활용돼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소비할까, 건강함을 몸으로 먹을까? 그래서 가공이나 뭐 더 많이 발효시키고 또 가공도 하고 또 직접 또 이렇게 젤라또나 스무디를 만들고 소스를 만들고 이 하나하나가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네. 앞에는 거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뒤에 산들도 명산들이잖아요.
3: 그렇죠.
4: 산도 보이고 뒤에는 초록초록초록해서 이 마음이 숲속 한가운데 주인이 된 것 같은 진짜 보이는 것만큼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행복하네요. 사장님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열매들, 거창이 품은 달콤하고도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멀리 뭔가 보이시나요? 산 모양이 소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우두산으로 불리는 곳.

0: 정상에 서면 저 멀리 거창 읍내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1: 오늘 너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어.
0: Y자형 출렁다리로 가는 길.
1: 수고했어.
0: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1: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하지.
0: 끊임없이 주문을 걸며 올랐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올랐을까요? 시원한 물줄기가 반겨주었는데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
1: 우와, 멋있다.
0: 거창이 자랑하는 우두산 출렁다리입니다. 마치 인간 세상 인연을 상징하듯 세 갈래로 이어진 다리, 높이 60m의 Y자 출렁다리입니다.
2: 이게요, 그 지역마다의 산세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소리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남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족하기로 사람이 남은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남은 인정 있고, 경기도로 골라 한양도 보면 철은 목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이라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변하기 상이라. 양반 근본을 논직한데 평조판서가 통성삼촌이요, 보원군 대감이 당신 외삼촌이라 불쑥나무 무사고 흐르신네. 너를 불러하니 오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도 그 노모를 잡으다 단장 형문의 주리대 방망이 바주대 방태그리 악주물 출제 굵은 빼 부러지고 잔 빼어 실어져 얼개미 채꿍기 징가리 세대한 그저 살살 셀 테니 울태거든 누구 말 태면 말아 떨떠리고 나는 간다. 산 좋고 물 좋은 거창.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만났던 거창한 여행이었습니다. 꿈 같은 풍광도 만났고요. 오랜 세월을 품은 마을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거창 여행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아쉬웠습니다.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거창했던 거창 여행. 그러나 머자나 다시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 넉넉하고 따뜻한 거창의 미소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1: 어? 에?
0: 할아버지!
1: 응.
0: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림?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 위 새 친구가 풍미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미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벌써 저녁이네. 어?
2: 에휴,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1: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1: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2: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1: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Give it a kick.

0: 너, 내 인생의 애군이다.
1: 이분은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헐레벅이 그대로 수위가 됐을까? 그림, 제가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0: 거기?
1: 네?
0: 뭐하는 인간이지?
1: 구조... 그... 응급구조하는 인간입니다.

0: 여이야, 이젠 그림 필요 없느니라.
1: 산신령님,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지리산 산신령님.
2: 나도 좀 살펴주라. 젤로 바쁜 점심 장사에 땡땡이를 치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0: 곧 실사로 만나게 될 거야. 진우도렴.
1: 어인 덕담이시람.
2: 알바비 올려달라고?
0: 많이? 격 떨어지게 머니 얘기는 닥쳐줄래? 내가 너를 새끼 여우 때부터 쭉
1: 그 정성 갸륵도 하십니다.
2: 풀어. 어디 갔었어 아까?
0: 정화수 한 잔 꺾었지.

0: 워라 노인이랑?
1: 워라 노인? 천상계 중매쟁이? 그 깍쟁이 신이 뭐? 뭔데?

0: 지리산 여희년명구야.
1: 1987년 6월 20일 오후 2시 출생 김윤호?
2: 여희 너랑 맺어진댄다.
1: 진우 도련님은?
2: 환생했어. 김윤호가 진우 도령 현생이야.
3: 드디어 진우 도련님이

0: 귀인이 납시겠구나. 김윤호, 아니 아니, 진우 도령과 사랑을 엮어줄 귀인.
1: 산신령님 말고 귀인이 또 어딨다고.
0: 내 귀인은 인간이야. 인연 명부에 의하면 만물의 생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인간.
1: 인간?
2: 얘 벌써 몇 번째냐?
3: 보고잖아.
2: 보는 중이래. 애 아빠가 딸내미 살리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더라.
3: 괜찮을 거야.

0: 승환 씨. 승환 씨랑 먹는 컵라면은 언제나 오라. 오고 와.
1: 내가 뭐하러?
0: 너 결혼식이니까. 이 결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작정하고 밀어붙여서. 알지? 나한테 사랑은 승환 씨뿐이야.
1: 사랑?
0: 이뤄지면 그게 사랑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은 승환 씨랑 원 없이 했어. 결혼이야 뭐.
1: 넌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니?
0: 나 갖춰진 거 좋아하잖아. 완벽하게. 안 그럼 불안해서. 사진 되게 별로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승환 씨 아니라서.
1: 이제 너랑 안 보고 싶다.

0: 야, 네가 웃었냐고!
1: 괜찮아요?
2: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0: 받겠습니다.
1: 오, 박사냐.
2: 톡으로 다 보내놓군.
0: 한정판 뉴트로가 대세니까.
3: 이 집 분위기도 뉴트로네.
4: 진정 어렵게 찾아냈지.
5: 인정. 이런 스타일로 인테리어 된 고깃집은 처음이다.
4: 여기 고깃집 아닌데.
5: 어? 응? 어?

0: 주문부터 하시죠.
1: 됐어. 그냥 비싼 거 시켜.
0: 그럼 여기서부터 끝까지 주문하시면 어때요?
2: 오, 오, 꽂히는데? 나도.
3: 주세요.
2: 여기서부터 끝까지.
1: 얘들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0: 이 모래 다 떨어지기 전에 음식 세팅 시작해드리죠.
2: 진짜? 그게 가능해요?
1: 아니면요? Free of charge?
0: 공짜로 드시겠다?

0: 사장님 윈.
1: 너무 맛있겠다.
0: 사장님 윈.
2: 우리 윤호 씨 왔다.

0: 차 많이 막혔어요?
1: 어 조금.
0: 아, 우리 애기 신랑.
2: 안녕하세요. 어서
0: 오세요.
2: 신랑 신부 케미가 좋다. 축하드려요.
0: 고마워.

0: 선임까지 하는 CEO.
1: 유나 씨 요리 잘한다. 박선영 진짜 예뻐. 야 이거도
2: 먹어.
1: 아 그럴까? 춥네.
2: 밀렸어 밀렸어.
1: 어 이거 진짜 눈 감잖아.
3: 나랑 맺어질 운명이라면서 윤호 씨한테 벌써 신부가 있는 이유가 뭔데? 아 왜 하필 딱 한 달 후에 나 말고 그 여자랑 맺어지는 건데?
4: 조유리 씨 홍동백서 빠진 것이 많더다. 사랑의 운명을 거스르고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쫓는 모양이다.
3: 사랑 참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재수 없어.
4: 인연명부를 고쳐야겠다. 너하고 김윤호가 맺어질 택일 날짜를 확 앞당겨 놓아. 내가 우월한 노인한테 직접 간청할 것이야.
3: 역시 신령님. 내가 그 철거된 지리산 산신가 재건축할 때 팍팍 보태드릴게.
4: 감동받기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김윤호 그놈을 확.
3: 아 레시피 있으면 좋겠다. 사랑 레시피.
4: 너 천년 동안 사귄 놈들 많잖아. 그놈들 싹 차버리고 진우 도령한테만 애태우는 곡절 실토하렸다. 그것이 바로 사랑 레시피 핵심 아니겠냔 말입지.
3: 진심, 인간의 진심. 천년 전 진우 도령한텐 있었거든.
4: 들어가 들어가. 지난번처럼 괜히 그놈 무덤 있던 데 가서 청승 떨지 말고.
5: 거기 음식 훌륭하더라.
6: 우리가 갔던 채식 카페 중에서는 맛이 제일 단짠단짠했어.
5: 미슐랭 별세 레스토랑보다 낫던데. 선영 씨 덕분에 우리 닥터스푸드랑 대학병원이랑 협업 성사됐잖아. 사랑해.
6: 안 믿는다며. 사랑 포기했다며.
5: 뭐 임상시험 중.
6: 나도 사랑해. 난 진심. 자기 만난 후로 완전체가 된 느낌이랄까?
5: 선영 씨 처음부터 완벽하고 계획적이고 오차 없었지. 미슐랭 별세 신부가.
6: 윤호 씨도 미슐랭 별세 신랑감. 근데 우리 내일 웨딩드레스 피팅.
7: 선영 씨.
5: 나 이번 바이오 산업 투자권 꼭 따내고 싶어. 신메뉴 개발이 좀 급해서.
6: 나도 바빠서.
8: 갈게.

0: 잠깐만요. 이거 이름이
1: 사과 테린이요.
2: 테린
0: 프랑스 고기요리.
1: 네, 테린의 채식 메뉴로 바꾸고 장수 사과로 상큼하게 완성했어요.
0: 아, 저기 연락 주실 거죠? 아, 제가 특별한 메뉴를 개발 중인데 그 조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0: 사람을 만났네.
1: 저기요. 예. 네. 저 일단 그 내려와요. 그 위험하니까요. 저 어?
2: 어?
1: 저 기억 안 나요? 그 구미호 레시피에서. 예. 네. 기억나죠?
2: 누구였지?
1: 아, 아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제가 가면 되니까요. 그 움직이지 않으셔도.
2: 아니, 오지.
1: 아, 그래도 이쯤 되면은 저 기억하실 텐데.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구조 하는데요. 응급 구조.
2: 여우 구슬 내놔!

0: 잡서?
1: 구미호.
0: 인간들 반응 꾸준히 식상해. 천 년째 변하질 않니. 국수 싹 비우면 나와의 일은 있게 될 거야.
1: 국수보다 일단 여기가 어디예요?
0: 나 아니었음. 지금쯤 저승사자 보트 타고 황천강 건넜을걸? 응급처치해 준 보답. 저번에 내 그림 살려줬었잖아.
1: 보답? 이거 먹으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원래 국수는 못 먹거든요. 제가 이 면 종류만 먹었다 하면은 막 그 속이 뒤틀리고 막 식은땀 나고 그 호흡곤란 그리고 기침이 들고 냄새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0: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소울푸드는 뭔데?
1: 저 컵라면 좋아.
0: 어쩌나? 내 국수 안 먹으면 여기서 못 나가는데?
1: 정말 죄송한데 이제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 잊을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냥 절대 비밀. 제가 절대 잊을게요.
0: 도대체 뭐가 문제니? 국수 한 그릇 마시면 깔끔한데.
1: 간.
0: 간?
1: 사람 간 넣었죠, 국수에. 그쪽 소울푸드잖아요.
0: 어째서 인간들은 지들 자체가 스릴러의 공포물인 걸 모를까? 간염, 간경화, 간암. 간? 호러블은 식재료거든?
1: 나 신고할 거예요, 신고. 에?
0: 누가 믿어주실까나?
1: 예, 한옥마을 지구대죠. 저 구급대원 정승환.
0: 박선영? 이 여자가 왜?
1: 돌려줘요, 내 핸드폰.
0: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데?
1: 뭘 이렇게 남의 핸드폰을 막 보고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0: 신고 안 됐지?

0: 박선영 씨랑 뭔 관계?
1: 그건 남의 핸드폰 함부로 뒤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요즘 인간 세상 매너예요.
0: 그 여자 진짜 불려시던데.
1: 자기 진짜 구미호면서?
2: 내가 보기에 그렇다면 진짜 여운 거지.
0: 둘이 얼마나 사귀었대?
1: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3: 내 귀인은 인간이야. 너의 동물적 기운을 지그시 눌러주는 인간. 놓치지 마라. 내 귀인 푸른 살기를 지녔어.
0: 그래. 그림만 보고도 진우 도령 사연을 알아챘어. 예사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1: 왜 그래요? 무섭게.

선영아.

0: 내 옆에 있어 달라고. 윤호 씨 만날 때 다시 태어나더라도 어떤 세상에 머물더라도 사랑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
1: 이거 선영이가 쓴 거예요. 믿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랑 있다는 거. 할게요, 귀인.
2: 내 이름은 여희, 백여희.

0: 잘 부탁해. 나는 정승환.
1: 헐? 겁도 없이 말을 나?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900살 이상은 연장자인데다가
0: 구미호 귀인으로 버티려면 이 정도 깡은 있어야지.
1: 어?
2: 이누 씨, 이누 씨다.

0: 빈, 내 곁에 있을 거지? 내일 윤호 씨 만날 때.
1: 내일? 나 내일 종일 근무인데.
2: 인생에서 뭘 포기해본 적이 없는데 이 환자들 대상으로 메디컬 푸드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 맛은 완전 포기했어요. 이 사과트린을 만나기 전까지.
0: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2: 여의시죠? 김윤호입니다.
0: 오랜만이에요.
2: 오랜만 아닌데? 그 며칠 전 구미호 레시피에서
0: 처음 만났죠.
2: 그날 처음 여의시 만났고 사과트린 처음 만났고 이 맛있는 건 언제나 해롭단 편견 버렸습니다. 같이 오신 분은
0: 요리 보조요?

0: 맛은 포기하셨나 봐요. 그럴듯해 보였는데.
1: 급하게 뵙자고 한 이유 아시겠죠? 중요한 투자권이 있습니다. 완벽한 맛과 의학적 효능을 갖춘 신메뉴 개발 프로젝트요. 이사카트린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싶어요.
0: 네. 사과 산지가 어디실까나. 야채들은 질식사하신 분위기고. 스팀 온도는? 예열은 했었나? 소스에 들어가는 올리브 오일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1: 정확한 레시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레시피만으론 맛있게 못 만들어요.
1: 뭐 다양한 솔루션 언제든 환영이죠.
0: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1: 정확한 효능이 있어야겠죠. 음식이라는 게.
0: 레슨 받으세요.
1: 레시피부터 넘겨주시죠.
0: 신메뉴로 사과테린을 채택하는 건 허락해드리죠. 조건은?
1: 뭐 수익분배?
0: 레슨. 제가 직접 김윤호 씨한테만 레슨을 할 겁니다. 투자 성사된데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죠? 이 마술은 어림도 없을 텐데. 제 견적으로는 2박 3일 레슨이 솔루션이에요. 레시피를 대신 만들어줄 순 없잖아요. 김윤호 씨 레시피는 김윤호 씨가 직접 만드셔야죠.
1: 스케줄이

0: 소울푸드는 뭐예요?
1: 그럼 여희 씨 뭔데요? 소울푸드?
0: 셋하면 동시에 고백할까요?
1: 콜.
0: 셋,
1: 하나, 둘,
0: 하나,
1: 셋. 야채 꼬치구이.

0: 순간을 기억해. 이 밭도.
1: 소금 두꼬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0: 오, 절대미가.
1: 진심이 담긴 맛이야.
0: 어느 세상에 머물더라도 다시 태어나더라도 돌아서 사랑해.

0: 긴급 상황. 긴급. 빨리.
1: 어, 빨리 나와야 돼.
2: 여희 씨.
3: 윤우 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드레스 피팅 있잖아.
2: 어, 미안.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3: 거래처? 누구?
4: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줬어야지.
5: 아니, 하필이면 거기서 선영이랑 내가...
4: 너! 내 귀인이잖아!
5: 애군인가 보지. 나 그만둘래.
4: 그래, 관둬. 귀인? 그딴 거 필요 없어. 안부 인사하고 싶었어, 천년 만에. 우리 둘 소울푸드로.

0: 미안.
1: 인간의 말 자꾸 바뀌어.
0: 아깐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1: 인간의 약속 허망해. 인간의 사랑 믿을 수가 없어.
0: 그래 맞아. 근데 인간들은 겁도 많아. 선영이 때문에 다시 설렌다는 거 겁나고 아프고 무섭거든.
1: 진심이었다면 용기를 냈겠지?
0: 좀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 난
1: 왜 그래? 푸른 살기, 이 상처들이 내뿜는 거였어?
0: 난 너처럼 사랑 때문에 천년 동안 버틸 능력 같은 거 없어. 그저 평범한 인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0: 이렇게 통증 쉽게 없애준 거 여희 씨가 첫사랑.
1: 내가 사람으로 보여?
0: 아닌 줄 알았는데 맞구나요.
1: 오늘은 사람 할래. 첫사람.
0: 나의 첫사람.
2: 고백할 게 있어.
1: 귀인 관두겠다고? 그 고백은 환불.
2: 나의 첫사람 사실 나.

0: 사실 아직도 겁나고 아프고 무섭지만 선영이에 대한 내 진심 들이대 보려고 마지막으로.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역시나 김윤호인데?
1: 어? 요리 레슨 받겠다고.

0: 기대해도 될까?
1: 운명으로 엮인 사랑이라며.
2: 화이팅!
3: 나도 같이 지금.
4: 윤호 씨 많이 바빴어?
2: 여우구슬 내놔!
0: 똑같다.
5: 너.
0: 천년 전 그놈이야?

0: 어떤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해주세요. 찾고 찍고 올리고 초간단 3단계면 K브랜드 수호 완료.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K브랜드 수호천사입니다.

0: 강조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나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어징어로 먹가로 양도 하필을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강산 경계보던 눈물이오 봉래방장운 무중에 짤 맞던 고그리오 난초제 초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부궁안 오르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우려도 어리허리난 늘 신공냉인 몇도 좌변 정산 요어는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일곱은 창성인으로진 양유성 들랑강은 달랑 오락강은 나강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 손자

0: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 일용호 부상 높이도 양호고 자은 안개월 봉으로 돌고

0: 나라는 나 동정여천의 밭이 주금색 주파가 여기라 한발로 병파를 찍어 당겨 뒷발로 장낭을 당당겨 우리 저리 저리 우리 황금동 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요 파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십이봉원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1: 제헐

운전 탈 밝은 이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 딸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고 모래 쏘그가 잠시 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안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령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에 솟아 기사도 밤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오르

하루 날에 그럼 낭 졸룽 수바들의 번남기 오미자치야 감디 주화진광 목을 그르리 오디 틀어졌어 구보치 칭감였다 어서 난 돌아들고 백구난 문미 칼막이 해우리 목포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수많은 띠꽝

아닌 오통 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제 직광사 아워까옥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저를 정말 절제 기내요 순한 청산으로 도르고 이 월머리 저 월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 청방야 체방야 월턱저 구부려 방울이 박금 저건 나

장가락 헤뚤어져 우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져 떠나간다 어디매로 가잔 말 안 봐도 내로구나 이런 경치가 또

0: 이리한 참 논일 적에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과 얼쑥덜쑥하니게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 뒤에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과 얼쑥덜쑥하니게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0: 누구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쪽지려지고 몸은 헐쑥헐쑥 보이는 얘한듯 한 발이나 넘고 동네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른 백설적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저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뜨겁고 땅이 두꺼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엄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1: 그때요 별주호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도끼를 해 원살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춰사던 첩첩이 둘러싸고 도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도끼 두 개를 꽉 잡고 니가 이놈 토끼냐 토끼 키가 입에 켜 펄렁 펄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옥 좋다 삼복 따름에 너를 잡어 약개장도 좋거니와 니 가늘 대옥에 탁 나려 먹고 니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그 혈내족 혈담에 너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소같으면 더욱 좋다 토판에 너를 잡어 토백주 살찐 다리 양회가 정용 공바 두박 없이 노남 먹고
2: 그렇지.
1: 입불 베어 활도 메고 니가 죽어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주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토끼가 생각을 하니 나를 도와줘도 못하고 꼼짝은 달싹 없이 죽었구나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너옥 좋다 성감목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리마루다 연항도 500급으로 죽어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남요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르.

그때야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난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의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서음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 부사하였겠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는 것이었다.

2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맵시 장이 좋다 보라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쪽벌려 이를 뜨마부 유량 날마다 엉덩을 어깨 세운다 키 큰 사령 정상 못 지체제비다 힘을 주며 벌른 데 따른 내 땅대 문박 성내 달아 7패 8패 전비 배달이 해고개를 넘었구나 좌우산전 바라봐 화란 존성 마다방자

도로를 지나야 전라감경을 들어가 송산전 연명하고 이튿날 발행월제 도구바구 임실속도 오기에 도임월제 오리적 당도하니 육방만속이 나와나왔다 실총두번 이방이며 임월차지 호장이라 호

그리고 우엉스러져 말자. 서황무유지 어느 변지전터 정조처럼 말자라고 눈치 있고 영리 앉아 말자. 새털범치 공초가 그 맵수인지 달아쓰고 형천도 모두 협조 우리 사무소 선중 날이시네. 수집

난 서울 사신 양반이라 희생을 기원이 급사에도 다리 없이 작시를 가르쳐라 이리 안참 폭발을 찌기 때우 곡성이 일어나며

하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조학 학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게 정나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의 찾아 백건신이 유학 대접이다 착실히 하고.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의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오늘 국악한 마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혜란입니다. 1년 중 가장 푸른 모습을 자랑하는 여름 숲은 우리에게 청량한 공기와 녹음을 선사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름에 나무들이 더욱 무럭무럭 자라는 건 뜨거운 햇볕과 비를 자양분 삼기 때문인데요. 이어지는 무대에선 소리의 숲에서 푸른 열정으로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소녀들을 만나봅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걸음삼아서 상반기 전국규모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한 두 명의 고등학생 소리꾼인데요.

초배 다 버리고 한송정 들어가 길고 긴 서를 베어 조그만하게

강릉 경포대로 구경 가세. 대인난 대인난은 척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물망 출물망은 불쌍 오둥상상기라. 차라 등어 전달어 주시더라. 우리 고향으로서 가세. 그날을 다 보내고 5월 간호일은 전주 웅기 가열이요.

때때마다 성현들 사냥자 지나는구나. 광풍 개월

들마라 너 잡으러 내안 간다 성산이 버렸음에

배워 누웠으니 대장부

0: 지내보세.
1: 15, 하이!
2: 빈틈없이 꽉 찬 무대 전해주신 성창순 명창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앞서서 단가 강상풍월 들려주셨는데요. 이 곡은 선생님 소리 인생에 있어서도 의미가 깊은 곡이죠.
0: 그러니까 50년대일 거예요. 제가 26살 때 그때 처음 김소희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가서 그때 배웠던 단가인데 참 새롭네요.
2: 정말 오랜 시간 그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그동안 온 힘을 다해서 전승하고 계신 이 강산재 소리 중에서 그 강산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심청가는 실은 하기에 참 어려운 소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는 참 꼭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글쎄요, 모두 말씀들은 그래요. 내 목소리가 천성적으로 그 개면조 슬픔을 잘 표현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기교며 가사에 따라서 음이 나오는 것도 이 사람이 만들었을까 정말 신기하고 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할수록 과연 그랬겠다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요즘은 정말로 더 그런 것 같네요.
2: 네, 선생님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시죠. 어떠세요?
0: 정말 내 살과 같죠.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귀하고 소중하고 또 그 어려운 것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주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 내 제자들은 순수하면서도 노력해 주니까 정말 고맙고 그러니까 건강 생각하면서 뭐 천직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 느낌이 더욱 남다를 듯합니다.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강산재 심청가 그 오롯한 멋을 청해 듣겠습니다.
0: 출천되어 심청이는 공양미 삼백석에 몸이 팔려 공선에 몸을 싣고 만경창판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도판 떼고 행선을 하는디

안수로만 돌아든다. 유량 혼다 문소리 어디

0: 날로 두고 이름이라
1: 헐 쓰고 헐

0: 쓰고 하이!
1: 판고 당도 허니 이는 곳 임당수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천개 돼서 꼬조조진날 갈 길은 절리 말이나 남고 사면이 건버 어두 정그러져 천지적 마커니 가치니 뜨들어 배전머리 탕탕 토사공 그동바라 의관을 존재하고

0: 이제 꼬꼬먼 기후에요. 어. 나밖에 좀 죽어요. 주업수사
1: 할 수 할
0: 고사를 다 지낸 후에

매우는 말이 아이고

0: 뭐다?
1: 헐! 헐! 뭘 쓰고야? 헐!
2: 너덤 사강고
3: 안녕하세요. 꿈나무 한마당. 오늘은 미녀를 사랑하는 제 딸 연주은을 소개합니다. 민요를 사랑하는 저희 부부 탓에 주은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노란 한복을 입고 병아리 같던 주은이가 어느새 중학생이 돼서 민요를 더욱더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민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주은이는 저와 함께 매달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데요. 주은이와 함께한 봉사활동이 벌써 6년이 되었네요.
4: 덩실덩실 춤도 추고 눈물도 흘리시고 노래도 함께 불러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참 좋습니다.
3: 가끔은 놀고도 싶을 텐데 매달 변함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주은이를 보고 있자면 더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4: 많은 사람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국악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국악극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국악을 더 쉽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3: 여러 사람들에게 민요를 들려주고 그 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국악을 좋아하길 바라는 예쁜 딸 주은이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중학생이 부르는 사발가에 사뭇 진지함이 가득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성장할 연주은 양의 소리를 저도 응원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제 국악계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은 더 이상 낯선 시도가 아니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한국음악 앙상블 호나도 구두막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개성 넘치는 시도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과연 대중에게는 어떤 울림을 전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통과 현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한국음악 앙상블 호나의 무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전통음악의 가치를 새삼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이맘때 유명을 달리한 정재만 명무의 타계 일주기를 맞아 추모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춤사위를 펼치고 계실 정재만 명무의 뒤를 이을 제자들의 무대로 태평무 전해드리면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2편의 한국 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꼬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난 멋없는 거 안 해.
6: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멋없는 거 하지 마.

0: 본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맥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1: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주가 같이 들어가는 게 하나 둘 네번 네번 둘둘 같이 네번 끝.
3: 네, 뭔가 주고받는 것처럼
4: 들어갈까요? 아 뭐였어?
5: 그냥 어쩔 수 없어 저희 가정이니까.
1: 여기
6: 음이 다 달라져요.
1: 사탁으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캐지나 칭칭을 하는
3: 일단은 뭐가 느낌이
1: 딸머리로 갈 것 같은데

0: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요.
1: 그때의 소리 메시아 표정 문화 퀸이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냈니? 얼씨

0: 자, 지금 여러분들은 쉐이킷 코리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을님, 소울님, 우리 합동 공연 어떠셨나요?
1: 여러분이 또 너무 퀴즈나 칭칭나네를 잘 따라해 주셔서 관객분들과 저희가 또 한 팀이 된 느낌. 네.
2: 진짜로 약간 쉐이킷.
0: 아, 저 잠시만요. 네. 그거 두 분만 하실 거예요?
1: 아, 다시 하죠.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쉐이킷.
0: 아, 저 죄송해요. 저는 여기가 벌어져서 죄송해요. 저 쉐이킷. 네.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팀원들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2: 가을금 연주자 우리 안도경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 두 팀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연습하는 과정도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이 의견이 정말 많아야 잘 들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저희한테도 정말 큰 영광이고 뜻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연습을 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어떠셨나요? 우리 일렉기타의 박진주님.
2: 네,
0: 네, 진주입니다.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4: 아, 꼭 재밌어야 되나요? 정말 꼭. 아, 저희 팀은 보시다시피 남자 넷에 이제 여자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연습할 때 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살짝 그 안면 근육도 좀 마비도 오고. 네, 제가 합주 때 무표정을 했던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1: 아우, 감사합니다.
4: 그래서 네, 되게 되게 새로웠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5: 그런 재밌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네, 저만 이제 뭔가 상처만 남는 건데 다음에.
1: 네.
0: 연습할 때 긴장하게끔 안면 마비가 되게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김야호.
1: 다음 들려드릴 곡은 도망사 가방이라는 곡입니다.
2: 이 곡은요, 저의 또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를 잘 들으시면요, 낮인지 밤인지 또 모르게 작은 방 안에서 갇힌 것 같은 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커다란 가방을 챙겨서 그 집을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밝은 달빛 아래로 도망치고 싶은 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곡입니다. 이 시대를 또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무대를 준비했고요. 도망자 가방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바로 뉴 금강산 타령입니다. 남도 민요의 금강산 타령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어리둥절하시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귀에 익숙해지셔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입에서 맴돌면서 나오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한번 더

들으시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웬일로 소리맵치가 이렇게 느린 곡을 준비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 느리게 한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유 금강산 타령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 봉우리마다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여기 일세. 에이!

0: 감사합니다. 저희 퀸이 다시 왔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1967년에 프랭키 벨리가 부른 명곡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입니다. 오랜 시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곡인데요. 여기에 저희 퀸만의 또 국악적 감성을 더해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1: 혹시 이 노래 안다 하시는 분?
0: 자신있게 먼저 드셨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1: 한번
0: 우리 아이랑 같이 나와주실 수 있나요?
2: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0: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2: 안녕.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네. 저는 그냥 오늘 육아 전담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임재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버님 어디서 오셨나요?
3: 경기도 부천에서 왔습니다.
0: 부천에서. 네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래 아신다고 하셨죠?
3: 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0: 아, 괜찮아요.

0: 가을 씨가 한번 선창으로 해주시면 이어서 하는 걸로.
1: I love you.
2: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1: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네. 대부분 I love you 이 다음에는
1: 가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0: 아이도 이 노래, 공주님 이 노래 알아요? I love you 알아요?
3: I love.
0: 어?
1: 어머 어머 어머. 고마워요. 우리 선물.
4: 감사합니다.
1: 아이와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0: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4: 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아, I love you 이거 뒤에 모르는 거는 국룰이에요.
0: 맞아요.
1: 네, 그래도 I love you는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시죠? 네, 노래 자주자주 나오니까요. I love you.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면 바로바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an't Take My Eyes Off You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성 소리 들어볼까? 네, 이번에는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시예요. 평일에 5시만 되면은 이 서울에는 교통이 다 막히지 않나요? 다 막히죠. 저희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러시아워라고 합니다. 너무 길이 콱콱콱 막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다음 곡은요, 크러쉬의 러시아워를 들려드릴 건데요. 힙합곡에다가 저희가 약간의 조금 국악을 가미를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한 분의 또 보컬 분을 모셔서 함께 노래를 부를 건데 여러분들께서 무대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하면은 좋다 취임새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0: 여러분 즐거우신가? 목소리 크게 여러분 즐거우신가? 어이씨고 하면 어이씨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어이씨고!
1: 함께!
2: 좋다!
0: 다시 한 번! 어이씨고!
1: 좋다!
0: 가자! 어이씨고!
1: 좋다!
0: 어이씨구나 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나 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씨구나 저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

0: 시간에는요 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저희가 전통 악기를 또 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여기 있는 그 모든 곡을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북 이동할까요?
1: 네, 북 이동하고
0: 저희 퀸의 맛 언니입니다. 조그만한 체구에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따라 쳐볼 건데요. 아버님,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2: 아빠 나가도
0: 돼요? 자, 렛츠고!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2: 네, 안양에서 온 신영식입니다.
0: 휘모리 장단을 아버님 칠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워봤을 거예요. 음악 교과서에서 덩덩 쿵따쿵 이 장단을 칠 건데요. 여기 휘모리 장단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아버님께서

0: 오. 자, 박수. 이거는 박수를 달라고 하는. 어? 갑자기 난이도를 직접 올리셨네요. 대결을
1: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2: 혹시 쳐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북 아니라도 혹시 다른 악기라도 혹시.
3: 저 쇠하고 장구를 칩니다.
2: 지금도 치고 계신가요 혹시?
3: 임실 필봉 사무를 하고 있어요.
2: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필봉 농악이라고, 네, 굉장히 타악 쪽에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농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3: 우리 유네스코에도 네. 등록이 돼 있고요.
2: 네. 네. 일단 네, 잘못 모신 것 같아요.
1: 저희가 그러면 음악에 한번 맞춰서 가볼 수 있나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맞춰서 이 장단 한번 얹어볼까요?
4: 누가 더 잘 치나?
1: 누가 더 잘 치나?
0: 네. 아니, 이거는 진짜로 유튜브 각 아닌가요?
4: 맞아요.
0: 쇼츠 각 아닌가요?
4: 너무 기대돼요.
0: 네, 쇼츠 각입니다.
1: 자, 음악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우님께서 이 노래가 너무 너무 느려요. 그쵸? 빨리 하고 싶은데 몸으로 막 따라가는데 음악이 더 느려가지고
2: 너무 잘하셔서. 근데 저희 퀸 멤버를 영입하기에는 저희 남자는 안 되거든요.
1: 근데 저희는 남자가 있거든요. 드러머? 드러머 준비 대신 긴장해야 되나?
3: 나왔으니까 쇠하고 장구 해보기도 한번 치고 싶은데.
2: 아,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앞으로 나와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쇠로 한번 여기서 무대를 만듭니다. 와우.

0: 저는
1: 갑자기 이게
0: 공연을 다니면서 거기서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분 중에 진짜 탑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에게도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열정 저희도 그거를 담아서 더욱더 국악을 알리는 선두주자로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궤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간다. 그저 꿀야 나나라 여러분 손발로 박수 좋아라고 흠뽕아 좋아라고 개들 짝을 떨어 붙고나면 도로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살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돌아 간다. 아이고 좋아 죽게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여보시오라

0: 좋아하라고 박수.
1: 네, 네.
0: 흑도가 좋아하라고 흑도가 좋아하라고 걔들 땅에 따라
1: 흑도가 좋아하라고 흑도가 좋아하라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는 굳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도로 하나가 는 살도 도로 하나가 는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우리 퀸 팀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멋진 음악으로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에덴을 또 이렇게 편곡하셨다니 너무나도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 와주세요?
1: 너무 아쉬워요.
0: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저희는 이렇게 아쉽지만 또 우리 멤버들도 오늘 이 공연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저희 팀원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안 내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 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콘서트를 꼭 라이브 밴드와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항상 있었고 그게 되게 바람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오늘 그 바람을 좀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소리맵시 팀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도 소리맵시라는 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같이 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되게 미인이신 분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멋있는 소리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저희가 이제 표정 국악팀이지만 국악계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마다 약간 그 국악의 부...

0: 부족함이 가끔씩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퀸이라는 팀이랑 같이 했을 때 채워진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통악기랑 이제 전통적인 선율과 가락을 이렇게 저희 음악과 같이 함께 하면서 국악의 그 뽕이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2: 네,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3: 국뽕이라고 하죠.
4: 저는 드럼이지만 또 이렇게 장구랑 꽹과리랑 또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3: 네. 저희 사학이수 씨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몸으로 하세요. 자, 할게요.
5: 시작.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시킷 야호.
3: 자,
2: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제가 뒤에서 해드릴까요?
6: 전 아직 괜찮습니다.
2: 아, 괜찮습니까?
6: 제 어릴 때부터 소원이 걸밴드에 들어가보는 거였는데 오늘 퀸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소감을 듣자니 저희 팀에서는 진짜로 걸이 필요했던 거군요. 제가 다음부터 제가 걸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머리 길었으면 걸인 줄 알았더만.
7: 공연을 다니면서 제가 뿌듯할 때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관객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어색하면서 그런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들 때 저는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3: 오늘의 주인공은 또 저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오늘 또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2: 오늘 이런 소감을 들었으니 제가 다음에도 정말 멋있는 퀸을 또 모셔서 콘서트나 뭐 이런 곳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7: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2: 그러면 여러분 또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두 팀이 준비한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보다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루루 성이 오란 그늘 추위 급히 장대상 톡! 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대한 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다리 동남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제걸 몸도에 폭판 허그를 찬동안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두와는 귀신도 난적이라 반인물의 두어서는 통호의 화근이니 중역 우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술국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을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

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렁은 공명 모르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의 장황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른 이 금매 안에서 이루어 대장이 호뚱 나서나 한 번 보기 두 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미 라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무엇이라고 속은 목에 까딱까딱 입만 총긋총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울타우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농사공아예 디베를 빨리 저어 운명대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갈로니 목을 흐르게 뛰어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배 꼴러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 이야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뭐야 니야 너야 눈이 두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 얼떠

마음 이모 아는 기다 위부자 후에 모하라.

아룡이 분을 리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나만 몸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거려 더울이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난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악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라보며 백보아니가 되는 바는 장공 천전을 내려 비정해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무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힘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일발까지 손을 폭댕이 번개가 아직 마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 어둠이 가로진 물결이 인천 소스를 광풍에

0: 대체되고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 집 안전 지금 시작해볼까요?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뿌리 깊은 낭구 바람에 아니멜새 꽃뛰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도 마르지 아니할새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노니 용비어천가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근원이 없는 샘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금방 첫 무대를 장식해 준 우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학생들, 경기 충청농학, 우리가 뭐 웃다리라고도 하고 중부라고도 하고 경기농학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우리 호남에서는 이제 좌도 우도 뭐 이렇게들 나눕니다만은 주로 이제 남사당패 영향을 받아서 전문 농학인들에 의해서 연주되던 그런 농학입니다. 우리 호남에도 전문 연희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거사패, 또 사당패, 가리내패 등등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국악이라고 하는 또 농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수한 업적들을 남겨준 분들이죠. 그래서 경기 충청농악을 오늘 보셨는데 오늘 박병천 선생님 15주기 이제 헌정 공연입니다. 추모 공연을 맞이해서 우리 박병천 선생님이 설립도 하시고 또 직접 가르치셨죠. 그래서 박병천 선생님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경기 충청농악을 금방 감상을 했습니다. 15주년이 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 새롭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버지로 모셨던 분이거든요. 박병천 선생님이. 근데 야, 벌써 15년이 흘렀다니. 정말 세월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대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경기 충청농악으로 열었고 두 번째 무대는 박병천 선생님이 문화재로 계셨던 국가무형문화재 진도식킨꽃의 한 대목을 청해서 보려고 합니다. 식킨꽃은 한 12가지가 넘는 거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중간쯤에 진도 사람들은 이걸 이슬터리라고 하는데 영돈말이라고 하는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식킨꽃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예요. 그래서 뭐 제석굿도 있고 다 있는데 전체 굿을 식킨꽃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 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 식킨꽃 보존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영돈마리 이걸 진도 사람들이 이슬터리라고 하는 이 영돈마리와 식김 왕풀이까지 해서 15주년 맞는 우리 박병천 선생님도 시켜드리고 또 그간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환란들이 많았습니까? 이름도 빚도 없이 그렇게 아깝게 가신 여러 넋들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아울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식킨꽃 모시겠습니다.

끝나갈지 황생 끝나고 시시고 전세상을 가시시고

누구나 저건 너 파랑의 청산 속에 끝없고 입 없는 병질인디 그 나무 다리 누와 견가육

나야 인명그로의 추억 서천강 사공하가 배장간 건너여라.

보니 우리나라 염재신농 씨, 황제홍 농 씨, 백호약을 다 실었던디 우리 불쌍하신 망제 씨들은 한번 아차 죽어질 적 이승에서 쓰던 약을 저 나라 저승국 들어서서 약속.

1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식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울먹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방학 때만 되면 서울 선생님 댁 찾아가서 북춤도 배우고 호만 가락 제가 다 배우고 했었는데 그런 또 개인적인 소회가 듭니다. 박병천 선생님과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교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세 가지 공연을 한꺼번에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김진옥 선생님의 교방 근무인데요. 근무 그러면 원래 이제 이게 궁중정제, 궁중에서 추던 춤의 하나였는데 각 지방에 교방청에 소속된 기녀들이 궁중연향에 연향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중의 춤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각 지방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춤들이 이제 민간과 습합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진옥 선생님의 교방 근무는 궁중정제에서 출발은 했지만 민간으로 화한 그런 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민유라고 하는데 김녹주 선생님에서 김홍주, 정민으로 이어진 이런 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진옥, 정민유 교방춤 보존의 회장님이 박병천 선생님과의 그간의 교우관계를 생각해서 오늘 첫 무대를 헌정 공연을 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상이라고 하는 공연인데요. 윤명화 선생님의 비상이라고 하는 춤입니다. 엊그저께 한 며칠 전에 박병천 유 북춤 이제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명작무로 지정이 됐죠. 이 최헌 선생님의 명무도 명작무로 지정된 그런 춤입니다. 그래서 최헌 선생님의 이 명작무로 지정된 이 춤 비상을 그 제자인 윤명화 선생님께서 오늘 보여주시겠고요. 원래 이게 이제 경상도 덧배기 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전승이 되면 새롭게 재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덧배기 춤의 그런 모습은 이제 상당히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토대를 가지고 있는 춤이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도 박병천 유, 이번에 명작무로 지정된 박병천 유의 북춤을 가장 박병천답게 추는 이가 오늘 행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강은영 선생이에요. 강은영 선생님이 나오셔서 곡갈 소고춤, 옛날에 우리 진도에서 다 곡갈 쓰고 이렇게 소고치고 북치고 다 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곡갈 소고춤을 뭐 여러 가지 네박치기, 꾸리복, 지게복, 엇박배기 등등 해서 아마 박병천 선생님 춤 사이가 조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춤을 박병천 선생님께 헌정하는 그런 공연으로 무대로 가질까 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살풀이 춤인데요. 박병천 선생님 제자이시기도 하고 염현주 선생님이 살풀이 춤을 보여주시겠는데요. 이제 헌정하시죠. 그런데 본래 살풀이는 아까 식김 굿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지전을 들고 하는 지전 살풀이가 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전의 살풀이가 고도 풀고 살도 풀고 하는 이 지전 살풀이가 사실은 이런저런 시대적 변천을 거치면서 오늘날 이제 수건을 들고 하는 살풀이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는 지전 살풀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인데 6명이 먼저 진도 북춤을, 그러니까 박병천 선생님으로부터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터전이 없으면 우리 전통이 어떻게 살아남고 법고창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들 서울 초등학생 6명이 하는 진도 북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로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시집을 내서 제 시집이 한겨레 신문에도 아주 대서 특필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박병천 선생님을 제 시에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2집을 낼 때는 요 시를 제가 넣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박병천 선생님, 제가 아버지로 모셨던 선생님 생각하면서 제가 지은 시를 낭송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박병천 15주기를 맞이하며 이윤선. 남방의 또 하나 고려 옥주 땅에 단골의 혈족들이 대를 이은 지 누천년. 옛 성의 고인돌 선돌 동굴에 드신 곰이 마늘 한 줌 쑥 한 줌 향물 맑은 물 자시더니 탱글이 낳고 단군 낳고 줄줄이 단골을 낳으셨더라. 두 천년을 저만치 앞둔 어느 날에 왕섬 말 달리던 목장 누산 내 고옥에 들어 떡 두꺼비 갖고 다듬은 고곡 같은 아이 하나 점지하였거니 장차 그 이름을 무송이라 한 근본이 이것이라. 제비원 제비숲에서 솔씨밭고 민자골 삼원교 육송숲에서 고이길러 낙낙장송 황장목 만들어 도리기둥 삼았고 산템이 그득

지어 담아내어 지력산 상봉 같은 노적가리를 만드셨더라. 북방 자작나무 숲에 살던 사슴의 뿔을 내리고 남방 마한의 소떼에서 북장구 토용들 내리고 중방 세발 소태 탁죽거려 지초 물에 받아내니 하늘 우러러 머리 조아리던 선대의 우두머리들 갱번의 물골 근원 길어 올려 상하로 몸짓하고 앞사람 따라 우줄우줄 발구르던 탕무의 후대들 해탈왕씨 지탈왕씨 사군천왕씨 업덕받아 그저 양손에 채를 쥐고 좌우로 몸짓하는 내력이라. 온왕의 섬 오방이 독고도에서 병풍솜으로 흐르는 물비늘이 어찌 천계의 월인 달빛으로 상속되지 않았으리요. 자궁에 든 때로부터 33천 오르실 때까지 한 해륙 곳곳 찾아 쇠 울리고 가죽 울리고 세계에 허물어진 곳 찾아 복업의 노래 울리셨으니 장차 어찌 갈등과 회환 풀어내지 아니할 것이며 장차 어찌 남북에 맺힌 고라도 풀어내지 아니할 것인가. 넋실랑은 하늘 땅 흩뿌려 진토되고 바람되고 혼일랑은 넋반에 담아 새벽에 이슬 되시었거니 아홉뱀이 살에 긴 논 논두렁 붙이고 쓰레지라는 목장면 어느 총각 근원에 들으시어 잔등 잔등 쉬 넘는 바람으로 돌아오소서. 소띠끼고 깔비던 첨찰산 어느 처녀 근원에 들어 동굴의 곰 할머니 가임하시던 초경으로 돌아오소서. 경상도는 제비풀이요 전라도는 중천의 풀이로다. 잔등 잔등마다 새로 솔잎이 나는구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춤추는 소나무 무송의 그윽한 결로 지력산 첨찰산 휘돌아 흐르는 구름으로 오소서. 불도 가사도 휘감아도는 물비늘로 오소서. 황망한 시절 가없는 은혜 상고하며 누룩 덮고 소도랑 덮어 이슬털이 하옵네이다.

우리 박병천 선생님이 뿌려두신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황작목이 되고 그래서 도리기둥이 되고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를 올곧게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겠죠. 아쉽게도 마지막 순서네요. 진도에는 뭐 북춤 유명하죠. 양태옥, 박관용, 장성천, 박병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대한무용학회에 쓴 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북춤을 제가 비교 분석을 했었는데 각각의 특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태옥, 박관용, 장성천은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오래전에. 그런데 박병천 유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국가 지정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대에 오르는 공연하시는 분들만 160명이에요. 아마 남도 국악원 생기고 뭐 별로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뒷무대를 트게 됩니다. 북을 드신 분들만 북을 메인 분들만 1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이제 스텝진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명이 지금 오늘 무대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원장님 아마 저 뒤에 계실 텐데 우리 공연 끝나고 바닥 잘 한번 보시오. 안 내려앉았는가? 에? 원장님. 그래서 이 200여 명이 함께하는 진도 북춤을 마지막으로 오늘 박병천유 진도 북춤 보존회에서 주관한 남도국악원 초청무대 박병천 헌정무대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늘 박병천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늘 즐겁게 북춤 추고 소리하고 그리고 남들 위하고 하는 그런 삶들을 한번 꾸려가 보십시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 공연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로 진도 북춤 모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재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

평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네, 저한테 소리는 세상을 보는 장이고 빛입니다. 소리를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밝다는 걸 알았어요. 소리를 하고 있으면 제가 잘 몰랐던 세상에 눈을 뜨는 기분이에요.
1: 저초 혼조 여산 굴량로.
0: 소리는 제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길 같은 존재예요.

일단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가야금도 12연, 25연 없이 너무 다 잘하고 재미있어하고 일단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게 또 음악을 연출하면서 다 표현이 되는 거.

0: 제가 조산을 해가지고 옛날에 미숙아로 났어요. 이렇게 도끼는 2.8로 났는데 이렇게 한 3시간 지나니까 1.68?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키로수가. 이제 아마 눈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눈을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때 알았죠.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판소리 선생님이 학교로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예나에 조금 음악적 재능을 보고는 조금 해보면 어떻겠느냐. 아버지! 저는 정말 뭐 판소리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예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로 시주하면 예나가 이 길로 가면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거, 즐기는 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가게 됐죠. 예!
1: 예! 예! 소리를 하고 있으면 춘향이가 말을 걸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적벽에서 싸우던 두 영웅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저한테 친구입니다. 음악이 없다면 외로울 것 같고 슬픈 기분이 듭니다. 3월 1일을 시작으로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들고 간절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지.
2: 아, 이렇게 평소에 보면 굉장히 아기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굉장히 기뻐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마음도 배려해가지고 항상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 생각하는.
3: 쫙쫙 뻗었다. 제 7경추 틀렸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셔야지. 서고 있어, 마음속으로?
2: 예.
3: 여기 잡고 연습하시죠. 힘을 일정하게 줄게요.
4: 그 배울 때 뭐가 제일 힘들어요?
5: 예, 배울 때 힘을 써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듭니다. 예.
3: 맨 밑에 봐. 내려.
2: 아, 조금만 더 올려줄까?
5: 예, 됐어요.

0: 낮에 고개를 올렸는데 해가 너무 좋아서. 해가 따뜻하지. 똑같은 발이 걷는데.
1: 아, 왼발 붙잖아.
0: 똑같은 발이야. 이제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2: 근데 적응을 먼저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 걸리겠지.
0: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애는. 조그만 했는데 지금도 작지만 못 작았었는데.

0: 잘할 수 있어?
1: 나 여기 있고 싶은데.
0: 그래, 여기 있고 싶지. 엄마도 계속 더 다녔으면 좋겠어. 이 학교.
2: 이게 비밀이에요.
3: 비밀이에요. 좀 안 되는데요.
2: 합격했습니다.
3: 너무 몸이 건조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2: 아, 아니요.
3: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2: 아,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좀 겸손하지 않아?
3: 어, 근데 맞아. 누구 선생님이겠어?

0: 근데 예나는 한 번만 들으면 그런 걸 금방 따라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아, 나는 저렇게까지 못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하지? 아, 쟤 진짜 대단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죠. 아무리 음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앞에 것들을 배우면서 계속 안 보이니까 연구를 얼마나 하겠어요.
1: 고생하셨어요, 오신다고.
2: 안녕하세요.
3: 예나 잘 지냈어요?
2: 네,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3: 축하해.
2: 감사합니다.
3: 대학생 된 거 축하해.
2: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1: 저희가 네. 이기시려고 하더라고요.
3: 너무 오랜만에.
4: 아, 네, 오늘은 판소리 적벽가중 세탈형입니다.
5: 예나의 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뭐 음정도 되게 정확하고 박자도 되게 정확해서 오히려 북을 치기는 되게 편합니다.
4: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6: 한 1년 정도 같이 생활했거든요. 가끔 한번 그 보거든요, 보기는. 그런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0: 자, 그러면 최예나 소리꾼과 조선용 고수님의 무대 청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1: 대령은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의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가지고 우는 대목입니다. 적벽가가 적벽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소리잖아요. 조조와 관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소리라서 힘있고 뭔가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심이 담긴 소리는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듯이 많은 분들이 제 소리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리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1945년 10월 28일 독자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교정이 지킵니다. 과거의 가둠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교정으로 역사를 지나 오늘까지 국민 곁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이별이야 이별이야 이별 두 잔 해인 사람 그때부터 너와 나는 100년 동안 원수로다 이별이야 이별이야 이별 두 잔 해인 사람 그때부터 너와 나는 100년 동안 원수로다

0: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로 불리는 이곳은 경상남도 김해.
1: 잘 따는데. 잘 따고 있는데.
0: 제법 농사일이 손에 익은 귀농 4년차 정현 씨의 주 작물은 블루베리랍니다. 정현 씨의 든든한 농사 선생님은 시아버님.
2: 냄새.
1: 과일은 어분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
2: 알고 싶지 않아요.
0: 아직 배워야 할 게 천지랍니다.
3: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4: 앞에 가 있나, 앞에. 흰 거.
2: 됐자,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1: 그렇지.
2: 너도 달라나.
0: 도시 엄마였던 정현 씨에겐 멀고도 험한 농촌 생활.
2: 아버님, 빨리 와봐봐요. 온다.
0: 정현 씨의 히어로는 시아버님.
2: 오, 됐다. 오, 역시.
5: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0: 사실 정현 씨가 귀농한 진짜 이유도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6: 2021년도에 내경색 6월 25일 날
1: 오셨죠? 예, 예. 네.
6: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0: 시부모님 건강 걱정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2: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아또 걱정돼서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0: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하고 싶은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의 귀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0: 근데 재배도 봤네.
1: 오늘 피디가 이게 잭스 그렇게 따라하는 것 같다.
2: 어머나! 진짜 제비가 놀러 왔네요. 제비가 함께하는 특별한 하우스엔 푸른 블루베리가 여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식품인 블루베리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계절 내내 온화한 김해의 블루베리는 당도가 높고 단단해서 맛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총 2,975제곱미터 크기, 그러니까 900평 규모의 5동의 하우스에서 블루베리를 재배 중인데요. 온 가족이 정성을 쏟아 키우는 블루베리는 올해로 두 번째 수확. 올해는 작년보다 풍년이라네요.
3: 와, 아 진짜 크다 이거. 이렇게 숨어 있다니까 아버님 이런 게.
4: 며느리는 어디에 앉아 있고, 엄마는 뭐 숨었다 울었다.
3: 어머니가 귀찮아서 여자 안 들고 다니는 거지.
4: 나는 앉아서 뭐.
3: 나는 앉았다 할 게 있고 서서 딸 게 있다.
5: 그래 아프구나.
3: 아니 서서만 따면 허리 아파서 못 따겠더라니까.
4: 아이고 내 시집아가 생각하면 니는 고생도 아니다. 원래 날이 안 새는 거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치고
3: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다.
4: 우리 마을에 지금 파송을 갔는데 새벽에 2시 돼서 일어난다.
3: 아이고
2: 그냥 하는 말인데도 시어머니 말씀이라 괜히 긴장되는 며느리 정현 씨. 반면
3: 못 가. 이런 거 따면 안 된다니까 아버님.
5: 지금 따다 보니 흘러치는 거.
3: 이런 거 따면 안 된다고 이런 거.
4: 그러면 그래 못 보라고.
3: 없어요. 맞지요.
5: 이 이거 너무 못해 보이. 분이 또 분이 제하지만 돼. 이 분이 제인데 이거 아 이거 잘 땄네.
3: 그래 나.
5: 하는 거 같네.
4: 진짜 이런 것도 따면서.
5: 그거 응? 봤네. 따는 거 잘 따는데. 예?
2: 시아버님은 며느리 사랑이 넘칩니다.
5: 누가 진행 힘 안 드나?
3: 힘들어요.
5: 힘들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지. 저녁에 늦게 자야 되지. 또 배드민턴 치러 가야 되지.
3: 배드민턴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5: 그래. 아무래도 좀 빨리 자면 빨리 일어날 긴데 늦게 자야 있긴 해. 아침에 늦게 하려고. 힘들어도 어쩌겠나. 요 수확기 할 때가.
3: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는 좋아요 난. 그렇지.
6: 응.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세 분.
5: 아, 예. 사이는 나쁘진 않네.
4: 며느리 뭐 시아버지한테도 뭐 할 말 따고 뭐 매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할 말 따고 우리 집은 그래요.
2: 화끈한 가족이 키워서인지 블루베리도 참 화끈하게 굵직굵직하네요. 오늘 수확엔 특별한 일꾼들도 투입.
3: 이거 다 붙여. 알았지? 그래야지 저녁 원하는 거 해줄 거야. 아,
7: 언니 우리 저녁 고르자.
2: 맛있는 저녁 메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딸들. 그런데
8: 아빠 스티커 찢었어.
5: 어? 뭐?
3: 괜찮다.
9: 아르바이트예요?
8: 저는 안 줘요. 알바비로. 알바비.
3: 저녁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하는 알바입니다, 이거 지금.
2: 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수확된 블루베리는 크기에 맞게 잘 분류를 해주고 박스에 포장하면 끝! 아이고, 조심하세요. 두 번째 수확인데도 고정 거래처가 있을 만큼 유명해진 정현 씨네 블루베리.
3: 물건이 없어 볼까요?
2: 배송 담당은 시아버님과 며느리 정현 씨의 몫. 택배를 부치기 위해 서둘러 시내로 나가는데요.
3: 안녕하세요. 2kg짜리 두 개 있거든요. 여기 서울시 종구 뭐 거기 돼 있는 거 그거.
10: 네, 이거는 네.
3: 그것도 1kg.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0: 이번엔 공판장에 납품하러 들렀는데요.
1: 민수가 이거 내놔 둬.
2: 아, 네, 사람이
3: 있습니다. 10개? 10개요. 나 빨리 온다, 빨리 왔는데.
0: 하마터면 오늘 납품을 못할 뻔한 정현 씨.
3: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드디어 오늘의 중요 배송은 끝.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이장인 시아버님이 들른 곳.
4: 이 집이구나. 안내 있는 집이에요.
3: 마 네? 맨날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분 아니에요?
4: 아, 맞다.
3: 추워, 더워지다.
5: 할머니. 계시요.
6: 아이고 이리 오시네. 아이고,
3: 안녕하세요. 미안하다.
4: 불리비 농사지는 거죠? 매 내려 가시 농사진다고.
6: 아이고 이거로 또 이장님이 가는가?
4: 예예. 우리 그 예 며느리가 농사지었다고. 그 할매들한테 그
6: 이제. 우리 며느리들 이래 이거 한다 하더만은.
4: 그래.
6: 난 아주 맛도 안 봤다.
4: 맛도 안 비추던가 며느리가 안 되겠네.
6: 안 비추네. 이런 분이 없지. 같이 돌아서 농사지으려고 왔어. 그 우리 생각은 그렇는 기라. 세상 이래 가서 주니까 너무 헌감합니다 이장님.
4: 헌감하겠네.
3: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0: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시아버님께는 마을 어르신들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이 나이에
7: 먹어 보세요.
8: 써 있어.
4: 뭘 드려야지.
3: 이거 한번 접어 보세요.
7: 네.
3: 아유, 저희 블루베리.
4: 감사합니다.
3: 네? 아, 아버님이랑 저랑.
7: 아, 농사 잘 지내.
3: 세상에. 아, 아버님이 80%, 저희가
7: 80%. 이장님 닮았나? 며느리 닮았나? 며느리 닮았어. 이게 또 맛있네.
3: 감사합니다.
4: 아, 이장님 어디 이 어디 이 집은 맛있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
7: 편집을 잘 해주시겠지.
0: 마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장님.
6: 요새 시자 들어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우는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네도 애들도 없는데 애를 서인아도 데리고 들어와서 있긴 해. 마을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9: 아니 근데 두 분 며느님은
7: 잘... 우리는 예, 아직 며느리가 없습니다.
4: 유일하게 우리 마을에서라 이거 혼자 보인대. 며느리 가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칭찬받아야지.
6: 이 통은 갖고 가라. 이거는 거기다 이것도.
4: 와, 기억도 안 나네.
7: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잡사모에서.
4: 칭찬하는 것
9: 같아. 아버님은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며느리 같이.
4: 좋지. 우리 며느리 착하게 돌아간 놈. 고맙다.
0: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매일 아버님 어깨가 으쓱한답니다. 그날 오후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시아버님이 또 뭔가를 준비 중이신데요. 블루베리에게 주어야 할 액피가 부족한 상황.
3: 들어가요? 두렵다.
0: 며느리 정현 씨에겐 가장 두려운 시간.
4: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비법을 가지고 갑니다.
3: 나 냄새가 싫어. 네.
0: 정현 씨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생선 액비.
3: 우와 장난 아니다. 어 생선 머리통이 아니요. 아 점심을 많이 먹어 같이 쏘기도 안 좋은데 지금.
0: 맛있는 블루베리를 위해선 포기할 수 없는 일.
3: 어 냄새.
0: 발효를 돕기 위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줘야 하는데 와 냄새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
3: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니잖아. 다 졌어요. 설탕 사라졌어. 으아!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싫은데.
4: 자, 우이가 떠면 된다. 이리 나가야 돼.

0: 다 뜯어주고.
1: 매번 멀리서 구경만 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생선액비를 덜어내보는 정현 씨. 큰 용기를 내보는데요. 오, 정현 씨 액비 만들기 성공.
2: 내가 없어도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지?
3: 아니요. 아직까지는.
2: 뭐 이거 또 뜸어 되는데 이래가.
3: 아 접근하기가 힘든데.
1: 액비 냄새조차 힘든 정현 씨에게 농사일에 능한 시아버님은 그야말로 슈퍼맨.
3: 우리 아버님 완전 맥가이버 비스무리하다니까. 뭐 가만히 있다가 뚝딱뚝딱 뭘 만들어낸다니까요.
2: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
3: 그렇구만.
1: 액비는 물과 희석해서 블루베리 나무에 뿌려줘야 하는데요.
3: 이 한 통을 다 넣는 이걸 다 넣는다고? 왜 냄새? 작업할 때까지 있어야 되네 이제.
1: 때마침 블루베리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로 분주한 농장.
4: 우리 나한테 손잔잔 모시네. 좋아요. 다음에 손잔잔 하시네.
1: 손님들로 정신없는 틈에 비상 상황 발생.
3: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1: 얼른 수도 밸브를 잠궈야 하는 상황.
2: 앞에 가 있나 앞에. 힌거.
3: 됐죠.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이렇게.
2: 그렇지.
1: 다행히 상황 종료.
3: 아 뭐 무슨 소린가 했네. 오 나온다. 와 물바락수 세졌다.
1: 우여곡절 끝에 양에게 성공. 귀한 액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길. 아직 실수는 많지만 매일 쌓여가는 농사 경험치만큼 블루베리도 한 해 한 해 더 달고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3: 달아지겠군 블루베리가.
1: 농사 선생님 시아버님이 있어 정현 씨는 참 든든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니 어느덧 저녁 시간. 정현 씨가 향한 곳은 시댁 부엌인데요.
3: 덥지? 선풍기 좀 틀어라 얘들아.
5: 바로 옆집이세요?
3: 네,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엎어지면 코 다를 때랍니다.
5: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3: 아, 불편한 게 100인. 편한 것도 있죠. 어머니가 바로 뭐 김치 같은 거 만들면 바로 갖다 주시고 야채 뽑으면 또 바로 갖다 주시고 이러니까 좋죠. 저는 너무 좋죠. 불편한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갑자기 팡 열고 빌라야 이러는 거 그게 좀.
1: 귀농 전 늘 간단하게 먹던 식사와는 달리 시부모님 입맛 고민해서 푸짐하게 차려내는 밥상. 모든 음식에 정성을 쏟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의 귀농 후 조용할 틈 없는 시댁.
6: 아니 아니라고 했는데 잘하고 진짜라고 별의상을 모였다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상황 가오를 주고
2: 있다. 그 애적도 뻔뻔히 그려야지. 이현연 위의 사람은 친절하고 배로 배려심이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이 삐별 드립. 시원하네. 시원하다.
1: 토끼 같은 손녀딸들 덕분에 시아버님 매일 호강 중이시랍니다. 어느새 뚝딱 차려진 밥상.
3: 오, 내가 차렸지만 뭔가 굉장히 비주얼 지금. 좋아.
1: 우와, 진짜 진수성찬입니다.
3: 맛있게 드세요.
5: 감사합니다.

0: 추천.
1: 내경색이랑 유방암이 좋대요, 어머니. 고등어 무조건 먹어야 돼.
0: 고맙소.
1: 드셔. 이것도 등푸른 생선. 좋대. 그것도 건강에 좋대, 어머니. 브로콜리 주세요, 생선.
2: 너 가지고 해먹 있대.
1: 자, 아버님도 생선 드시고.
3: 반찬 하나하나에 시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은 정연 씨.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랍니다.
1: 어머니 아플 때는 그때도 놀라긴 놀랐는데 그래도 뭔가 그랬는데 아버님 딱 그때 그랬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막 집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3: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정연 씨가 세 딸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시아버님.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시부모님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귀농을 결심했답니다. 아들 내외의 귀농 덕분인지 두 분 다 건강하게 회복 중인데요.
1: 그러니까 아버님 그렇게 딱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바로 핀나 아빠랑 저랑 그런 거 없이 바로 우리 아버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창고였던 거 아버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집 만들어가지고 맞죠 어머니?
0: 너가 아버지 안 차리셨으면 너무 못 할까?
1: 응.
0: 오라 가나.
2: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딸, 뭐 딸 같은 뭐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들어오겠노? 아들이 있어야 들어오지. 아들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 사람들이.
1: 에헤이. 니 어쩔래? 딸밖에 없는데.
2: 사랑하세요. 네,
3: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가족은 어려운 일을 겪은 후 더 단단해졌답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되는 여름날의 아침. 정연 씨는 아침 일찍부터 바쁩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시내 마트 물류센터에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 준비.
1: 블루베리도 먹고 가 빨리 5개.
3: 블루베리 농사가 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남편 철수 씨는 농사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철수 씨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정연 씨의 두 번째 아침 미션은 시댁 방문. 아침 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며느리입니다.
4: 여기 어떤 약이에요?
5: 네? 여기 혈압약이고. 여기 이제 혈전약. 피를 잘 도느냐 하고. 요 담요약하고 그렇습니다.
3: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1: 뜨거운 거 같은데 뭐야?
5: 아, 뜨겁다.
0: 방울이야 한 개밖에 없네.
3: 늘 시부모님 건강이 마음에 쓰이는 정연 씨.
1: 이제 좀 꼭 좀 시험 일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5: 그래 고맙다.
3: 한편 그 시간 정연 씨만큼 바쁜 사람이 있는데요. 정연 씨의 보물 두 딸이랍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딸은 벌써 등교를 했나 보네요. 엄마 없이도 알아서 등교 준비가 척척인 자매.
6: 해줄게. 야. 나.
1: 아니,
6: 야.
1: 알겠어,
6: 다시 하지 마, 너.
1: 장난인데?
6: 아니, 앉아.
3: 툭탁툭탁 아침부터 재미있는 자매.

0: 집에서 3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둘째와 셋째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적대는 도시학교와는 달리 전교생이 20명 남짓되는 아담한 학교인데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이 학교 출신일 정도로 역사가 깊답니다.
1: 친구들이랑 반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나눠먹고. 알았지? 니도 좋아하는 3개, 3팩 들었어. 같이 나눠먹어. 잘 갔다 와. 안녕.
0: 인원이 적다 보니 모두 친형제 같은 친구들.
2: 자요.
3: 언니네 다섯 개요.
4: 진짜.
3: 한일 여덟 개 들었나?
2: 야 꼭지수 입어 뭐야.
5: 친구들 잘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6: 짜증 나요.
5: 왜 짜증 나요?
7: 너무 많이 먹어요.
0: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는 딸들인데요.
8: 여러분들 작물을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잡초도 좀 뜯어내고 이렇게 합시다.
0: 시골 학교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함. 바로 직접 작물을 심어보고 기르는 농부체험이랍니다. 올해는 학생들 모두 합심해서 감자 농사를 지었다네요.
8: 너네가 심었을 때 요만했잖아요.
9: 네.
8: 이만큼 자라는 동안 감자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도 보고 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은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도 한번 관찰해보자.
0: 직접 키운 감자를 수확하는 즐거움.
10: 또 맨손 조심하고요.
11: 이거 돌이에요. 이거 돌이에요. 어, 이거 감자. 어?
12: 아니네?
8: 아니.
11: 감자 뭐야? 야! 신발아! 감자 보인다!
3: 오, 입쌤 이거 왕감자 아니에요?
8: 너 뜯어요.
3: 왕감자다!
8: 탈탈탈탈 털어봐요.
11: 와! 왕감자!
8: 엄청 잘 컸다.
11: 이거 시간이!
5: 어디 어디?
8: 오! 은별이랑 비슷한데 누가 더 크나 해보자.
11: 우리가 더 크네!
3: 우리가 더 컸까?
0: 쑥쑥 자라는 감자만큼 이곳에서 아이들의 추억과 꿈도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8: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농부가 되지 않을까요?
0: 아이들 모두 농부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블루베리 수확으로 매일이 바쁜 정현 씨.
13: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14: 밭메로 갔어요. 밭메로.
13: 밭 어디? 어머니 어디 밭이에요?
0: 시아버님 혼자 밭에 나가 계신다는 말에 정현 씨 걱정이 밀려옵니다. 부쩍 뜨거워진 낮 기온에 시아버님 건강이 걱정되는 정현 씨인데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그날의 그 순간.
13: 바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가지고 그때도 좀 일이 많았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지? 아,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일이 많았었긴 했었는데
0: 시아버님의 건강이 1순위인 며느리.
13: 저기로 가야 되나? 여기도 돼도 되려나? 아유, 큰일 났네.
0: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13: 빠진 것 같은데.
0: 좁디좁은 시골길 운전이 아직 서툴기만 한 정현 씨.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아, 여전히 요지부동인 자동차.
13: 어떻게 해야 되지?
0: 정현 씨, 무사히 차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귀농 후 매일 조용할 날이 없는 블루베리 농장 며느리 정현 씨.

0: 오늘은 진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1: 아버님, 차 대다가 여기 비닐이 있는데 차 빠져버렸어요. 빨리 와봐봐요. 네.
0: 급히 SOS 요청을 해봅니다.
1: 온다.
0: 정현 씨의 히어로, 시아버님 등장.
1: 여기 콕 빠졌어요, 아버님. 들을까?
0: 사고 현장을 보니 시아버님도 난감하기만 합니다.
2: 트랙터가 땡기면 되는데.
1: 트랙터 갖고 와.
2: 아니, 꽤도 없네.
1: 응? 그럼 어떡해? 뒤에 들렸네.
0: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시아버님.
1: 잠깐만요. 됐다. 우와, 역시.
2: 아, 네, 힘들다.
1: 역시 아버지. 큰일 날 뻔했네.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요리? 요리? 밑에 여기.
2: 꼬리가 양쪽으로 딱 내감스러워. 매무된다.
1: 생각보다 풀 많네?
2: 그러니까 얘 풀렀다 천기가 안에는 풀러면 먼저가 있는데.
0: 이 더운 날씨에 시아버님 혼자 고생하실까. 김 매는 걸 돕는 정현 씨.
1: 아버님 일 좀 시험시험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성격상 절대 안 될 건데. 햇빛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0: 며느리가 걱정하는 마음 왜 모르실까요? 시아버님께는 딸 같은 며느리랍니다. 그런데?
3: 근데 이제 며느님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냐고.
2: 아니 뭐 우리 며느리 몸 실한데 뭐.
1: 아버님이 걱정했다고 아, 내가.
3: 아버님 원래 표현 많이 안 해주세요?
1: 아버님 표현 못 하시죠.
3: 잘한다고 없다는데. 아이.
1: 밥 먹자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래 하면은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인 거지.
2: 아니 고생 너무 친절하는 게 좀 어색하지. 속으로 막 아따 잘한다 이렇게 하지.
0: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쁜 건 두 말하면 잔소리.
2: 아, 고생 수고했습니다.
3: 아, 저 말고 며느님한테 말해.
2: 고생했다. 빨리
1: 갈게요, 아버님.
0: 하루빨리 농사에서 손떼게 해드리고 싶은 정현 씨. 평생 꾀라는 걸 모르는 시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1: 지금처럼 저렇게 막 새벽부터 막 해질 때까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아 눈물 걱정돼서.
0: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날의 끔찍한 사고.
1: 표현은 안 해도 걱정은 진짜 많이 되거든요. 특히 아버님은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맨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좀 속상하죠.
0: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의 일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인데요. 그날 오후 단체 주문이라도 받은 걸까요?
1: 아니요, 전화기 주세요.
0: 수확한 블루베리를 있는 대로 차에 가득 싣는 정현 씨. 오늘은 시아버님 없이 혼자 길을 나섭니다. 정현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현장.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인데요. 우와! 장난감에

0: 지역 특산물에 정말 없는 것 빼곤 다 있네요. 오늘 이곳에서 정현 씨가 블루베리 오프라인 판매에 도전해보려고 한답니다. 처음인데도 척척 판매대에 블루베리를 진열하는 정현 씨. 미리 준비한 홍보 포스터도 야심차게 내세웠습니다.
1: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2: 즐거운 마음으로요. 밭에서 일 안 하잖아요. 무농약 블루베리입니다. 드셔보세요. 싱싱한 블루베리 드셔보세요.
0: 첫 손님은 꼬마 숙녀.
2: 드셔보세요. 블루베리입니다.
3: 아니, 나 TV 나온다. 머리 높게 오르고.
0: 블루베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어린아이들. 시시코너에 꼬마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2: 맛있지?
3: 얘들아, 멈춰.
2: 더 사가셔야겠는데요? 너무 잘 먹는데?
0: 맛있는 블루베리 앞에선 체면도 저 멀리.
4: 선생님, 이제 그만 먹으세요. 집에 가서 엄마가 줄게.
5: 아, 맛이 어때요, 이거요?
0: 어, 또 왔네?
6: 대신 먹어.
2: 어, 먹어. 네, 감사합니다.
5: 맛있어요?
6: 네.
5: 얼마나 맛있어요?
6: 많이요. 아.
2: 오, 본인이 직접 돈을 꺼냈는데.
7: 어제 돈 내려고?
2: 우와, 6,000원이야. 5,000원만 주세요. 기특해서 5,000원 서로 깎아드려야겠다.
6: 대박.
2: 우와.
0: 인심 후원 정현 씨 덕분에 따뜻한 마음까지 한가득 얻어갑니다.
2: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끝!
0: 어머!
2: 끝!
0: 정말요?
2: 제가 그랬죠. 저 무조건 완판한다고.
8: 아, 한 시간 반 만에 완판했네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완판했어요. 잘했죠? 이건 다 제 용돈입니다.
9: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진짜 최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틈 없었던 정현 씨. 이제 농부에서 엄마로 변신해야 할 시간. 저녁만큼은 아이들과 남편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10: 키 맞췄다 이제.
11: 나 근데 이걸로 진짜 키 커졌어.
10: 뭐 이거? 키 큰다. 소리 니 나는데.
11: 나 충분히 컸어. 나 153이다.
10: 153밖에 안 돼.
11: 나 136.
0: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만큼 정현 씨 정성을 다해 요리 솜씨를 뽐내보는데요. 우와, 오늘 저녁 메뉴는 오므라이스. 거기에 블루베리도 빠지지 않네요. 오, 공부하느라 바쁜 첫째 딸 빛나도 왔네요.
2: 빛나.
0: 맛있는 요리로 고된 하루를 치유받는 시간.
2: 첫 끼다 나 지금.
3: 엄마?
2: 응.
10: 나도 첫 끼야.
2: 뭐라고?
10: 나도 첫 끼라고.
2: 아.
3: 진짜?
10: 그래.
3: 못 믿겠어.
2: 응, 너무 바빴어 엄마. 응. 잘 먹네.
10: 아, 괜찮지? 나쁜 점.
2: 참나. 저녁 둘이서 잘 챙겨 먹고, 빛나도 빛나대로 또, 학원 다닌다고 고생하고, 거의 집밥을 못 먹는데, 우리 빛나는 요즘에. 맞지? 고생한다, 진짜. 좀 더 고생해라. 수고해라. 알았지?
10: 네가 좀 많이 좀 너새 좀 챙겨주고.
2: 설거지는 거의 다 빛나가 다 하는데, 뭐. 평일에는 우리 빛별이가 하나? 빗소리가 하나?
12: 빗별이.
2: 빗별이? 이거 왜 안 돼?
12: 빛나가 같이 하라고 뭐야, 하면은 언니 TV 보고 나한테
2: 이 게으름뱅이.
10: 카메라가
2: 이 게으름뱅이.
12: 아니 장난이야. 언니도 해. 언니도 해.
13: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12: 난 그러면 다 좋은 딸 될래.
2: 좋은 딸 될래? 응, 그래. 내가 성적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나 혹시? 어?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나의 성적표로 너의 효도를 보고 싶은데 나는. 그래.
6: 우리 동시에 그거죠.
12: 뭐?
6: 방금 한 거.
12: 아, 그거.
6: 그거야.
7: 하나, 둘, 셋.
12: 사랑해.
2: 사랑해 엄마 해라.
12: 시작.
2: 나도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12: 왜 그래?
2: 아우 너는 진짜 웃긴다. 여보 사랑해. 아, 나도 해야지. 나도.
12: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2: 믿어볼게. 엄마도 착한 엄마가 되어볼게. 화이팅!
0: 다음 날 오늘도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농장 일을 보던 시아버님 얼굴이 어둡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의 병원 정기 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14: 좀 걱정되고 그러세요? 병원 갈 때마다?
15: 네, 그렇지 않아요.
2: 차가 저기 있는데. 아버님 가시죠.
0: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정현 씨.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요. 오랜만에 방문하는 병원이라 괜히 긴장이 됩니다.
2: 살만 좀 쪘으면 좋겠다 아버님.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16: 젊었을 때 나만의가 살 너무 찌다 보다 크니까.
2: 그래 그 적당한 게 좋긴 한데 아버님 지금 좀 말랐잖아요. 예전에 그때 딱 좋았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딱 그때가 딱 보기 좋았는데.
0: 복잡한 마음을 누르며 한 시간 가까이 달려온 병원.
2: 네, 안녕하세요.
17: 2021년도에 뇌경색 6월 25일 날
15: 오셨죠?
2: 네.
17: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15: 그럼요.
17: 관리 잘 하셨네요.
15: 아닙니다. 약을 너무 먹었긴 해.
17: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 잘 조절해.
2: 근데 일을 엄청 많이 하세요.
17: 일 많이 하면 좋은 거죠.
2: 아,
17: 그건 일 많이 하는 거는 그게 무슨?
2: 아 그래요?
17: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15: 그렇지. 네.
2: 아니 무리하면
15: 뭐지? 일도 하려고 하지 뭐야?
2: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이래요. 네?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17: 본인이 좀 좋아서 하는 일인데.
2: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17: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2: 감사합니다. 일을 이제 좀 안 하시고
15: 그래, 그래.
2: 아시겠죠?
15: 일 안 해야지.
2: 그래.
15: 누가 같이 살려면 애기들 일 안 해.
2: 그래. 오래오래 같이 살려면 아시겠죠, 언니?
15: 그래.
0: 집에 가는 발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 들른 정현 씨. 가족들을 위해 특별 요리에 도전 중이랍니다.
2: 또 우리 어머니가 문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0: 점심 메뉴는 바로 보양식의 끝판왕, 해신탕.
2: 이거 보고 난 우리 엄마 오라고 삐지겠는데. 엄마 삐지지 마. 조만간에 해주러 갈게.
0: 맛있는 해신탕 냄새, 블루베리 농장까지 퍼졌나 봅니다.
15: 뭐라 그지? 쟤 뭐라 새끼가?
2: 이건 낙지.
6: 낙지 냄새.
0: 와, 진짜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습니다. 낙지 문어 해신탕 완성!
2: 아마 이거 사마비예요, 사마. 전구제를 딱 올려. 고기를 올려, 그리고 문어를 딱 올리는 거지. 그래갖고 돌돌.

0: 갈아가지고 먹는 거죠.
1: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시식해보는 시아버님. 맛이야 보나마나 꿀맛이겠죠.
0: 건강하게 보내세요 아버님. 아버님
2: 고맙다. 잘 먹게.
0: 복날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2: 복날 세 분인데 토복 등복 말고
3: 한날 기다려 보자.
2: 세 번 한다 그런 거 알겠지?
0: 세 번 한다 할게요.
3: 복날 기다려 보자.
4: 아니 이게 친정 부모님도 고쳐주신다는데 이거는.
3: 이게 맛있겠네.
2: 아 믿고 집에 해준 건가? 안 보여나? 되겠지 뭐.
5: 갔어.
1: 이장님이라 바쁘시네요.
6: 이제 아버님 힘이 좀 나세요. 어떠세요?
5: 예, 힘이 불끈불끈합니다.
1: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 덕분에 매일 웃음꽃이 피는 가족입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시내에 나온 정현 씨. 여긴 또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얼마 전부터 정현 씨가 뚫은 판매처. 오, 맛있는 케이크들이 가득한 카페인데요. 이곳에서 정현 씨네 블루베리가 특별한 변신을 한다네요.
7: 저희 먹으려고 제가 샀는데.
0: 네.
7: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막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0: 진짜요?
7: 그래서 블루베리 케이크가 나왔어요.
0: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7: 했다가 블루베리 케이크 이제 넣으려고 했거든요.
0: 네.
7: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블루베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씻어놨거든요.
0: 아 네네네. 아 우리 거야?
7: 네. 과일 케이크는 과일 생명이라서 블루베리 크림 맛있어도 블루베리가 맛이 없으면 스타벅스랑 비교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먹다가.
0: 뭐랑
7: 스타벅스는 냉동 블루베리를 쓰는데
0: 네.
7: 여기는 생 블루베리라서 너무 좋다 이런
0: 진짜요?
7: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 스타벅스랑 지금 비교된 거예요? 이야
7: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0: 우와
7: 그렇게 해야 단면이 잘랐을 때 예쁘고.
1: 언젠가 먼 훗날 블루베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게 꿈인 정현 씨. 오늘 눈으로나마 한 수 배워봅니다.
7: 애플 민트랑 향이 다르죠?
0: 네.
7: 향이 진하더라고요.
0: 엄청 진하네.
7: 네.
1: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정현 씨.
7: 여기가
0: 와
1: 아무데서나 만날 수 없는 명품 블루베리 케이크네요. 어 진짜 맛있겠다.
0: 너무 뿌듯하다. 아버님한테 얘기해 드려야겠어요. 우리 아버님 더 좋아하시겠는데.
7: 맛있게 드세요.
0: 또 좀 주세요.
7: 네.
1: 케이크 보여드릴 생각에 농장으로 한 걸음을 달려온 정현 씨.
0: 언니, 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그 라피만 그 카페 그 사장님이 우리 블루베리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2: 멋지네.
3: 맛이 있겠네. 색깔이 좋네.
0: 맛있네. 맛있죠. 맛있죠. 이거 보니까
3: 아직까지 생생하네.
0: 생생하지.
2: 맞다, 맛 진짜 맛있네요.
0: 맞죠, 진짜 맛있죠.
2: 우리 기대해서 그러는데 더 맛있는 건네.
3: 우리는 일만 하고 할배가 다 우리 할배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거.
0: 내가 또 여기 팔았기 때문에 케이크가 탄생한 거지.
3: 네가 또 이런 올리는 바람에 또 텔레비를 나오는 거 아이가.
0: 그렇지.
3: 참말로 희한한 일이다.
0: 아유 이렇게. 시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어머니 아버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갖다 줄게요.
3: 다 가이다.
1: 이토록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또 있을까요? 블루베리 농장 가득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그리고 정현 씨 오늘도

0: 다짐합니다. 시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블루베리를 키우겠다고요. 그날 저녁 딸들의 학교에 방문한 장현 씨.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네요.
1: 우리 학생들과 캠핑 활동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은 좀 쉬어 주십시오.
0: 학교 캠핑 덕분에 조용하던 동네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둘째 딸 빗소리랑 막내 빗별이도 오늘 외식하는 기분이겠어요.
2: 깨끗해요.
3: 자, 또 어디 상추 줄까?
2: 그러면 먹자만 했으면.
4: 여기 소세지.
5: 엄마 바빠서 뭐가 서운했어?
6: 우리 할머니
7: 못 놀아준 거.
5: 못 놀아준 거.
7: 서운한 거 없었는데.
5: 소원한 거 없어? 고마워.
7: 안 먹고 갔어?
5: 엄마한테 바라는 거 있어?
7: 줘봐.
5: 줘봐. 놀아주는 거. 미안. 웅크라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잘 그거 해주니까. 스스로 잘하는 어린이들이라서. 네. 가자. 해먹자.
0: 정말 오랜만에 딸들 소원풀이 제대로 해줍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알게 되겠죠. 엄마는 정말 멋진 농부이자 복덩어리 며느리라는 걸요.
8: 하지 마라, 아프다.
5: 엄마가 앞으로 많이 놀아줄게. 사랑해.
8: 화이팅! 하나, 둘, 셋.
0: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소중한 장현 씨. 가족을 위해 선택한 귀농 생활이 제철 맞은 블루베리처럼 참 달콤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베리 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5: 아, 왜? 나 거기 누가 누워있나 했네. 안 힘들다 아직까지.
9: 시내에 있다가 농사질라고 들어왔잖아.
10: 시내에 아침 새벽에 가는 거 지하친 거지. 새 키우지. 농사 짓지.
5: 서비스를 못 챙겨왔다. 내가 다음에 줄게. 고마워.
11: 아,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12: 꼭지 쓰니까 조심해서 먹지.
11: 네 명밖에 없으니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2: 좀 바쁘지.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굿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의뢰인 동시에 삶의 어려움과 슬픔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장인데요. 서울시 무용단이 굿이 지닌 치유와 해방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낸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무용단의 신작 무감석이 준비했는데요. 무감석이는 서울굿 막바지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무대에는 작곡가 이하늘이와 무용수 김우간, 소리꾼 김율희와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또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영화감독 장철수가 참여해 음악과 춤, 소리와 미디어 아트로 굿을 통한 치유의 과정을 생생하게 펼쳐냈는데요. 상처와 아픔을 떨치고 치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여정, 서울시 무용단의 무감석이 지금 만나보시죠.
1: 서울시 무용단이 4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신작 다섯 빛깔 눈물로 풀어내는 정화와 치유의 굿 음악, 춤, 소리로 펼치는 서울굿의 절정 무감석이 2022년 서울시 무용단이 선보인 창작무용 일무 종묘제례학 의식무인 일무를 재해석해 무용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받은 작품이죠.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무용단이 일무 발표 이후 4년 만에 대극장 규모의 신작 무감석이를 선보였습니다. 무감석이는 서울굿이 끝날 즈음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2: 저희가 서울굿 안에 있었던 무감석이를 선택하게 된 과정이 각자 다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태도와 정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이 무감석이가 아닌가.
1: 무감석이는 신과 인간을 잇는 오방색을 흑, 황,

청, 적, 백의 눈물로 풀어냈습니다. 먼저 몸에 새겨진 불안과 고통을 보여주는 흑의 눈물에서는 얼굴을 가린 무용수들이 바닥을 기며 고통을 표현합니다.

0: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을 연출한 장철수 감독은 미디어 아트를 맡아 현실과 의례, 기억과 감정의 교차를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냈는데요.
1: 다른 데는 없고 서울 구세만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추상적인 이미지, 영상에서 벗어나서 시네마틱 콜라보를 도입하는 것은 가장 이곳의 본질에 응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내면의 억눌린 감정을 강렬하게 분출하는 적의 눈물, 현란한 몸짓에는 다시 타오르는 생명력을 담았습니다.

0: 무감석의 조한문은 무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한국 무용가 김우관이 맡았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감각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춤선으로 안무를 만들고 직접 무대에 올랐는데요.
1: 안무에서는 첫 장면 흙의 눈물 장면과 청의 눈물 장면 움직임 개발하는 것까지 참여했고요. 그리고 백의 눈물에서 이제 솔리스트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풀이 조금 기반으로 움직임 리서치하면서 여기에서는 가장 지금 흙, 황, 청, 적 이 단계를 거쳐서 가장 깨끗해진 상태, 뭔가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 초월자적인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0: 상처와 슬픔,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며 내면의 고통을 비워내자 비로소 평온함에 도달합니다.

0: 백의 눈물에서는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김유리가 작창과 소리를 맡아 치유의 순간을 소리로 풀어냈습니다.
1: 이 백의 눈물 부분을 작창을 하고 고민할 때는 가장 스스로 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그런 고통에서 좀 멀어지는 그 순간들을 저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봤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 보았고요.

0: 무감석의 의상은 무용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독창적인 한복을 선보여온 민천홍 의상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오방색과 지전, 서리설경 등 구세 요소를 활용해 무감석의 다섯 가지 색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1: 이 다섯 가지 눈물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득 떠오는 결론이 이 모든 컬러를 품어 안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섯 겹의 의상을 만들자

0: 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섯 겹의 의상이야말로 이 장면에 따라 펼쳐지는 눈물의 이야기를 품어 안아서 무감성이를 위한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1: 무감성의 즉흥성과 구세 장엄함이 어우러진 절정 무감성이 오방색의 움직임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45명의 무용수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쏟아내며 공동체의 에너지를 가득 펼쳐놓습니다.
2: 나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이 문제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어떤 정신과 태도, 그런 것이 우리 조상들 무감성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요.
0: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이 무감성이가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1: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재탄생한 구. 전통의뢰의 춤 사이에 오늘의 감각을 더한 무감석이가 펼쳐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홀로 무대를 꽉 채우는 동무의 에너지부터 무려 45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군무까지,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지나 깨달음과 희망, 마침내 해방으로 나아가는 감정의 여정을 함께 느끼고 또 전율하게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으로 주목받는 작곡가 이하늘이는 무감성이를 통해 처음으로 무용음악을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무용수들은 처음엔 그의 음악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낯섦에서 새로운 움직임과 감각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무, 스피드, 미메시스까지 전통 음악과 춤을 새롭게 풀어내는 서울시 무용단. 앞으로도 다채로운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텍스트 하나로 영상과 음악이 뚝딱 만들어지고 기술이 인간의 지성과 예술적 영역까지 넘나드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미 반세기 전에 내다본 예술가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인데요. 백남준은 기술과 인간을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기보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올해는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백남준 아트센터가 그의 이름을 내건 첫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주제는 백남준의 행성 Waiting for UFO로 그가 평생 상상했던 우주와 미래와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두 개의 전시, 별, 괴, 달들도 동시에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해 백남준의 우주관을 오늘날의 기술과 예술로 연결했습니다. 기술과 인간, 우주와 지구의 연결을 꿈꾸었던 백남준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4: 인간과 기술의 미래를 전망한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백남준의 미디어 오디세이. 서거 20주기, 다시 열리는 백남준의 우주를 찾아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올해 그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백남준은 일찍이 미디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을 예견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의 시선을 동시대와 연결해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자 합니다.
5: 백남준의 예술 정신과 백남준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레거시를 동시대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 사실은 스스로 혼자만 존재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 관람객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페스티벌 형태로 이렇게 열린 플랫폼 형식을 만들면 더 많은 예술들이 살아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남준 미디어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4: 이번 페스티벌엔 전시 외에도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는데요. 특히 음악, 라이브 코딩, 굿 등 백남준의 우주적 세계관을 동시대적으로 풀어낸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 열리는 전시 별, 괴에서는 백남준의 독창적 우주관과 동양 사상을 담은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6: 여기에서 별이라는 의미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시선을 확장했던 백남준 선생님의 사유의 스케일을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고요. 괴라는 주역의 기호를 통해 그 넓어진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읽어보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4: 백남준에게 우주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1990년작 비너스는 위성 안테나를 중심으로 모니터 24개를 바람개비처럼 배치했습니다. 반구 표면엔 천의 무봉, 황녀, 복부인 등 여성을 뜻하는 한자를 적었는데요. 이는 인간의 삶과 맞닿은 그의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 백남준은 이를 8인치 모니터의 전자신호와 이미지로 우리들의 눈앞에 불러왔습니다. 높이 5m 대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엔 시공을 가로지르는 백남준의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타이캉 아트뮤지엄 소장품으로 국내 첫 공개작인데요. 13인치 TV 36대엔 불상과 악보, 공상과학 이미지가 교차하고 꼭대기엔 19세기 석조 불두가 놓여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합니다.
6: 백남준에게 우주란 어떠한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를 확장하고 인간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매개, 로 사용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 단지 천체나 행성의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전자 이미지, 그리고 동양의 한자, 그리고 한글 등의 기호들이 층층이 다층적으로 겹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 위성으로 전 세계가 이미지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상을 꿈꾼 백남준. 21대의 모니터로 만든 지구본이 전 지구를 연결하는 그의 예술 철학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미디어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철학을 함께 담았던 백남준. 이번 전시에서 그의 동양적 우주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6: 이전 섹션이 별, 괴 전시에 별을 의미하는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면 이번 섹션은 그 주역의 사유인 괴를 담은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괴란 백남준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탐독하셨던 동양의 사유를 전시에 적용하는 출발점, 격인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 TV 부처는 동양의 지혜를 상징하는 부처가 실시간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화면 속 자신이 가상인지 실제인지부터,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행위가 성찰인지 자기애인지, 우리 현대인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TV 앞에 나무로 깎은 토끼가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는 달을 보며 꿈과 상상력을 키워왔는데요. 달은 인류 최초의 텔레비전이다. 백남준이 남긴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달을 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갑니다. 레이저 디스크에 실크 스크린과 구형 TV 진공관을 결합한 이 작품은 동양의 별자리인 28수와 고전인 주역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별과 괴로

0: 세상을 읽어내던 과거와 현대의 영상 기술이 만난 작품입니다.
1: 이번 1990년대 작품의 동양적 사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화되고 그 축적되다가 이제 문자로서 등장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동양의 천문학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역의 사유들을 이제 겹쳐놓거나 드로잉 하신 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실 당시에 가장 최신의 매체였던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 위에 겹쳐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동양의 기호와 그 다음에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라는 매체를 겹쳐놓은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 방식이 보여집니다.
0: 지난 10월 4일까지 열린 2층 달들에서는 백남준뿐 아니라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했는데요. 나노필름으로 우주의 충만한 생명력을 표현한 이지연 작가의 얼룩 무지개 숲과 깜빡이는 픽셀의 움직임으로 우주 풍경을 표현한 김덕희 작가의 부분 일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남준이 1993년 선보인 작품 거북은 166대의 모니터를 거북 형상으로 배열했는데요. 과거 영적 존재로 숭배받은 거북과 현재의 영상 기술이 만났습니다. 이 작품만을 위한 전용 전망대에서 그가 만든 우주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백남준이 했던 것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도 벌이고 음악에 있어서의 장르도 넓히고 다양한 영역들의 예술들이 함께 여기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이끌어내서 미래의 예술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별과 행성, 위성으로 이어진 백남준의 우주. 그의 우주에서 기술은 예술이, 예술은 다시 질문이 됩니다. AI 시대, 반세기 앞을 내다본 백남준의 질문을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3: 백남준의 1990년대 행성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별괴에서는 5m에 달하는 대형 설치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으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브라운관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품 TV 부처는 스마트폰과 SNS로 늘 자신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흥미롭습니다. 비너스, 시리우스, 역경 등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 전시 별괴는 내년 2월 14일까지 경기 용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계속되니까요. 백남준의 우주로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창극의 해악과 흥, 그리고 우리 소리의 생동감을 젊은 감각으로 전해주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인 김수인인데요. 지난 9월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에서 젊고 발랄한 새로운 토자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창극과 방송 등 활동을 더욱더 넓혀가는 젊은 소리꾼 국립창극단 단원 김수인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3: 그러니까요. 우리 국악의 날.
4: 맞아요.
3: 그때 우리 맞습니다. 같이 MC를 봤었었죠.
4: 네. 제가 네. 그때는 진행자로 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초대돼서 오니까 네. 기분이 더 묘합니다.
3: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4: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계속 저희가 수인 씨의 근황을 네네. 이렇게 전하긴 했어요.
4: 아 맞아요. 그래도 저도 올해... 봤어요.
3: 어 보셨어요?
4: 네네.
3: 오,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후로 근황 좀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4: 정말 이번 연 한 해가 정말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큰 작품에 좀 주인공을 맡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6월에 효명이라는 작품에서 또 주인공을 맡았었고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귀토에

0: 저도 네. 또 주인공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주인공의 주인공만 거듭한 예. 그래서인지 지난번 만났을 때부터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
0: 제가 그 귀토라는 작품이 다이어트 창극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1: 왜요?
0: 그 토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네. 굴러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창극단에 입단한 이후로 네.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작품이 이 귀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1: 확실히 효명과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0: 네, 그렇죠? 효명은 뭔가 또 점잖해야 되지만 그렇지. 토끼는 굉장히 또 발랄해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다이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1: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VCR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난 9월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의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다 전해드렸고 사실 이 작품이 이제 4년 만에 네. 돌아온 거고 또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잘해야겠다 욕심도 나고 여러 가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0: 사실은 이 귀토라는 작품에 이제 제가 했던 토자 역할을 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인 우리 김준수 씨가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 잘해놓고 가서 제가 그만큼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준수 형의 빈자리를 채우는 또 새로운 인물로서 자리 매김해야 한다는 또 사명감도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올라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연기하고 소리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또 준수 씨의 어떤 토자 이미지와 또 수인 씨가 하는 토자의 어떤 캐릭터와 굉장히 다르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아 나는 조금 다르고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점을 더 연구하고 신경 썼다 그런 게 있을까요?
0: 사실 이 어떤 인물이 다른 배우가 해놓고 간 작품을 이어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똑같아도 안 되고
1: 그렇지.
0: 그거를 답습해서 똑같이 하면은 또 저만의 개성이 또 사라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전에 했던 이제 우리 준수 선배가 했던 포자를 쭉 보니까 너무 네. 귀엽더라고요. 발랄하고 아주 막 이렇게 볼 한번 꼬집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또 제가 이 토끼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또 어울릴까라고 했을 때 전 좀 까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준수 토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귀여웠다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까칠함을 좀 한 스푼 더해서 좀 별주부를 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강한 척하지만 일명 센 척하지만 네. 속은 되게 또 여린 약간 그런 토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1: 아니 수인 씨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머 이분이 요즘 이렇게 바쁘구나 인기가 최고구나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이 많구나 네. 싶었던 게 매년 여름 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 거기에 이제 또 나가셨잖아요. 네, 네.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와 함께 무대를 섰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매년 예술감독님을 모시기 때문에 가수 이한철 씨 네, 또 맞습니다. 오셨었고 또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단원이었던
0: 유태평양
1: 씨가 맡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비하인드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하냐
0: 네, 네, 네.
1: 일단 친한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너 꼭 나와야 된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어요. 너무 네, 바빠서 네, 네, 네. 처음엔 약간 고사를 하셨다면서요.
0: 사실은 이제 그 여우락을 준비해야 됐었을 기간이 네. 제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효명 효명 작품이 끝난 직후다 보니까
1: 네.
0: 이거를 내가 곡들을 만들고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먼저 있었죠.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우리 평양 감독님이 계속 네. 전화해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이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권유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 권유가 저한테는 굉장한 네. 보약이 되었습니다.
1: 보약이 됐어요?
0: 네네.
1: 아니 태평양 씨 입장에서는 일단 섭외를 막 너 진짜 꼭 해야 되고 넌 잘할 수 있어 한 다음에 이제 막상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나 몰라라 했다고
0: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이니까 네. 형 그럼 나 진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 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1: 네.
0: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하고 이제 라인업이 딱 정해지니까 네. 음악은 네가 만들어야지.
1: 나 몰라라 하고 화장실 근데,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네, 이제 달라요. 네.
0: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번에 그 여우락 페스티벌을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라는 네. 팀과 장마라는 소재로 우리 전통 국악을 블루스에 입히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1: 네.

0: 사실 정말 평양 감독님 없었으면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머리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정말요?
0: 정말 음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구나 우리 유태평양 음악 감독이.
1: 네.
0: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늘 전화를 하면 녹음한 거 보내봐. 들어보고 피드백 줄게. 그러면은 야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럼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1: 아 그래요?
0: 너무요. 정말 최고의 음악 감독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태평양 씨.
1: 아니 아까 보약 같다 이런 표현을 네네. 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0: 사실 이 보약이라는 게 몸을 보호하는 약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약이고
1: 네.
0: 저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이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가 국악하고 그렇게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1: 네, 그렇죠.
0: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쓰는 음계가 국악도 오음계를 사용을 하는데 네. 블루스도 오음계를 사용하고 그래서 블루스가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위에 뭐 판소리 한 소절을 올리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음악적인 공부가 많이 됐고 또 몸으로 느끼는
1: 네.
0: 그 음악적인 그런 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1: 정말 연이은 스케줄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겠으나 음악적으로는 보약이 됐다.
0: 맞습니다.
1: 멋집니다. 아니 사실 이제 소리꾼 김수인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0: 네.
1: 2023년도에는 팬텀싱어를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결승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바쁜 와중에 또 지난 6월에 팬콘서트도 열었다고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뭉치게 된 거예요?
0: 저희가 사실 그 팬텀싱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말 날밤을 매일매일 새요.
1: 그래, 오디션 좀 그런 게 있죠.
0: 정말 날밤을 새고 또 그 한 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팀 간의 결속력
1: 네.
0: 그리고 단합력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결승까지 가면 정말 이제 음악적 동지를 넘어서 그냥 진짜 가족이 되고
1: 네.
0: 형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좀 즐기시는 편인가 봐요.
0: 원래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제 전통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1: 그렇죠.
0: 그런 거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웠었어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팬텀싱어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깼었고 또 이제 그 두려움을 깬 이제 그런 것들이 빛을 발했던 게 또 여우락 페스티벌이었고
1: 그렇군요.
0: 다 저한테 약이 되었습니다.
1: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키에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0: 무슨 오해요?
1: 아, 너무 이렇게 훤칠하니까 소리는 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임방울 국악제의 장원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소리꾼이고 정말 찐으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0: 네.
1: 스스로도 나는 소리꾼 김수인이다 라고
0: 네.
1: 말씀을 하실 정도로
0: 네.
1: 그 정도로 이제 일단 기본은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딱 확실하게
0: 네.
1: 자리 잡혀 있는데 어떻게
0: 네네.
1: 처음에 소리를 시작하게 됐죠?
0: 우선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인간문화재이시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예.
0: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리 환경에서 커왔어요.
1: 네네. 조기교육?
0: 네, 조기교육. 예. 태교부터.
1: 태교부터.
0: 이제 소리로 했었는데
1: 네.
0: 그 소리가 이제 사실 가족이 누군가가 같은 장르에 가면은
1: 그렇죠.
0: 가족 간의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소리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무용도 오래 했었고 가야금도 배웠었고 이제 여러 장르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의 근간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가 가장 오래 했던 게 판소리이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도 판소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1: 네.
0: 이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장르를 하던 창극을 하던 크로스오버 장르의 음악을 하던
1: 네.
0: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기본인 것 같아요.
1: 네. 자, 어머니 김선희 명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염금향 조통달 오정숙 명창에게 또 사사를 받으시고
0: 네네.
1: 인간문화재 말씀해

0: 주신 대로 인간 문화재이시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워낙 그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 나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1: 사실은 제가 소리를 정말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은 군대를 다녀와서였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이제 대학을 가서까지도 진로에 대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0: 오.
1: 내가 정말 소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0: 네.
1: 내가 소리를 하면은 어떤 소리꾼이 되어 있을까? 늘 이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내왔었는데
0: 네.
1: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또 학교에 복학을 해서 이제 저희 지도교수님이신 이제 한승석 선생님께 소리를 정말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재능 그리고 이제 끼로 이제 잘 이제 이 소리를 운용을 했다면
0: 네.
1: 그 뭉쳐져 있던 소리를 하나하나 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디테일하게 배웠던 시기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여서
0: 그렇군요.
1: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소리의 맛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섰죠. 아, 난 정말 소리꾼을 해야겠고, 또 창극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정말 유태평양 씨는 연출이나 기획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또큰 작품을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도남문 국악단, 서울 도남문 국악단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소리연애라는
1: 네,
0: 작품을 올리는데
1: 맞습니다.
0: 첫 예술 감독으로 또 공연을 펼치게 되고 여기도 또 섭외를 당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계속 전화하나 봐. 수인아, 수인아,
1: 하자.
0: 하자.
1: 너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해줘서
0: 네.
1: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또 평양 선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또 기회를 주는 선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형이 시키는 거, 형이 이거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다 하려고 노력을
0: 거절하지
1: 하고, 예.
0: 이번에도.
1: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괜히 감독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저한테는 영감이 되는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남 구악당에서
0: 네.
1: 연극과 사랑에 빠진 소리라고 해서 소리 연애라는 작품으로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각 하나의 바탕을 맡아서
0: 네.
1: 이제 정말 연극적으로 소리를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1인극 형식의 전통 소리판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평양
0: 네.
1: 예술감독님을 비롯하여 뭐 김보림 씨 그리고 저까지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무대에 올라가죠.
0: 아, 직접 태평양 씨도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예술감독도
1: 예,
0: 하고.
1: 개막작을 우리 태평양 선배가 하고 폐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0: 어떤 작품을 하게 되나요?
1: 저는 이제 춘향가를 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0: 네.
1: 또 저의 주된 주력 바탕이 또 춘향가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또 연극적으로 풀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춘향가를 맡았고
0: 네.
1: 우리 김보림 소리꾼은 적벽가,
0: 적벽가.
1: 예, 여잔데도 적벽가를 합니다.
0: 이야.
1: 그리고 또 유태평양 감독님은 심청가 이렇게 맡아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면 또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수인 씨가 하던 그냥 평소에 춘향가 말고, 그럼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1인극 형태의 춘향가로도 들어볼 수 있나요? 네.
1: 그래서 가장 이 작품의 핵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춘향가 핵심은
0: 네.
1: 춘향가지만 그 이도령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0: 네.
1: 이몽룡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뭐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너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나의 불찰이구나. 미안하다. 이런
0: 네.
1: 식으로 사과하는 대목까지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원래는 다안 부르는 대목인데 그런 대목까지 이제 좀 첨가를 해서
0: 네. 네.
1: 이 시대의 이몽룡, 안정형 남친. 좀,
0: 안정형 남친 인기 많죠.
1: 좀
0: 예.
1: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한번 조금만 들려봐 주세요.
1: 그러면은 이제 그 안정형 남친이 이제 춘향이를 구하러 가는 부분이죠. 어사출도를
0: 아,
1: 살짝 한번
0: 어사출도
1: 짧게
0: 좋죠.
1: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번 외란 소리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나니 백일 명령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갔습니다. 타는구나. 여기까지 맛보기로만.
0: 아니, 안정형 남친의 어떤 캐릭터로 구하러 가지만, 거의 태토남 느낌으로.
1: 그렇죠. 자기 여자한테는 안정형이고 순둥순둥하지만
0: 지키러 가는 과정.

0: 과정에서는
1: 내 애인을 그렇게 힘들게 한
0: 오.
1: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약간
0: 네.
1: 이런 또 포부를 가지고 또 우렁차게 나가죠.
0: 이야, 정말 어떤 무대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수인 씨도 다재다능하고 그야말로 육각형,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죠. 육각형 예술가가 아닌가 싶은 게 10월 17일에는 수원에 있는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김수인 현을 타다 단독 공연을 또 준비 중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서는 또 가야금 병창을
1: 네,
0: 하신다고요.
1: 맞습니다.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데요. 사실은 이 가야금 병창과 산조만을 단독으로 무대에 올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신경
0: 네.
1: 쓰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남자 가야금 병창 주자들이 많이 없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야금 병창을 오랫동안 배웠고 또 가야금 산조도 또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0: 네.
1: 이것들을 무대에서 한번 잘 펼쳐나 보면은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나올 남성 가야금 병창 주자들한테도 내가 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지
0: 네.
1: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와.
1: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정말 가야금과 소리 위주로 딱그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소리꾼들 가운데에 악기를 잘 다루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또한 시간 반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건 다른
1: 네,
0: 이야기잖아요. 다른 전공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럼 계속해서 가야금 연습도 하고 계신 거예요?
1: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야금인 것 같아요. 너무
0: 스트레스 받으면
1: 재밌어요.
0: 가야금 뜨다?
1: 어떻게 보면 제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0: 아,
1: 본캐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본캐는 이제 판소리라면, 부캐는 또 가야금 주자고,
0: 오.
1: 가야금 병창 주자고 하다 보니, 그걸 할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이 작품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소리 연애라면,
0: 네.
1: 오히려 더 즐기면서 할수 있는 작품이 가야금 병창 독주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여기 그럼 굳은살 이렇게
1: 네,
0: 있어요?
1: 맞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와, 10월 17일 적벽과 남도 작가 민요 연곡의 가야금 연주까지
1: 네.
0: 들을 수 있는 김수인 현을 타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연장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공연도 있지만 또 하반기에 국립창극단에서 열리는 공연들도 있을
1: 네.
0: 텐데 뭐가
1: 맞습니다.
0: 있을까요?
1: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0: 네.
1: 그중에서 이제 늘 이제 창극단에서는 정말 신진 작가들 그리고 신진 작창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공연이 이제 작가 프로젝트, 창극 작가 프로젝트라는
0: 네.
1: 공연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그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낭독 공연인데
0: 네.
1: 그 새로운 이제 신진 작가들 그리고 또 작창가들이 합심을 하고 또 국립창극단의 뭐 단원 그리고 청년단원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 그런
0: 선보이는 자리.
1: 시연회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하고요.
0: 네.
1: 또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아쉽게도 저는 출연을 하지 않지만 우리 국립창극단의 정말 여성 소리꾼들이 다 나오는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작품이 하나 올라가는데 오이디푸스가 올라갑니다.
0: 어머, 근데 여성 소리꾼만으로
1: 네.
0: 오이디푸스를요?
1: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0: 와.
1: 정말 너무 궁금한 작품이거든요.
0: 진짜
1: 네.
0: 궁금하네요.
1: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극본을 써주시는 우리 배삼식 선생님, 그리고 또 최진아 연출님, 그리고 저랑도 또 굉장히 또 친분이 있는
0: 네.
1: 우리 장서윤 소리꾼이 작창을 맡아서 이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는데
0: 와.
1: 다 여자들이 합니다.
0: 그 모든 역할들을
1: 네.
0: 다.
1: 그래서 심지어 오이디푸스에는 우리 이소연 선배가 또 우리 또그 이오카스테에는
0: 네.
1: 김미진 선생님이 또 다른 역할들의 우리 민은경 선배, 조유아 선배 정말
0: 여자들이
1: 네.
0: 만들어내는 그 오이디푸스란 작품.
1: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0: 너무.
1: 저희 국립창극단의 여성 소리꾼 분들이 이 힘이

0: 남다릅니다.
1: 그건 맞아요.
0: 네. 네. 정말 남자 옷을 입혀놔도 남자보다 더 남자가 찰 수 있는 분들이셔서 그래서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네.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창극을 만들어보자라고 네. 해서 오이디푸스를 또 기획하신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6일에는 송년판 소리 소리 정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이신 윤진철 선생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네. 그분의 또 이제 소리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국립창극단의 전단원이 출연해서 늘 12월 31일에는 송년음악회.
1: 벌써 송년음악회 얘기할 때가 왔군요.
0: 네, 맞아.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작품 저 작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예. 그래서 창극 갈라 콘서트로 송년음악회 어질더질까지가 이번 연의 마무리입니다.
1: 네, 하반기도 정말 많은 스케줄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건강관리도 목관리도 네네. 잘 하셔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10월 11일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열리는 소리연회 그리고 10월 17일에 수원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열리는 김수인 현율타다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소리를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또 김수인만의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초대성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김수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0: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단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최근 한 출판사와 편의점이 협업해 출시한 빵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가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열리고 있는데요. 부산문화재단은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서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을 개최합니다.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의 테마는 출항, 독서의 확산과 일상연결인데요. 시민이 직접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하는 스피커즈 코너, 일요일 오후 4시 작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북톡시에는 김민정, 박준 시인이 참여합니다. 울산도서관은 10월 18일까지 슬도아트 일원에서

2026 울산 야외 도서관 소풍을 진행하는데요. 주제는 울산 슬독에 빠지다로 천천히 책을 읽는 슬로우 독서, 슬기로운 독서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는 윤슬 책장과 지역 작은 도서관 추천 도서를 모은 슬독 책장, 그리고 슬도 아트에서는 주말마다 작가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서 문화 축제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웅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웅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아까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어기야 차.
0: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모계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1: 저요?
2: 뭐야?
0: 너 좀 멋지다.
2: 갑자기?
3: 돈 3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2: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4: 이게 재밌어?

0: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1: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0: 연기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2: 우리 집도 얼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해야겠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구경 한번 와보세요.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다는 장터구나. 임금님, 벌써 혼자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여기는 바로 세종시 조치원. 임금님, 여기에요, 여기.
1: 이야, 정말 좋아.
2: 살려주시고.
1: 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참, 알아보시고 그래. 인마가.
3: 아이고, 왔는가?
4: 신나십니다.
1: 어? 신나지 그럼. 어? 다 이렇게 시장 장터에 오면 말이야. 어? 푸적푸적하고 정겨운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4: 맛있는 거 많아서 좋아하시나.
1: 아, 사람 진짜 내가 얼마나 저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 자나깨나 백성만 생각하는 성군인데 내 먹을 거나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 사람 좀 서운하게.
4: 네, 여기 세종시장에는 뭐가 유명해요?
1: 뭐가 유명하냐고. 아, 우리 임피디 참 무식해 가지고 큰일 났네. 어? 여기가 세종시 조치원 아닌가? 조치원 하면 뭐가 유명해?
4: 당연히
1: 모르지. 복숭아가 유명하다.
0: 그렇지.
1: 복숭아. 아,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복숭아. 아, 우리 중전이 좋아하는 복숭아를 내가 사서 돌아갈 수는 없고 집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좀 사다. 정아. 오, 복숭아 여기 있네.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네.
1: 예.
0: 복숭아 참 예쁘구나.
1: 잠깐만. 천중복? 얘가 이게 뭐 천중복 품종이에요?
5: 품종 이름이고요. 천중복 한참 나올 때예요.
1: 지금이?
5: 네.
0: 좋다.
5: 이제 복숭아 대표가 이제 천중복이고요.
1: 아,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복숭아가
5: 네.
1: 아, 얘는 적당히 중간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딱 좋은 그러니까 것 같은데.
5: 딱복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딱복이라고 썰어서
1: 그거는. 근데 나는 얘가 좋아. 지금 살짝 딱딱한
5: 네.
1: 근데 약간 물렁한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파세요? 몇 개 이렇게?
5: 이렇게 세 개 만 원 가져요.
1: 세 개 만 원?
5: 네.
1: 살게요. 세 개 만 원 사도 돼?
0: 어이구.
1: 자, 이거 요걸 해야 돼가지고.
5: 네.
1: 세 개 만 원. 주십시오. 좀 맛있게 먹어야지. 아, 예쁜 걸로 주십시오. 예.
5: 여기 좀 맛있어요?
1: 예. 아유, 역시 장터에 오니까 서비스도 주시고 너무 좋아.
5: 시장에 네. 점이 있어야 돼요.
1: 그럼요. 이게 정이에요. 아, 시장의 정.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1: 예, 잘 먹겠습니다.
5: 네, 맛있게 드세요.
1: 예. 자. 가자, 가자.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1: 그래요?
6: 아니.
1: 살쪘대.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내가 요즘 살쪘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요. 너 혼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느냐 이러면서. 아니 우리 피디 양반 그 장터 하면 떠오르는 음식 없나? 장터 하면?
4: 떡볶이.
1: 아이 사람이 장터 하면 떡볶이가 물론 떡볶이가 있지.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골 아주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장터 그러면 장터 땡땡 장터 땡땡 이제 장터 땡땡 힌트 주모가 말아준 옛날에 와, 국밥 장터 국밥 예 네, 이게 장터에 오면 국밥이 다 떠오르지 않느냐 여기 주천 하면 또 유명한 국밥집이 있지 아주 그냥 보통 국밥이 아니고 아주 맛있는 아주 귀한 국밥이다. 가자. 아, 복숭아는 후식으로 먹는 걸로 하고.
0: 임금님 따라 국밥 먹으러 가보자.
1: 자, 어떤가?
4: 메뉴가 되게 심플한.
1: 그렇지. 메뉴가 심플하다는 건 그 심플한 메뉴에. 아주 자신 있다는 얘기지. 아니 뭘 좀 안 해 이제.
4: 근데 수분에
1: 어? 수구레 국밥? 아, 그거는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을 하고 나서. 사장님.
3: 네.
1: 지금 저기 수구레 국밥 하나 주시고요.
3: 네. 그다음, 천지 없는 걸로.
1: 천지 있는 걸로.
3: 있는
1: 걸로. 네. 그리고 또 뭐 있냐? 무침 있고, 볶음 있고.
3: 수육도 있어요.
1: 수육도 있어요. 아, 그렇게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네. 네.
1: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예,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3: 네.
1: 아니, 저는 아는데, 우리 담당 PD가 네. 수구레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3: 아...
1: 예, 그 수구레가 어떤 부위인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
3: 수구레는 소고기에 나오는 그 특수 부위인데, 대부분 이제 목 부위에 많이 나오고,
1: 아...
3: 예, 쫄깃쫄깃한 그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1: 그렇죠. 여기 특수 부위. 예, 알겠습니다.
3: 네.
1: 감사합니다.
3: 네.
1: 예. 좀 보충해서 얘기하자면은 수구레는 이제 몸이 좀 이렇게 피부하고 요 근막하고 곡살하고 요 사이 부위인데 예, 이게 충청도랑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먹는 거야. 아주 맛있지. 쫄깃쫄깃한 식감에 물어보게.
7: 네?
1: 물어보라고. 수구레 효능 같은 거 어디에 좋은지 궁금하지 않은가?
7: 아 준비하셨는데 말씀하시려고.
1: 에이, 수구레는 말이야,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 유지나 관절 건강에 아주 좋다. 그리고 말이야,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위주라서 칼로리 부담이 적고 그래서 고기 대체제로 아주 좋지. 요즘 사람 그 다이어트 많이 하지 않나? 그리고 말이야,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이 뭐 적은 양이지만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다니까. 무침이나 볶음 이런 것도 같이 많이 먹으면 아주 좋다니까.
0: 하마솥에서 보글보글 소구레 국밥 끓어오른다. 진한 국물 솟아나고 정겨운 맛이 매우구나. 김이 모락모락 향기 따라 가득 차고 뜨끈한 국밥 뚝배기에 가득 담아 대령이오. 아이씨구 맛있구나. 지휘하자 좋다. 임금님 한 뚝배기 하실래요?
1: 이야 아주 푸짐하구나. 오글거리는 손질 좀 붙어있고 이 밑에 수구레가 잘 붙어있네. 응? 수구레 잠깐만. 수구레가 뭐냐면 요게 수구레네. 수구레 이게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 응? 자 그러면 아무튼 나는 좀 먹어보겠네. 요거를 이거 교자 들어있는 간장인가? 아 그렇구나. 자 칼칼하게 해서 맛보지.
0: 비에란 국물에 고기도 듬뿍 소구레도 듬뿍 뜨끈한 뚝배기 안 가득한 들어있구나.
1: 수구레를 말이야. 여기다가 콕콕 찍어서 들리나? 오늘도 맛있구나의 ASMR 시간입니다. 이 소리는 세종시 조치원에 온 이모가 수구레를 씹는 소리입니다.
7: 이제 유튜브 먹방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 근데 우리 것도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 뭐 많이들 보시나 모르겠네. 그것도 많이 좀 홍보 좀 해야지. 우리 그 유튜브에도 맛있구나가 쇼츠로 잘 나가.

크게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선지도 엄청 크게 주셨어. 여기 또 있어, 여기. 이야, 소고기도 잔뜩 들어있고. 야, 이거 진짜 푸짐한데? 야, 이거 진짜 정이 가득한 국밥이세요,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국밥이야. 내 좀 맛 좀 보겠네, 선지도. 선지 엄청 신선하다. 국물 맛이 숯불에다 들어가서 그런가? 와, 이거 설명할 수가 없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던 그 국밥에 숯불의 맛이 플러스 된 건데,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살짝 고소하면서 달큰한 느낌이 그냥 맑고 시원하거나 아니면 얼큰한 그런 국밥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감칠맛 나면서 약간 달큰한 느낌이 살짝 있고, 야, 숯불에 숯불에 숯불에 무서워.

0: 우샤.
1: 국밥이면 당연히 밥을 말아야지.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를 쏙. 진한 국물에 밥 한 술 말아 올리니 입안 가득 흥겨운 잔치로구나. 오도독하고 고소한 수구레를 한 입 하면 보는 내가 군침이에 그득하오. 한 점 한 점 손이 멈추지 않는 이것이 수구레 국밥이구나. 수구레 좋지. 조치원도 좋지.
0: 아, 내가 수구레 국밥은 이렇게 맛있는 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침하고 볶음 수육은또 어떤 맛일지 어떻게 나오지 너무 궁금한 거. 아, 안 되겠다. 내가 그만 좀 다녀와야겠다.
2: 아. 저기 사장님. 아유, 네. 제가 이게 제 수구레를 먹어는 봤는데 이게 수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고 그래가지고 뭐 궁금해가지고요.
3: 네네.
2: 수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을까요?
3: 이게 수구레.
2: 잠깐만. 우와, 이거 지금 그 삶은 거예요?
3: 네, 약간 삶은 거예요.
2: 좀 더 차가운데?
4: 아, 삶아갖고 지금 쓰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2: 저 죄송한데, 누구세요?
4: 우리 딸.
2: 어머니? 네. 아, 진짜로요?
4: 네.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한참 미남이고 잘생겼어.
2: 그죠, 잘생겼죠? 제가 이런 얘기 맨날 듣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엔 그냥 누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고마워하십시오. 이거 좀 보여주세요.
3: 아, 네네네.
2: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떡해. 됐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아,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군요.
3: 네네네.
2: 길쭉길쭉하게. 야.
3: 그렇지 않으면 이 특성상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질겨서 잘 못 드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은.
2: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쫀득쫄깃하니
3: 네, 맞아요.
2: 먹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3: 네, 맞아요.
2: 이게 또 다 무침이랑
3: 맞아요.
2: 볶음이랑.
3: 이런 거는 무침이나 네. 볶음용으로 많이 쓰는 부위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2: 오, 같은 수구레인데도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3: 네네네, 맞아요.
2: 오, 신기하다. 와.
3: 들어가서 계세요. 저희가 바로 무쳐갖고 네.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릴게요.
2: 아, 알겠습니다. 네. 아유, 무침이랑 볶음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 네.
2: 예.
1: 신선한 채소가 한가득, 쫄깃한 수구레가 한가득, 비법 양념과 함께 조물조물조물 무쳐주면 이것이 바로 매콤 새콤 수구레 무침이 올시다. 군침이 싹 넘어가죠? 이것이 무엇이냐?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부위올시다. 탱글한 수육으로 곱게 삶아내어 한입 크기로 예쁘게 썰어주고 나면

0: 예부의 소유 완성. 이게 어떤 부위인지는 임금님이 알려줘.
1: 야, 잠깐만. 볶음이, 볶음을 아직 하고 있나 보다.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이야, 이 순육이. 오, 순육이다. 야,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우와. 야, 진짜 쫀득쫀득해. 와.
0: 맛있구나.
1: 육질에 씹히는 맛이다. 아니, 수육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면서 깊은 맛이 나지? 신기하네. 얘는 수구레 수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수육인 것 같은데, 고기? 사장님, 얘는 수육 어느 부위예요?
2: 볼살이에요.
1: 볼살!
0: 이것이 부드럽고 쫀득하기로 유명한 소의 볼살이 요시다.
1: 어째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2: 그렇죠.
1: 와, 맛있어요. 볼살이구나. 그래서 생선도 볼살이 맛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볶음도 빨리 주세요.
2: 네.
1: 예, 예. 그러면 무침도 요거는 이제 수구레 무침. 어, 수구레네. 얘가 차갑게 하니까 탱글탱글하니. 우와, 이거 봐요.
0: 맛있구나.
1: 그 콜라겐도 많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부위를 차갑게 해가지고 무침으로 하니까 엄청 쫀득쫀득하네. 아주 맛있는 젤라틴 먹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젤라틴보다 좀 더 쫄깃쫄깃한 느낌? 사실 아까 국밥에 있는 거 먹을 때도 이거 되게 쫄깃쫄깃하다 그랬는데 얘는 그거에 한 5배. 어? 국물 났습니까? 와! 이거 감자 한번 놔주십시오. 자, 한번 볶음도.
0: 아삭한 콩나물을 넣어주고 각종 채소와 함께 수구레를 와르르르르! 빨간색이 참 일품이요. 매콤하게 볶아내면 알싸한 향기가 입안에 가득. 이것이 바로 별미 수구레 볶음.
1: 볶음은 무침보다는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 양념 맛있다 이거. 뭘 어떻게 하신 거지 양념을? 근데 수구레 자체의 어떤 그 육즙이 왜 일반 다른 부위에서 나오는 육즙하고는 다른가 봐. 엄청 감칠맛이 나는데? 와. 잠깐만.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어요? 야, 요거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딱 요거네, 딱 요거. 싫어하진 않습니다.
3: 임금님, 그 매번 음식 드시는 건 자주 뵀는데 약주 하시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1: 약주 하시는 거? 아, 내가 저...
3: 원래 임금님들은 이렇게 뭔가 술에 안 취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1: 아, 그럼. 군주가 그 취해가지고 저 이렇게 해롱해롱거리고 저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네.
3: 진짠가요?
1: 그럼. 못 믿겠나? 취한다는 건 그거 다 정신력 문제야.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야.
3: 그때 회식하실 때.
1: 어? 언제? 그냥 진짜 수구레가 신기한 게 이렇게 차갑게 해서 묻혔는데 꼬들꼬들해서 식감이 너무 좋은데

0: 열을 가하면 좀 서운해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요. 열을 가해서 조금 꼬들꼬들함이 좀 덜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씹는 맛이 계속 있다면 이래서 식감과 맛과 향 그리고 이 볶음 이 양념이나 아니면 뭐 국밥의 국물이나 이런 거에도 분명히 뭔가 간섭하는 수구레 특유의 그 육즙이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분명히 있네요. 확실히 달라. 잠깐만. 아, 내가 쫄깃쫄깃하다고 너무 수구레만 먹었나 보다.
1: 그렇지.
0: 꿀살도 응? 이리 와라 얘야. 아, 꿀살도 진짜 오, 맛이 일반 부위 맛에 깊이가 3배? 이런 느낌? 아, 뭐 물론 꿀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확실히 네, 꿀살 꿀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고기 부위의 맛보다는 훨씬 깊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수육 자체가 삶아서 기름을 쭉 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내 몸이나 건강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름기 좀 배제하고 먹으니까 수육 아니면 이렇게 수구레 볶음 아니면 무침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변화롭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한 번쯤 같이 만나봐도 되잖아. 그죠? 우리 따뜻한 수육과 수구레 무침을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재밌어, 재밌어. 고소담백과 새콤 칼칼이 만났어. 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되네. 그러나 쫄깃함은 수구레 승.
2: 수구레 무침 한 젓가락 집어 올리니 매콤 새콤 향기 솔솔 입안에 춤추네. 임금님 군침이 절로 납니다요. 부드럽고 쫄깃한 볼살 소육 그 담백한 맛에 육향이 일품이요. 수구레와 볼살 맛있구나.
0: 그냥 바로 맛있고. 어? 저게 뭐지? 수구레 국밥. 시인데? 그 수구레 국밥 시가 있냐? 잠깐만, 한번 여쭤볼까? 사장님.
3: 네.
0: 예, 뭐 좀 여쭤보려고요. 아, 괜찮습니다. 사장님, 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구레 국밥 씨가 있네요?
3: 네, 아 여기 네. 손님이신데 네. 시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0: 아, 시인이시구나.
3: 네, 식사를 하시고 네. 저거를 해서 갖다 주셨어요.
0: 제가 그러면 저도 온 김에 제가 수구레로 삼행시를 한번 헌정하겠습니다.
3: 아, 네네.
0: 예, 앞에 그 좀 넣어주시면 제가 할게요. 수구레 하나씩. 네.
3: 수.
0: 수구레 국밥 맛있구나.
3: 구
0: 구수하고 쫄깃한 수구레 국밥 정말 맛있구나.
3: 네.
0: 레알 맛있구나. 어, 괜찮죠?
3: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네.
0: 아, 나 센스쟁인데?
4: 그 레알 젊은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레알 별론데.
0: 레알.
4: 레알.
0: 레알?
4: 레알.
0: 레알 별로? 레알? 알겠네. 근데 좀 더 공부하겠네. 레알 말고도 뭐가 있나. 아이고, 은하게 먹었다. 수구레 맛있네. 수구레 맛있어. 수구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좋구나. 아,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다. 아, 귀한 음식을 내가 소개해 줄 거거든. 누가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으라 그랬어. 아.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한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네.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렇게 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2: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한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나무에. 이렇게.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네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 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쌈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쌈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의정, 왕실 의정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이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식무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무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세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애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색감에 대해서 서로 느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치밀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한 해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7년 동안 전쟁을 체험하며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비망록 난중일기. 전투와 관련된 기록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덜어 나온다. 특히 전쟁 중에 겪어야만 했던 각가지 어려움을 잠시나마 덜기 위한 특별한 해소법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공로가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명나라 장수인 수군도독 진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하늘

들이 내린 장군이라고 극찬한 대목이다. 일본 장수마저 흠모했던 충무공 이순신. 하지만 나이 32, 벼슬길에 오르면서부터 고난의 멍에를 메고 산 성웅 이순신. 앞으로는 외적과 싸우고 뒤로는 임금과 조정의 질투와 모함으로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자악하는 이순신. 대체 승승장구했던 이순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백의종군에 이은 고난의 연속.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가운데 칠전량 해전이 일어나고 조선 수군 전체가 괴멸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우리가 아는 강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순신의 울적한 마음은 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독한 싸움을 했던 이순신 장군은 그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연주를 듣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과연 무엇이 이순신을 음악으로 이끌었을까? 백성들이 굶어 죽고 군사들이 싸워 죽는 전장의 복판에서 도탄과 슬픔에 빠진 마음을 스스로 추슬렀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이순신이 때때로 대금을 불고 검은고를 들으며 상한 마음을 달래고 강한 의지를 심었던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다. 비록 전쟁의 소강을 이루는 강화의 와중이라 해도 내일 있을지도 모를 전투의 현장에서 음악이라는 문화의 힘으로 전투력을 증강시켰던 이순신이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인간 이순신, 그는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 교육과 영양관리 카드 작성을 통해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모두의 안심 밥상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좌정후 여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래는 미인미 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래라는지

0: 걸어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못 얻었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1: 헐?
0: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드리나 한디.
1: 헐.

0: 큐.
1: 그렇지.
0: 오냐 춘향아 우지마.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부네 집이여? 네, 이놈, 흥부야! 흥부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에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0: 내일 머리 분명하지.
1: 할 시간.

0: 나왔단 말이냐.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날개 공부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1: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우목에 발견한 것이 저게 번장롱이냐.
0: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1: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0: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0: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1: 아서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0: 예, 형님, 그리옵지요.
1: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라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다려 도적놈이라지.
0: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1: 오냐,

여기가요 솔찬히 미끄럽단 말이요.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0: 그때요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채비가 갖다 준 박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박을 한 통 따라 놓고 박을 한번 다 보는디

0: 예. 마누라.
1: 팔.
0: 예.
1: 제.
0: 톱소리를 맡아주소. 팔.

내가 고파서 못 낫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본차게 담궈주소. 실건 시리롱 담궈주소. 시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박이 딱 벌어지니 박 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다. 흥보가 허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 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남의 박 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 게 남의 조상께 두 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광가의 사람을 큰일 난 게 어서 드셔 버려라.
0: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 늘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부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오. 흥부가 한 개를 들고 보니 흥부씨 개탁이라 쓰여 있겠다.
1: 옳지,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0: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게도보 고고!
1: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0: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1: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0: 이 돈은 평생을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2: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라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아 봅시다.
0: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아 버는디.

나무도로 하나 가득 떨어 붙고 나무도로 하나 가득 떨어 붙고 나무도로 하나 가득 툭툭 돌고 돌아서 떨고 보면 돈가살이 하나 가득 툭툭 돌고 돌아보면 쌀가 돈이 하나 가득

내어봐라! 치매 병이 깊어가니 어서 어서 안에 부르거라! 예! 예.

0: 하나님의 평안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에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관에 사는 토끼 말한 거요?
2: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고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털은
2: 복실복실하고
1: 꼬리는
2: 묘또
1: 그리고
0: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이!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어디 있느냐? 어이, 오징어, 네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3: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재주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호징.
0: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글랑글이 어여라! 예히!

와피를 더 버프러 단척

0: 벨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세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1: 그렇지.
0: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세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느끼는 처음이라.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 백살 격으로 잔디뿌리 왕노래 헤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는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데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게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겠다.
1: 아,
0: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 게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필 호랭이 앞발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앞발을 치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필주부 차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얼씨구 나 잘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내 평생 원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살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요.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회춘의 명약이라. 말 말고 먹자. 흐르르르르르. 차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사를 맞을 것이 동의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사라가 한 개를 넣었네요.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 이놈 내 목 이르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소국 대라가야 찬혁한 기와 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 더러 무른즉 고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해갈라라.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0: 그때요 여러 군사헌은 말이 부모 생각 네 서름 성효지심 이특어다
1: 다.
0: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허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겄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파라 군사들아
1: 다.
0: 너 내 서름 들어라 너 내 서름을 들어봐라
1: 헐?
0: 나는

석왕사 석풀보살 이릉님 녹음하지 집짓기와

꽂구나 열손에 낫더밭 들어 땅에 누일 날이 전혀 없이 삼칠일 다

사랑의 정한계 자식밖에 또 있느냐 사당문 열어놓고 통곡 재배 아직 아눅한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울음을 하는디.

0: 마시고 하이
1: 하나 하고 눈 쌓이고
0: 하이

싫어. 아무 아무 꿋꿋 소리 아무

0: 혼조
1: 할수
0: 아. 양산구향은 세지일러요 존비노력이 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주

하고

여신 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아래리다

신막규요. 을충년 3월달의 산우달로 상처고.

신황 거동마라 이 말이 치든 마든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포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언눈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달아 아버지라고 하여

아버지라니 누구야? 남동녀의 딸아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아저적은 두려워야 식심청이가 살아 서역이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눈 휘번덕거리며 예 이거 참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숙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요라. 내가 눈이 있어야.

눈을 끈적끈적 끈적거리더니 두 눈을 벌.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국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일상치료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오늘 국악 한마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혜란입니다. 1년 중 가장 푸른 모습을 자랑하는 여름숲은 우리에게 청량한 공기와 녹음을 선사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름에 나무들이 더욱 무럭무럭 자라는 건 뜨거운 햇볕과 비를 자양분 삼기 때문인데요. 이어지는 무대에선 소리의 숲에서 푸른 열정으로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소녀들을 만나봅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걸음삼아서 상반기 전국규모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한 두 명의 고등학생 소리꾼인데요. 바라만 봐도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무대를 여러분도 지금 만나보시죠.

강릉경 포대로 구경 가세. 대인난 대인난은 척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얘라 타라 등어 전달 어르시더라 우리 고향으로서 가세 그 달을 다 보내고 5월 가노이를

야 때때마다 송현들 사냥자 지나는구나.

말을 말아 너 잡으러 내안 간다 성산이 버렸음에 너 쫓아

태워 놓았으니 대장부

0: 지내보세.
1: 빈틈없이 꽉 찬 무대 전해주신 성창숙 명창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앞서서 단가 강상풍월 들려주셨는데요. 이 곡은 선생님 소리 인생에 있어서도 의미가 깊은 곡이죠.
0: 그러니까 50년대일 거예요. 제가 26살 때 그때 처음 김소희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가서 그때 배웠던 단가인데 참 새롭네요.
1: 정말 오랜 시간 그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그동안 온 힘을 다해서 전승하고 계신 이 강산재 소리 중에서 그 강산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심청가는 실은 하기에 참 어려운 소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는 참 꼭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글쎄요, 모두 말씀들은 그래요.

0: 내 목소리가 천성적으로 그 개면조 슬픔을 잘 표현을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기교며 가사에 따라서 음이 나오는 것도 이 사람이 만들었을까, 정말 정말 신기하고 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할수록 과연 그랬겠다,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요즘은 정말로 더 그런 것 같네요.
1: 네, 선생님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시죠? 어떠세요?
0: 정말 내 살과 같죠. 점점 세월이 갈수록 더 귀하고 소중하고, 또그 어려운 것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주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 내 제자들은 순수하면서도 노력해 주니까 정말 고맙고, 그러니까 건강 생각하면서 뭐 천직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 느낌이 더욱 남다를 듯합니다.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강산째 심청가 그 오롯한 멋을 청해 듣겠습니다.
0: 출천되어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 공선에 몸을 싣고 만경창판 높이 떠서 영원히 돌아가는구나. 두판 떼고 행선을 하는디

0: 잠수로만 돌아든다. 유령 혼다 문소리 어디 여기 연만
1: 어이 쓰고
0: 어?

날로 두고 이름이라

나가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저안개 돼서 꺼져와.

건디 가치니 떠들어 배전머리 당당 부사공 그동바라 의관을 존재하고 복지를 양수레 치고 부가

0: 이게 꼼꼼한 기우예요. 나밖에 존중어요. 주옵소.
1: 할수할
0: 고사를 다 지낸 후에

0: 우다.
1: 헐. 헐. 머리 쓰고야. 헐.
2: 너덤 사강고 사.
3: 안녕하세요. 꿈나무 한마당. 오늘은 미녀를 사랑하는 제 딸 연주은을 소개합니다. 민요를 사랑하는 저희 부부 탓에 주은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노란 한복을 입고 병아리 같던 주은이가 어느새 중학생이 돼서 민요를 더욱더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민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주은이는 저와 함께 매달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데요. 주은이와 함께한 봉사활동이 벌써 6년이 되었네요.
4: 덩실덩실 춤도 추고 눈물도 흘리시고 노래도 함께 불러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참 좋습니다.
3: 가끔은 놀고도 싶을 텐데 매달 변함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주은이를 보고 있자면 더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4: 많은 사람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국악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국악극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국악을 더 쉽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3: 여러 사람들에게 민요를 들려주고 그 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국악을 좋아하길 바라는 예쁜 딸 주은이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중학생이 부르는 사발가에 사뭇 진지함이 가득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성장할 연주은 양의 소리를 저도 응원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제 국악계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은 더 이상 낯선 시도가 아니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한국음악 앙상블 호나도 구두막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개성 넘치는 시도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과연 대중에게는 어떤 울림을 전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통과 현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한국음악 앙상블 호나의 무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전통음악의 가치를 새삼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이맘때 유명을 달리한 정재만 명무의 타계 일주기를 맞아 추모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춤사위를 펼치고 계실 정재만 명무의 뒤를 이을 제자들의 무대로 태평무 전해드리면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아,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내가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0: 쥐,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0: 기타...
6: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6: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6: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과 국악이 결합하여 아주 파격적인 무대를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을 거머쥐며 1억 원의 주인공이 될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도전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판 뒤집을 준비 되셨나요? 네! K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
1: 국악하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정적이고 어려움이라

0: 될지 판소리에 대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1: 설 무대도 없어지고 잠깐 슬럼프가 왔었어요.
2: 편견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3: 국악을 전공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카멜레온 같은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4: 찢었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5: 그랬어 나 눈눈 안 나. 내가 말 잘못한 거지.
6: 맛깔나게 살리기 쉽지 않거든요.

0: 이게 진짜 조선 판스타지.
1: 새롭게 선보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니만큼 공정하고 또 더 냉정한 심사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15명의 조선 판정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오늘의 심사 기준을 들어볼 텐데 먼저 신영희 선생님.
2: 안녕하세요.
1: 네. 야, 이게 웬일입니까? 몇십 년 전부터 신영희 선생님을 배워왔지만 네. 이렇게 한복을 안 입고
2: 처음 일입니다.
1: 뭔가 남다른 각오를 하고 오신
2: 네,
1: 건가요?
2: 네, 각오를 했습니다. 이번에 양장을 좀 했어요.
1: 양장?
2: 양복을 좀 입었어요.
1: 그렇죠.
2: 입어보니까 좀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예, 오늘 심사의 각오 어떻습니까?
2: 심사라기보다는 한 판의 축제가 아닐까. 조선 판스타 이거 정말 좋거든요. 이 시기를 좀 축제 분위기로 했으면 어떨까.
3: 우리 신영희 선생님 말씀대로 오늘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좀 들뜬 마음으로 오늘 시간을 좀 즐길 것 같습니다.
1: 똑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영기 씨.
4: 판소리는 국악에도 굉장한 에너지가 있지만 다른 장르와 합쳐졌을 때 그 시너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저도 음색이 어떻게 보면 약간 판소리의 느낌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1: 아, 그러네요.
5: 글로벌화의 선봉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한번 매 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6: 외국 사람 중에 이런 판소리나 국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1: 그렇죠.
6: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사람 아닙니다. 근데 파악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긴 있습니다.
1: 외국인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선 판정단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 스타일의 오디션이 펼쳐질지 한껏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K 소리로 싹 하는 조선 판스타는 여느 오디션과는 다릅니다. 굉장한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도전자들이 무대를 펼치면서 자신만의 필살기로 반전 무대를 꾀한다고 하는데요. 판을 싹 뒤집어 놓는다 해서 판 터닝. 도전자들의 판 터닝도 한껏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선전 합격 기준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 별점을 줘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별을 획득한 도전자들은 15개 올스타로 합격이 되고요. 한 분이라도 별을 안 주게 된다. 10개에서 14개가 된다. 그러면 보류가 됩니다.
7: 누가 눌렀나?
1: 그리고 9개 이하의 별을 받게 되면 탈락하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 50팀 중 30팀만이 살아남는 첫 번째 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1억 원의 상금에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 아무래도 첫 번째 도전자라 많이 긴장되고 떨릴 텐데요. 어떤 분이 포문을 열어줄지 첫 번째 도전자 나와주세요.
8: 첫 번째는 많이 떨리나 봐. 첫 번째는 진짜 긴장될 텐데.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무대에서 꽃을 피우고 싶은 김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1: 첫 번째 김란이 씨의 무대 판 스타트.
9: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 무대를 보시는 관객분들과 심사위원분들께서 느낄 수 있게끔

0: 브라보.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나리 씨는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0: 예.
1: 수고하셨습니다.
2: 첫 무대인데 긴장되지 않으셨어요? 너무 긴장되죠?
3: 너무 긴장이 됐는데 네. 훌륭한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훌륭한 MC 신동엽 선생님을 먼저 뵐 수 있는 것에 되게 영광으로 두고 무대를 올랐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4: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저런 나이 젊은 사람들이 점 내기가 힘들어요.
5: 꽃이 피고 또 지듯이.
4: 그래서 나도 눌렀어요. 열심히 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네.
6: 판소리에서는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저렇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는 걸 보고 외장목이라고 해요. 장외로 넘어갔다 해가지고 해서 외장목이라는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7: 소리에서 가요로 넘어갈 때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앞에서 모든 걸 쏟고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또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3: 네, 감사합니다.
1: 판정단 여러분의 그 심사평 듣고 있는데 뭔가 조금 울컥하나 봐요.
3: 노래를 부를 때 관객보다 제가 더 막 감정을 쏟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인데 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0: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1: 첫 번째 도전자 김란희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너무 고생했어요.
3: 왜 우냐고.
4: 노래할 때는 안 울었는데?
5: 처음에 올라가고도 힘든 거다.
3: 그렇죠. 올라와서 부담도
5: 그렇죠.
1: 다음 도전자 역시 기대가 됩니다. 나와주세요.
5: 와, 여기는
6: 오, 비장하다.
5: 소리 좋을 것 같아.
7: 네, 안녕하세요.
5: 오, 목소리 좋다. 오. 목소리 좋다.
7: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박성우 이름 석자 새기고 가겠습니다.
1: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7: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 황후를 시해한 죄.

0: 안중근. 비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1: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0: 브라보.
1: 야, 잘했다. 아우.
2: 와, 진짜. 와.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3: 아, 우리를 벌할장 누구인가?
0: 아우, 이분 오스타 같은데.
1: 박성호 씨는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누가 안 눌렀나?
5: 내가 안 눌렀다!
2: 원래 뮤지컬을 하시나요?
4: 저는 뮤지컬을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1: 해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뮤지컬을요?
6: 와. 네. 뮤지컬 영웅 제작자분들이 이 판소리와 믹스 버전을 지금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5: 해야 돼, 해야 돼.
6: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4: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세진이 신랑 박성우 맞아?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성우입니다.
2: 나 소름 처음으로 기차타 들으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구상을 해갖고 나왔지?
7: 여태까지 제가 R&B 음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4: 네네.
7: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창법이 그라인드거든요. 그 긁는 소리예요. 그래서
8: 맞아.
7: 꺾기는 많이 해요. 근데 그 긁는 소리 하는 사람 몇 명이 없어요. 이거 다 보여주셨어요?
4: 네, 사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8: 자신감
4: 참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나온 이유도 그거고요. 만약 올라간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5: 기대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한편의 국악 뮤지컬 같았던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8: 멋있어.
2: 저렇게 잘했어, 성우가?
1: 자, 다음은 국악계 여왕을 꿈꾸는 미녀 군단이라고 합니다.
9: 와.
5: 와우.
9: 와우.
10: 민트 더 와. 저희는 한류 국악그룹 퀸입니다.
11: 저희가 아주 강력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12: 아, 가약. 대금 소리가 들렸구나.
1: 퀸의 무대 판 스타트.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용기 씨, 오늘 많이 놀라던데요.
3: 아, 저 조선판 스타 너무 좋아요. 그 뭐랄까요, 프로페셔널한 부분을 가장 많이 보여준 팀인 것 같고요.
1: 퀸의 무대는 돈 주고 봐야 하는 무대인데 저희가 공짜로 본 것이 영광스럽다.
4: 특히나 이제 노래 선곡도 여자 아이들 노래를 선택하셨어요. 이 노래가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또 K-POP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우리 측대로 또 표현을 해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5: 100명이 막 관현악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운드가 비는 걸 하나도 못 느낀 거예요.
6: 첫 시작에 가야금의 그 농음이라든지 그 어떤 성음이라든지 혹은 대금의 소리 그리고 장구의 솔로라든지 이런 게 하나씩 다 잘 보여줘가지고 좋았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7: 가운데 쓴 가을이지?
8: 네, 맞습니다, 선생님.
7: 졸업했어?
8: 네, 졸업했습니다.
7: 예, 얘기 좀 할게요.
0: 예, 예, 예.
7: 소리를 무지하게 잘해. 이런 거야 우리 것이.
0: 올스타 받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8: 저희가 올스타 받을 거라고 생각도 전혀 못했고요. 정말 이 무대를 얼마나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까, 저희만의 색깔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연습한 만큼 또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또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멋진 퍼포먼스로 판을 뒤집은 국악 걸그룹 퀸이었습니다.
8: 감사합니다.
0: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9: 국채를
10: 국채인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7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초롱입니다. 오.
0: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1등.
1: 잘했어.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네, 축하드립니다. 정철웅 씨는 15개의 표를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해외 뭐 몇 개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누굽니다 할 때 저희끼리는 이제 흔히 이제 사기꾼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아, 진짜 다녀오셨나 했는데 딱 듣자마자 그동안 쭉 다니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15개 별 올스타를 받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1: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리허설 때는 정말 잘 나와서 아,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 15개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 아, 리허설 할 때?
1: 네. 그런데 막상 올라오니까 목이 많이 가라앉아서 100% 제가 만족스럽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저렇게 노래하고 예. 축하해요. 이 어려운 신비 노래를 그 높은 음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높은 음으로 했고 가요도 그게 또 높아요. 잘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3: 눈 감고 들으면은 내가 바다 위에서 어부인데 고기가 올 때까지 누워있다가 고기가 와서 신나게 그물을 당기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 너무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4: 오늘 마지막에 드금도 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2: 잘했어요.
4: 아, 우리의 소리를 정말 만방에 떨칠 만큼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 이제 믿고 듣는 정초롱이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5: 정초롱 씨.
1: 네.
5: 멕시코 가자.
1: 네.
5: Let's go 멕시코. 아, 도깅도.
0: 자, 시원한 고음이 매력적인 도전자 정초롱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전자는 조선 판스타의 히어로가 되겠다는 각오로 나온 분이라 합니다. 과연 누굴지 궁금해지네요. 나와주세요.
6: 오, 안 돼!
7: 아스페타테! 아, 저 금가동 뉴트리아 배우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8: 추징금이 어마어마해요. 갑자기 떠야 할 상황이 생기거든. 금가동 뉴트리아.
0: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를 때 뭔가 느낌이 다르겠죠? 준비되셨나요?
7: 네.
0: 김영웅 씨 무대 판 스타트!

그때이어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하러 나갔다 하더. 허허,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로 내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내가 아는 춘향이는 그런 춘향이가 아니다. 떨어지는 눈물 한 톨에도 서슬퍼런 지조가 있는 내 여인. 그 여인의 마음에 못난 내가 흠을 내었구나. 어이 알고 춘향아.

0: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아.
1: 근데 처음으로 약간 이런 게 없어.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영웅 씨는 1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배우이시다 보니까 연기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셨다라고 느꼈던 게 이 판소리라는 게 안일이 그리고 소리, 발림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리를 잘 못하지만은 안일이를 잘하면은 안일이 명창이라고 하거든요. 아. 안일이 명창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해서 저는 별을 드렸습니다.
4: 맞아요. 아.
5: 감사합니다. 예.
6: 기성 가수나 또 판을 하시는 소리가에 비해서 당연히 모자라실 수밖에 없는데 딱 한 포인트가 김영웅 씨에게 별을 누르게 한 포인트였는데 오 그대만을 했을 때 그 자 하나에서
0: 오 그대 말을
6: 그 자 하나에서 비브라토가 아주 자연스럽게 걸리면서 아 이분은 노래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인데 배운 적이 없어서 끝까지 이걸 연결 못 시키는구나. 그건 또 배우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노래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는 그 가능성에 누르게 됐어요.
7: 아, 네. 예. 소리를 좀 하셔요. 목도 네. 좋고 음성이 좋구만. 그래서 아유. 소리를 좀 하셔서
3: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7: 아 오세요.
8: 너무 큰 원석이어가지고 더 다듬어야 지금 이제 보석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다듬는 건 우리 신영희 선생님 특기십니다. 그래서
7: 습관이 있는 사람 나한테 다 오면 제가 다 처리해줘요. 오세요. 네.
9: 되게 부러웠어요.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 사람의 전체적인 무대에 빠지는

0: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연기 때문에 제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1: 30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무대에서 노래 부른 적이 딱 두 번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떨려요. 연기할 때랑 지금 이렇게 노래할 때랑 다르죠?
2: 힘듭니다. 많이. 사실 참 생소했는데요. 이 무대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제 딸이 지금 고3 수험생인데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아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스케줄 하면서도 뭐 차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1: 배우이자 아빠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김영웅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3: 이선 저선 이 조주환이가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녀 보면서 놀고 다니는 한량인디 이렇게 놀기 좋은 판때기는 또 처음 보네. 그러면 또 이 조주환이가 어디 한번 멋들어지게 놀아 뭐. 저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중앙에 앉아 계신 예쁜 아가씨 중앙에 앉아 계신 예쁜 아가씨
4: 선생님
3: 남자친구 있어요?
4: 너무 영상 아니에요?
5: 지금 나보고 하는 얘기야?
3: 아, 대답하셔야지 끝나요.
5: 나보고 하는 얘기냐고?
3: 예.
5: 이때 그럼 없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3: 아니 나는 천연 줄 알았지.
5: 오빠 오빠
3: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야 말았지. 그때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날 사로잡아.

0: 얼씨구.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눌러주세요. 아,
3: 뭘?
1: 조주환 씨는 15개의 스타를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나름 기대는 했지만 올스타를 받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1: 여기 보니까 이제 연희를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악기를 전공하셨죠?
2: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 소고?
2: 네, 소고 전공을 네. 했습니다.
3: 아, 연희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줄타기라고 있잖아요.
0: 예, 예.
3: 줄타를 하기 전에 이 재담꾼이 나와서 흥을 돋구거든요. 아까 전에 보셨지만 무대를 막 휘젓기도 하고 이게 이제 돌기도 하고 자반뒤집기라고 해가지고 막 돌았던 거를 하시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저는 감탄했습니다.
4: 아~ 저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최고의 광대라는
5: 맞아.
4: 느낌을
5: 옛날에
4: 받을 정도. 제가 왕이면은 저분은 저의 남자죠. 공갈이.
0: 아, 네. 공길이요. 공길이.
4: 공길이죠.
0: 공갈이라니요.
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넋을 놓고 봤습니다.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였고 딱 그냥 들어올 때부터 이미 압도한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5: 감히 나를 갖고 놀았어 처음에.
3: 선생님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선생님.
6: 돌아버릴 것 같았어. 충분히 조선 판스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5: 충분히 있어요.
6: 쏙쏙 배어있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여성 팬들을 모을 수 있다.
7: 남자분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실 수도 있어요.
0: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엔 데프콘의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4: 저의 남자 공간이 아니 공길이에요. 공길입니다.
0: 네, 무대를 들었다 놨다 끼를 대방출한 배우 조주환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 도전자는 소리 하나로 전국에 있는 상을 휩쓸고 다닌 도전자라고 하는데요.
8: 도전자라고 하는데요. 도전자라고 하는데요.
4: 수상자야.
9: 안녕하세요. 남원 하늘중학교. 안녕하세요. 남원 하늘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원에서 온 춘향이 정우연입니다.
0: 아주 씩씩하게 중학교 3학년이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판 뒤집을 준비 각오되어 있나요?
9: 네.
0: 네. 자,
9: 귀여워.
8: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판 스타트.

0: 야, 잘한다.
1: 반전이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정우현 양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박은영 씨는 아까 이렇게 보니까 옷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 사실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을 느낄 나이는 저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저희 아빠께서 항상 저에게 잘해주시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기 때문에 아, 아버지를 위한 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같이 했습니다. 맞아.
4: 자진머리 하면서 약간 음이 떨어졌었어.
3: 여태 눈을 못 뜨셨소.
5: 내려갔어.
3: 흰덩수 붕.
4: 그러고 다시 찾았어, 음을. 잘했어.
3: 감사합니다.
4: 앞으로 소리도 열심히 하고 가요도 열심히 해봐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0: 만약에 아이돌 회사에서 아이돌로 데뷔할 거냐라고 혹시라도 제이가 들어가거나
6: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0: 생각이
6: 대포코
0: 좀 있어요. 아니면 나는 그냥 국악인도
2: 지금 국악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6: 저희 국악계요 고석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스틸에 가려고 하시면
4: 저 정도 하는 것도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텐데 저기서 그만두면 어떡해요?
0: 예예 아, 예, 죄송합니다.
2: 야 신영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조금 전에 데프콘한테 욕할 때는 마이크를 떼고 욕을 하셨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또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해주셔서
0: 제가 그렇게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고객인 여러분들.
2: 반전 매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정우현 양 수고했어요. 저는 이분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 이분이 여기에 나오셨어? 아마 국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분의 이름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7: 워낙 실력이 출중한 친구라
8: 선망의 대상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7: 잘하시는 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 어? 여기 왜 나와?
9: 국악계 아이돌.
0: 국악계 아이돌?
10: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11: 안첩청산을 들어가 길 보거든 손을 베어 이 방아들 왔는
10: 국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판 스타트!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판소리와 또 가요와 이 모든 것을 크로스오버하면서 조선 판스타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유태평양 씨가 아닐까. 전 너무 멋있었어요.
2: 어렸을 때부터 천재소년이란 말을 들었는데 목도 좋고 체격도 좋고 유태평양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잘했어.
3: 감사합니다.
4: 유태평양 씨가 무대를 딱 하는 순간 아 됐다,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같은 소리꾼으로서 오늘 무대 너무 잘 봤고요. 태평양 짱.
5: 이렇게 공교롭게도 제가 안 누르게 되었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 마음이 확 움직이는 게 아니면 손이 같이 안 따라 움직여서.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6: 국악 경연대회보다도 입이 정말 바짝바짝 마르면서 아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안예은님 다음 무대는 꼭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7: 오우 많아.

0: 몇 명이야?
1: 아, 기대된다. 야,
2: 밥값 많이 들어가겠다.
3: 저희랑 싸우러 오는 것 같아.
4: 약간 춤출 것도 같고.
3: 졌어.
5: 버스가.
6: 후이여 후이여 어허 경성구락 분화간다. 후이여. 부각으로 무대를 찢으러 온 경성구락부 팀입니다.
7: 과연
8: 오, 기대된다. 너무 기대된다.
9: 경성구락부 무대 판 스타트.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올스타.
0: 네, 경성 브라보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2: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저 박수 치다가 제 별을까지 고장 났어요. 너무 세게 신나서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3: 저는 이 경성 구락부 무대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그룹이지, 이게 진짜 조선 판스타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호흡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4: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 국악과 랩이 만났을 때 이게 딱 들어맞는다 싶은 그런 게 사실 잘 없었는데 지금 무대는 진짜 딱 들어맞아서 나도 저런 무대 언제 해보고 싶다.
6: 예, 음악적으로 그 들었을 때 되게 센 악기들인데요. 그렇게 펑크란 장르를 같이 합치니까 정말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어, 정말 너무 좋았어요.
7: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판스타 코너 속의 코너거든요. 예, 데프콘의 찾아라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곡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곡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0: 경성 구락부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도전자는 이미 대중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조선 판스타를 통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나와주세요.
8: 누구지?
9: 나와주세요.
8: 아, 나오셨다.
10: 오.
11: 아우, 아니, 한 소리를.
12: 김현 오빠.
13: 네, 안녕하세요.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한 소절 불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직펑스에서 노래하는 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김세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많은 수의 연의자들이 처음부터 연의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하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것들이 가진 메시지들이 계속 현대인들에게도 어떤 감동을 주거나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전통 연의가 어쨌든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관객들도 그런 부분을 애써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이런 관객들에게 더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재료가 없어서 그렇지.
1: 이마 바지랑 해서 딱 깨끗. 사실 옷 다른 것보다 좀 그 매무새만 잘 돼도 네. 옷이 나쁜 옷은 아니.
2: 싼 거 되게 많아요. 저기 저기 있죠.
1: 실 그 주문하면 안 돼?
3: 그 한번 물어 요쪽에 있잖아.
1: 정사자 털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갈색이나 뭐 붉은 사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오방색이 합쳐져 있는 합사 형태로 돼 있어요.

함경남도 북청에서 전해지는 민속 노름의 한 종류이고요. 이제 북청 사자가 등장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네, 나쁜 액을 막고 좋은 그런 기운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춤을 추는 그런 노름입니다.

0: 봐.
1: 죽을 거. 여기 여기 여기.
0: 여기 넣을까요?
2: 춤사자는 뭐가 매력이 있길래 사자춤이라고 하는 게 메인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였거든요. 그때 처음 한번 딱 들어가서 탈을 써보고 아 이거 독특한 게 있다 라고 느꼈던 게 북청사자는 이제 유일하게 입이 움직여요. 턱이. 턱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극적인 표현이 훨씬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탈을 쓰고 무언가 본인이 표출할 수 없었던 그런 다른 존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탈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좀 다른 이면적인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3: 펼쓰고!

0: 흑청사전으로 이렇게 좌우 상하로 이렇게 갈기를 날리는 모래기 춤이 제일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바탕으로 다리는 이제 여러 탈춤 동작들을 섞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면이점 추리는 창작 집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수지왕이라고 하는 사자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팀이 하나 있고, 또 최근에는 음악을 중심으로 만든 그런 음악팀이 또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한정 하실란가?
2: 음악적인 생각이 좀 되게 독특해요.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3: 그냥 순서만 외워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이제 좀 그 안에서 메시지를 조금 더 투영을 시키고 그런 거를 좀 몸동작으로 표현을 좀 하자 이런

네, 오늘 정각회와 함께하는 탈춤은 탈춤 공연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연진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0: 춤이 그냥 옛것에서 전에 내려오는 옛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 시대 사람들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거 음악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탈춤을 새롭게 볼 수 있을까? 네.
1: 봐라, 앞으로 3보 나아가면 목소리 할 땐 저 음만 할게.
2: 목소리도 다르고
1: 이렇게 춤 사이도 다르다고 하면서 뒤로 오시고요.

춤의 각 과장들을 조금 더 음악적인 부분으로 함축을 시키고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지는 그 안무 같은 것들을 새롭게 연출하면서 조금 기존의 탈춤들이 조금 연극적으로 설명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맞습니다. 좀 긴장되는 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성광대의 그런 기본 문화, 이런 배역춤을 배워도 계속 까먹기도 하고 이런데 1년 내내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학습도 되면서 저 역시 사자춤에 접목도 해보면서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굉장히 저에겐 약이 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0: 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지금. 잠깐 이거 봐주사 없이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힘든 것 같아. 맞아.
1: 이게 또 연극으로 그러니까. 다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0: 예, 일단 탈춤은 다 힘들구나. 열심히 이 사자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탈춤 다양한 탈춤들이 있지만 오히려 더 힘들고 잘 하지 않는 그런 탈춤을 더 찾아가는 그런 훌륭한 후배입니다.

좀 괴짜 같은 예술가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향후에는. 물론 예술가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이지만 지금은 거기에 괴짜라는 말이 붙으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매체에 갇히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들은 항상 핵심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그 뒤에 매체들이 좀 뒤따르면은 정말 영광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박수 장마 질러 안서산 가문구리 방모여 든다.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술반 차려놓게.

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기 큰 꿈을 품고 모로코에서 한국으로 온 농부가 있습니다.
1: 굿모닝 얘들아, 잘 잤니?
2: 그리고 밑에 손 넣어가지고 뭉쳐있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주고. 봐봐. 이런 뭉탱이를 좀 한 번 더 체크해달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러면 하루 일당 못 나가요.
3: 남들이 보면 일당 준 줄 아네.
0: 멋진 농부가 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체력 단련은 기본.
4: 농부는 체력이 없으면 진짜 안 되는 직업이에요.
5: 안녕하십니까. 뭐하고 계세요?
6: 식당장 약품 드리려고.
5: 아, 커피 한잔 얻어먹으러 갔는데 힘들겠네. 아,
4: 맛있는 건 없어요?
7: 맛있는 거 뭐 있어? 맛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5: 여기 오면 맨날 맛있는 것도 안 줘.
0: 넉살 좋은 성격으로 이웃은 물론 농촌에 적응 중인 아내까지 돕고 있는데요.
8: 사랑해.
9: 어?
8: 사랑해.
5: 어, 안녕하세요. 제가 농가 프랜차이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판로를 좀 더 같이 개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10: 충분히 납품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5: 얘들아, 밥 먹자.
0: 아스파라거스로 대한민국 최대의 농가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는 농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광활한 동진평야와 정읍천이 만나 예부터 비옥한 토지를 이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이런 환경 덕분에 곡물농사가 발달한 곳입니다. 막힘없이 뻥 뚫린 시원한 풍경에 반해 정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가 있는데요. 단단한 팔뚝, 튼튼한 허벅지, 한눈에도 운동 좀 한 것 같은 건강한 몸매의 소유자는 귀농 3년 차인 농부 성철 씨입니다. 매일 작물을 돌보듯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근육 운동을 한다는데요.
4: 이게 거의 스트레칭 위주로 아침 워밍업. 농부는

0: 체력이 없으면 진짜 안 되는 직업이에요.
1: 체력 단련을 위해 창고 한쪽을 과감히 정리. 성철 씨 개인 체육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곳으로 출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창 운동 중인 성철 씨를 찾아온 이는 바로 아내 다미 씨인데요.
2: 좋지. 여기다 헬스장 만들어서 좋지.
0: 이건 국가 사업이야.
2: 뭐?
0: 농민은 체력이 국력이랬어.
2: 아. 잘 해봤어. 열심히 해.
0: 잘 잤어?
2: 응. 나야 뭐 잘 잤지.
1: 지난해 결혼해 아직은 신혼인 부부. 어머, 서로만 봐도 웃음이 나나 보네요.
2: 열심히 해.
0: 요새 어우씨 살 좀 나가.
2: 맛있었지. 열심히 먹으니까.
0: 아이 참. 근데 내 엉덩이 한번 봐줘봐. 봐봐. 어때? 힙 엉덩이 힙.
2: 그때 영무하지.
0: 그치.
2: 손수리요.
0: 손수리. 이제 가. 이제 가. 유동이 내가 빨리 가.
2: 왜?
0: 내가 좀 만진다. 빨리 가.
1: 귀농 전부터 몸을 가꾸는데 관심이 많았던 성철 씨. 멋진 농부가 되고 싶어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침 운동을 마친 후 느긋하게 집을 나서는 성철 씨. 대체 농사일은 언제 할 생각인지 바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집 바로 옆에 보이는 하우스가 성철 씨네 농장입니다. 하우스는 총 네 동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 굿모닝, 얘들아 잘 잤니? 야, 너는 잠버릇이 고약하다. 안녕. 귀엽게 생겼네. 쟤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1: 농장의 규모는 약 3,30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비타민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아스파라거스.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한 겁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심고 3년째 되는 해 수확을 하는데요. 한 차례 수확이 끝난 요즘은 아스파라거스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4: 친환경이라서요. 약을 절대 안 주워서 바로바로 먹어도 안전합니다. 되게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1: 아스파라거스 상태도 확인하고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좋아서 하루 한두 개는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그날의 날씨와 습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흙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4: 흙을 맨날 마침마다 거의 만져보거든요, 지금. 흙에 얼마나 수분을 머금고 있는지를 이게 촉감으로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냥.
1: 최적의 토양과 재배 조건을 찾기 위해 화분 재배를 하고 있는 성철 씨. 매일 화분 속 흙을 꼼꼼히 살핍니다.
4: 물 주러 가야지.
1: 아스파라거스 하우스는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얘들아 물 먹자.

0: 주유소 내 온도나 햇볕은 기본. 물 공급도 자동이라 편리한데요. 덕분에 일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은 필요합니다. 특히 물은 작은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흙에 관이 막히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1: 얘들아, 물 먹자.
0: 하우스 전체를 돌면서 꼼꼼하게 확인해 나선 성철 씨. 이때 물이 공급되는 양까지도 정확한지 살핍니다.

0: 어, 갑자기 분주해진 성철 씨. 뭔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물이 나오는 관에 이상이 생긴 상황.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옆에 화분들도 확인을 합니다. 서둘러 제어판을 확인하는 성철 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귀농 3년차. 그동안의 경험 덕분에 이젠 웬만한 소리는 혼자도 거뜬합니다.
1: 올라온다.
2: 스마트팜이라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기계를 믿을 수는 없는 상황도 종종 와요. 그래서 수동으로 돌리거나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0: 모든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철 씨. 귀농 전 모로코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머나먼 나라 모로코에서 8년간 사업을 했던 성철 씨. 호텔 운영부터 관광 화장품 분야까지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특히나 모로코를 배경으로 하는 촬영이 있을 때면 현지 코디네이터로 활약. 그러다 배우인 류승수 씨와 알게 됐고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돈은 벌었지만 점점 지쳐가던 성철 씨.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뭘 할까 고민하던 당시 농촌을 선택한 건 반려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새로운 삶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연고 하나 없는 정읍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농부로서의 삶이 시작됐고 지금은 부모님까지 함께 다양한 농사에 도전 중입니다. 모로코에서 그랬던 것처럼 농사에도 욕심을 부리는 성철 씨. 아스파라거스뿐 아니라 밀과 콩까지 세 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전에 일을 마치고 난 후 서둘러 집을 나선 성철 씨. 오, 그새 또 옷까지 말끔하게 갈아입었네요. 벌써 오늘만 세 번째인데요. 평소 멋내는 걸 좋아하는 성철 씨가 찾아간 곳은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시내입니다. 무슨 일로 여기 온 걸까요? 익숙한 듯 들어간 곳은 신발 가게. 성철 씨의 아내 다미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둘러 장사 준비에 나선 성철 씨. 신발을 정리하는 폼이 꽤나 익숙해 보이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2: 이건데 이거 제품은 더 없지?
3: 여유 없어요. 다 어제 많이 팔았어.
2: 그러면 이것다가 더 놔둘 거 뭐 있어?
3: 어, 뒤에 있는 검은색 신발도 입고 있어.
2: 검은색 신발이 뭐예요?
3: 그 왼쪽 위에 올려져 있는 검은색 밴드 있잖아.
2: 아, 이거 주문건이 아니었어?
3: 어, 아니야.
2: 아, 그러면 나도 주문건인 줄 알고 안 했지.
3: 아니야, 그것도 주문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둔 거야.
2: 아, 알았어. 조심하고. 사랑해, 여보.
3: 어, 너 제발 부탁으로 커가지고 하지 마.
2: 아, 알았어, 안 할게.
3: 입을 꼬매봐.
2: 아, 왜 입을 꼬맨다고 그래, 무섭게. 사랑해.
3: 어? 어?
2: 여보, 빨리 보고 싶네? 알았어, 이따 와. 어, 숨어버렸어.
4: 저의 사랑하는 와이프의 매장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서울 사는 친구가 정읍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오픈해주겠다. 늦잠도 자고 뭐 헤어도 하고 네일아트나 그런 시간을 좀 제가 제공해주겠다. 제가 좀 힘들어도 좀 아직까지는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0: 귀농 후 홀로 떠난 여행에서 만난 두 사람. 혼자 여행을 온 다미 씨에게 첫눈에 반했는데요. 그렇게 운명 같은 사랑이 시작됐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까지는 순탄했는데 문제는 도시에서만 살던 다미 씨의 농촌

0: 자리. 농사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농촌에서 서서히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 하민아, 오늘 많이 팔았어.
2: 오늘 많이 팔았다고?
1: 아, 7만 원이. 그러니까 7만 원에다가 예약 손님 있고. 좋지?
2: 예약 손님은 뭐야?
1: 이거 앞에 거 빼놓은 거.
3: 부담스럽다.
1: 잘했지?
3: 잘했어, 고마워. 자. 먹고 갈까?
1: 아니, 가야죠.
3: 이거 가져가. 콜라 넣어줄까, 그럼 다시?
1: 어. 또 필요한 거 있어?
3: 아니요.
1: 용돈은 줄까?
3: 괜찮아.
1: 어, 야, 깐들렸네. 얼마 줄까?
3: 20만 원.
1: 뭐, 어땠을 건데?
3: 나 물건 하러 가니까. 이제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기름값도 해야 되고 하니까.
1: 기름값 어차피 내 카드인데 왜 네가 기름값을. 그다음에 누가 보면 뭐 이렇게. 아, 20만 원만 주면 돼?
3: 어, 줄 거야?
1: 그러면 기죽지 않을 거야?
3: 아, 기 안 죽지 그럼.
1: 아, 그래? 기분 좋네 지금? 생각해 볼게.
3: 가. 빨리 가 이제.
1: 입금하고 갈게.
3: 그래. 해. 지금 보는 앞에서 해줘. 해줘. 많이 부를 걸.
1: 언제 끊어요?
0: 어머, 아우, 누가 신혼 아니랄까 봐 깨가 쏟아지네요.
1: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알바비는 입금되나요?
3: 안 돼요.
1: 안 돼요? 아니, 수고하십시오. 이따 전화해. 오늘 몇 시 퇴근? 미리 퇴근해. 담이야, 보고 싶으니까 빨리 퇴근해. 사랑해.
3: 어?
1: 사랑해.
3: 아, 가는 거.

0: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성철 시내를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1: 빨아 왔거든.
2: 어? 코팅 장갑 있어?
1: 코팅 장갑 하나. 이런 거.
0: 손님이 왔는데도 크게 신경 안 쓰고 할 일만 하는 성철 씨.
2: 여기에
3: 예스.
0: 성철 씨나 손님들이나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이인지 궁금하네요.
2: 아, 잘 깔아놓고 잠자면 좋아.
4: 숙박비 아끼네.
2: 깔아놓고
5: 나중에 아빠 왔을 때 레드카프로 그냥 헤드라이트 오기래. 어느 야
0: 농장 일을 도와주러 부모님이 오신 건데요.
6: 그 아버지.
7: 어. 이게 다 하고 땀 닦고 알았지? 이렇게 하고 땀 흘린다고 뭘 하지 말고 엄마도
1: 그래.
7: 좋네. 그래. 이게 바로 우리 농가의 복지. 그렇지. 얼마나 좋아 이게. 어이구. 답답해도 괜찮고.
1: 좋네.
7: 어, 그거 좋지?
0: 아스파라거스는 화분 재배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수확도 편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품질력을 높이기 위해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흙도 새로 구매했는데요. 오늘 그 흙을 식재하는 날이라 부모님까지 오신 겁니다.
2: 그리고 밑에 손 넣어가지고 뭉쳐있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주고.
8: 아니, 내가 한 거는 잘 깼어.
2: 넣어보면 이게 뭉텅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8: 아니, 뿌리가 다 파고 들어가, 그치?
2: 아니, 안 좋아, 이게. 봐봐. 이런 뭉탱이를 좀 한 번 더 체크해달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어려운 말 한 거 영어로 한 게 아니잖아. 어? 이러면 하루 일당 못 나가요.
1: 남들이 보면 일당 준 줄 아네.
2: 이 농장에 자주 오면 안 돼, 아빠? 일 그만두고. 어?
8: 이거 몇 개 살릴래?
2: 아니, 각자 사는 거고, 그거는. 편안해, 좋네. 이게 혼자 하다가.
8: 나.
2: 이거 바람은 보기만 해도 좋네, 이게. 예.
1: 그거라고 닥쳐가지고. 참나, 우리 나무도 농사지라고.
8: 아이고. 심는 건 거기서 심는 거야? 위치에서?
2: 아니, 여기서 심어버리죠.
1: 거기서 심는 게 낫지. 움직이면은 뭐니까.

0: 문양 잡아놓고.
1: 그래, 고무시는 게 나.
2: 내가 농경주야. 어? 다들. 예. 그렇지. 아 자꾸 그러면 나 진짜 아빠랑 이제 낚시 안 가?
0: 또 낚시 가게?
2: 아니. 이제 다시는 안 간다.
0: 돈이 아깝지 않냐? 낚시 가면서. 아니 40만 원 들어서 응? 2만 원 값도 한 두세 마리밖에 안 잡아오고. 그리고 응? 쭈꾸미 낚시 가가지고 쭈꾸미 한 마리 잡고.
2: 나한테 뭔 줄 알아?
0: 돈 가지고 사나? 응, 너 동네 샀어 봐. 동네 어르신들 아이고 잔치한다.
2: 아니 잔치를 하려고 갔다 온 거지. 근데 안 잡히면 어떻게 알고 있나?
0: 하지 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비리비거리고 다니고.
2: 피곤하니까.
0: 하지 말라고.
3: 부모님은 아직 귀농 전인데요. 성철 씨의 권유로 얼마 전부터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귀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농사에 관심이 생긴 부모님을 위해 농사일을 조금씩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성철 씨의 목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짓는 건데요.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좀 더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번거로운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드는 재배 방식을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4: 오, 이미 나와 있네. 들 안녕.
3: 화분 하나에는 아스파라거스 뿌리 하나를 심는데요. 이때 충분히 흙을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심어두면 3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5: 정철아, 이거 하나 남은 거 어떻게 하냐?
2: 그냥 작은 거 있으면 같이 심어버려.
0: 우성철, 남들은 땅에다 심던데 왜 너는 여기다 심냐, 화분에다가?
2: 이게 바닥에 심으면 여기다 바닥에 심었다 생각해봐. 맨날 이거 수확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완전 숙인단 말이야. 그럼 허리도 안 좋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여기서 일을 할 텐데 맨날 허리 숙여봐. 얼마나 아프겠어.
0: 아이고, 회자 나섰네.
2: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비싼 흙도
0: 다 이것도 사나 국산을 사면 되지. 뭐 외국에서 수입까지 와갖고
2: 사실
0: 비싼 거
2: 테스트 하는 거야. 이렇게 이 배합이랑 이 농도의 그 아스파라거스가 클 수 있는 pH라는 게 있는데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딱 맞춰 온 거야 이게.
0: 이런 찌꺼기 안 버려?
2: 아 얘가 썩어가지고 그 얘가 영양분 되는 건데 왜 버려?
0: 이 나무 찌꺼기가
2: 찌꺼기가 원래 자연적으로 나온 건데 이게
0: 영양분이 보이는데 나는
2: 아니야 엄마 여기 엄마 집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얘가 문제 생겨 그러면 나는 나중에 관리할 때 얘만 치우거나 얘만 다시 측정을 하면 되는 거야.
1: 편하네.
2: 훨씬 낫지 그게. 근데 돈이 들고 이제 아까처럼 그 힘이 드는 게 있는데 일단 나는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아직 딴 데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
1: 그래요.
0: 남들 하는 거야. 지가 빼고 남 혼자 해갖고서나. 안 그래?
2: 그 있잖아. 남들이 했던 걸 따라가면은 따라만 가. 앞장서지 못해.
0: 근데 저는 돈을 못 벌지 우리가 지금. 맨날 투자만 하지.
2: 엄마 딱 3년만 해봐. 3년. 3년 안에.
0: 3년 안에 내가요 잘못돼요.
2: 응? 그래 내가 엄마 치료비라도 벌 테니까 이걸 어떻게든.
3: 부모님 앞에서는 장난기 넘치는 아들이지만 누구보다 농사에 진심인 성철 씨. 상품성이 떨어진 아스파라거스는 키워서 잎을 통해 광합성을 시키는데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이렇게 한두 달 두면 뿌리에 영양분이 풍부하게 차오릅니다.
0: 그럼 배추김치 내놔봐요.
3: 성철 씨가 뒷마무리를 하는 사이 어머니는 점심 준비에 나섭니다. 아스파라거스에 죽순까지 등장. 오, 어떤 메뉴를 준비하시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 산적이네요.
0: 우성철! 성철아!

0: 죽순 그렇다고 딱히 이질감 없는데?
1: 그런 게 괜찮네.
2: 이색 메뉴인 아스파라거스 죽순 산적 완성입니다. 또 다른 메뉴는 아스파라거스를 양파와 마늘에 볶은 아스파라거스 볶음입니다. 힘들게 일한 오늘 고기가 빠질 순 없겠죠?

0: 근데 먹을 만하네.
1: 맛있네.
2: 되게 연하지?
1: 응. 연하네.
2: 응. 그래서 나 이거를 전국에다가 체인점 만들 거야. 농가 체인점. 지금 뭐냐, 되게 무서우대. 근데
0: 생각만 해도 행복해서 근다. 꼭 성공해. 엄마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할 테니까.
3: 대한민국 최고의 농가 프랜차이즈를 갖는 것이 성철 씨의 목표입니다.
2: 엄마 가끔 이렇게 담양도 같이 이렇게 먹거든?
4: 시골 그냥 귀농해서 제일 좋은 게 이런 거.
2: 그러면 담양
1: 저녁은 괜찮겠다.
2: 아, 지금 선선해져. 선선해서.

0: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 일하는 시간대도 더욱 빨라졌는데요. 성철 씨도 볕이 세지기 전에 집을 나섭니다.
1: 와, 춥다.
0: 멋쟁이 농부답게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아유,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도 아주 기운이 넘치네요. 선글라스까지 장착하고 나서야 출발 준비 완료. 이러니 동네에서 멋쟁이로 소문날 만도 하네요.
2: 어? 왜 이러지? 무슨 일이 갑자기 안 되지? 아, 뭐가 들어와야겠네.
0: 성철 씨는 아스파라거스 외에도 2년 전부터 밀과 콩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36,360제곱미터, 11,000평으로 규모도 꽤 큽니다. 그런데 올해 밀농사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밀이 자꾸만 쓰러지는 건데요.
3: 제가 동계 10월, 11월 달에 심은 밀밭인데 다음 달이 수확인데 수확 앞두고 이렇게 볼 때마다 또 오면 올 때마다 더 쓰러지고 있으니까 참 누워있는 애들을 빨리 세워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선 제 자신도 다시 한 번 더 왜 이럴까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왜냐면은 모든 게 다 자연재해였으면 주변 농가가 다 안 좋았을 텐데 바로 옆에 있는 농가는 좀 그래도 예, 피해율이 한 10%였으면은 저희는 한 60%, 70%니까 내년에 저 하시는 분 똑같이 따라하거나 아니면 여쭤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0: 하필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더 속이 상하는데요. 원인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밀밭 파기를 마치고 수리센터로 나선 성철 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주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게 갑자기 후진이 안 먹더라고, 갑자기.
4: 네.
3: 왜 그런 거였는데?
4: 일단 봐야 알죠, 저도.
3: 아, 그래서 일단 그, 예, 그 팀장님께서는 일단 뭐 해, 일단 뭐 얘기하시는데
4: 네, 뭐
3: 불안하니까
4: 예, 바꿔드리기로 했잖아요.
3: 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5: 예. 이게 휴자 가자.
4: 예.
5: 나도 휴자 한번 봐야 되는데.
4: 뭐 해야 되는데?
3: 선생님, 미리 거의 80% 다 쓰러졌어요.
5: 어, 그럼 트러스로 비하지 어떡해요?
3: 왜 그런 거예요? 옆에 바로 옆에 거는 안 쓰러졌다고 그랬는데
5: 비료가 맞으니까 과비 됐으니까 그러지. 아무래도
3: 과비 때문에?
5: 그렇지. 그리고 올해 비가 막 비바람이 많이 쳤어. 그래가지고 쓰러진 비료이 많아.
3: 그러면 원래 꼬랑을 넓게 해야 돼? 더 좁게 해야 돼? 그러면?
5: 아니, 그런 것도 상관없어. 거의.
3: 크게 상관없길래. 그럼 크리스로 가면 언제쯤 물려야 되나요?
5: 지금 밀 색깔에서 약간 이제 검정색 비슷하게 짙은 이제 한 번에 내면 그때 이은 게.
3: 올해도 비 많이 올까요?
5: 그렇다고 자꾸 좋았대요?
3: 아, 또 그거 나서 다시 왔어요. 아, 나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비를 많이 썼구나.
0: 수리센터는 농부들이 자주 들리는 곳이라 농사 정보를 얻는데 이만한 곳이 없다네요.

0: 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길을 나선 성철 씨. 사실 오늘 이 트랙터로 할 일이 있었는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춘 성철 씨.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 안녕하세요. 모내기 하시길래 무슨 여쭤보러 왔어. 그러면 이걸 약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풀약? 선생님, 풀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2: 아피가 많이 나요.
1: 아피. 수고하세요.
0: 넉살이 좋은 건 기본. 궁금한 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덕분에 연고 없는 이곳에 정착하는 것도 수월했습니다.

0: 이곳에는 콩을 심을 예정인데요. 파종 전에 땅부터 갈아둔 겁니다.
1: 바쁘십니까? 아닙니다. 형님, 저희 지금 콩 심는 거 일단 쟁기질은 다 해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수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2: 아차, 수고했다.
1: 안녕하십니까, 형님. 형님, 근데 오늘 이거 저희 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3: 3일째니까 한 약 타는 시간 포함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1: 3시간 반?
0: 이번에 심을 콩은 백태. 메주를 만드는 데 쓰는 콩인데요. 파종용 기계가 없어서 이웃 형님에게 부탁한 겁니다.
1: 알았어. 네?
0: 밀 농사도 잘 안 된 상황이라 콩 농사에 힘을 쏟고 있는 성철 씨. 그런 상황을 잘 알기에 이웃 형님이 도와준다고 나선 건데요. 넓은 땅에 콩을 심으려면 기계는 물론 능숙한 조작법

0: 필수. 앞으로는 성철 씨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 더 유심히 작업을 살피는데요. 기계가 지나간 자리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1: 이거 몇 센치 간격이에요?
2: 30cm.
1: 30cm? 깊이는 몇 센치예요, 깊이가?
2: 안 나와?
1: 자, 안 나왔어요.
2: 두세 개씩밖에 안 떨어져?
1: 네, 근데 중간중간에 잘 안 떨어진 게 분명히 있어가지고.
2: 형님,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0: 혹시 몰라 확인에 나서는데요.
2: 잘 떨어져요.
1: 잘 떨어져요?
0: 다행히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2: 다 나와. 이 홈택이 이렇게 파져 있으면 무조건 나온 거야. 여기 하나 나온 거에서 30cm 딱 재봐. 그게 깊이 안 들어가.
1: 그러니까.
2: 그러지 마. 여기 있잖아. 나오자.
1: 한번 의심해봤습니다.
0: 아직은 초보인 성철 씨에게 귀농 8년 차인 이웃 형님은 농사 스승입니다.
1: 그래도 항상 저런 분들, 다른 청년 농가들이 있으니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고맙고 저분들 없었으면 올해는 또 어떻게 심었을까? 아니면 작년에처럼 했으면 딴 사람 다 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심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땅이 안 말라서 못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거 있는데 제 형님께서는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도와줄게라고 하시니까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2: 수고했어.
1: 아 형 바쁜데 괜히 바쁜데 저 때문에. 형 근데 마지막에 여기를 먼저 찍었잖아. 좀 찍어놓고 가잖아. 약간 표시목을 해놓잖아.
2: 표시목? 내가?
1: 네, 마지막에.
2: 아니요, 아니요.
1: 살짝 해놓고 가잖아요.
2: 그게 나올 때, 네. 여길 못 심어. 네. 트랙터 딱 머리 여기 오면은 저만큼 한 3m 못 심어. 네. 그래서 찍어놓고 가는 거야.
1: 아.
2: 3m 못 심으니까.
1: 아, 그 미리 해놓은 거라고?
2: 아. 이거 못 심을 때도 그렇게 심잖아.
1: 아.
2: 그러면 이제 공간이 엄청 남아.
1: 그래서 저는 항상 삽질로 해서 그냥 수치 작업했거든요.
2: 아, 그래?
1: 형 이런 거 다 하면 얼마예요 이게?
2: 하동이 이거 지금 2,500 한 걸?
1: 저는 언제쯤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형님?
2: 내우면 심어 하나 내가 뽑아줄게.
1: 알겠습니다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소주 한 잔이 형님.

0: 다음 날. 평소 같으면 집에서 쉴 시간에 농장에 나선 성철 씨. 고추 지지대를 챙깁니다.
1: 17살. 이거면 되겠지?
0: 이미 성철 씨네 농장은 고추 심기가 끝난 상황. 대체 이 많은 고추 지지대를 어디에 쓰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차로 10여 분을 달려 찾아간 곳은 바로 이웃 동네인데요. 부모님이 귀촌한 마을입니다.
2: 엄마! 나왔어. 안녕하세요.
3: 이모 들어왔어.
2: 안녕하세요.
4: 아주 고생이 많네요.
2: 네. 아 힘들어.
5: 얘는 먹어야지.
0: 이번에 고추 농사를 시작하신 부모님. 아직 완전히 귀농하신 게 아니라 성철 씨가 부모님 댁 작물까지 틈틈이 살피고 있습니다.
2: 고추 때 많이 부족한 거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귀농 선배잖아. 또 자재가 또 많잖아. 또 생각보다 어제 보니까 비어 있더라고. 없어가지고 자재가 없어가지고.
6: 그래. 몇 개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 많이 필요 없어.
2: 27개가 필요했어.

그래서 서른, 내가 30개 들고 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꽂았다가 뺀 거야, 이거? 네, 네.

0: 끝맛이 약간 매콤하네.
1: 맛있구만.
0: 에이,
1: 맵지 않고
0: 안 맞아.
1: 맛있다, 맛있어.
2: 고추 농사에서 지지대 세우는 일은 필수인데요. 보기보다 힘과 요령이 필요한 작업. 아버지 혼자 고생하실 것 같아 도우러 나선 겁니다. 장난만 치는 것 같아도 힘쓰는 일을 모두 도맡아서 하는 속 깊은 아들입니다.
3: 도반뜨기 하나 있어서 우리 아빠가.
0: 엄마, 아들이 다 이렇게 자재 갖다 주고 좋지 않아?
4: 아들 뭐 그거 하는 거지.
0: 그래, 이제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4: 여기 동네 선배님 많아?
0: 아이, 그래도 유일한 내 후배가 엄마밖에 없다. 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엄마밖에 없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3년 차라서.
4: 많이 컸지. 풀인지, 응? 감자 잎인지도 모르고.
0: 그만해, 그 얘기 좀 이제.
4: 아직 감자순 안 나왔네, 그랬더니. 나왔어, 그래. 이거?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0: 엄마, 나는 걷다가 약도 줬어, 영양제.
4: 잘 키워요.
0: 아니, 요즘 풀이 이쁘다니까.
4: 친환경 한다고 풀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0: 저 약간 나 욕하는 거지? 어.
2: 모로코에서 사업만 하다가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 시작한 귀농. 덕분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0: 해나 할머니가 뭐 안 되는 게 있대.
1: 저 때 얘기했던 전기.
0: 전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할머니! 전기 안 되는 거 있다며요. 전기 안 되는 거.
5: 안 돼요.
0: 어디가?
5: 여기.
0: 아우, 힘들어.
2: 이웃집 할머니 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우러 온 건데요.
6: 이거 이제 들고. 할머니, 끄면 안 돼. 이게.
0: 아, 그럼 전기를 엿다 묶었나 보네.
1: 그러니까 여기다 발시켜버린 거야. 그거.
0: 그러니까.
6: 여기다 두 가지로 다 연결이 됐더라고요. 야는 써야 쓰지, 안 써도.
0: 그러니까.
2: 웬만한 것들은 혼자 고칠 정도로 손기술이 좋은 부자.
6: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안 오고 갈래?
1: 얘를 잘라서 요 아랫선하고 연결 하나 시켜주고.
0: 그렇지.
1: 한 선을 여기다 꼽아줘야 돼. 두 손, 이게 두 손이.
0: 두 손짜리야.
1: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0: 할머니 뭐 더 할 거 없어요?
6: 이제 전기는 하나 빼주면 놓고 전동차를 방어다리도 끼워가지고 나가려는 게 귀찮은데. 선을 하나 빼면 되겠는데.
0: 그러면 어디다 코드를 꽂아서 그냥 내보내는지 아니면 저기 묶어가지고 내보내면 되니까. 집에 전기선 있거든?
1: 전기선 있다고?
0: 50m 있어. 거기 50m 있으니까. 네. 자재 들고 와서 하는 걸로 합시다.
1: 그래요.
6: 갈게요.
1: 네. 어머니 갈게요.
0: 네. 맛있는 거 없어요?
6: 맛있는 거 뭐 있어요? 맛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0: 여기 오면 맨날 맛있는 것도 안 줘.
6: 이거 하나 붙여볼까?
0: 아, 좋아.
6: 아버지 하나 드려.
0: 네, 잘 먹겠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 자재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그리고 여러 몇 개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한번 갈게요.
6: 고맙습니다.
0: 네.
2: 부모님 댁에 온 김에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렸는데요. 아스파라거스를 납품하는 거래처 중 한 곳입니다.
0: 아스파라거스다.
2: 어딜 가나 아스파라거스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는데요.
0: 굵기는 좀 좋다. 100g당 2,100원.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스파라거스 잘 나가요?
7: 잘은 아니고 그냥 항상 나가는 만큼. 네.
0: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나오면은 뭐 200kg, 300kg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한 번에 뭐 행사도 할 수 있게끔 뭐
7: 있습니다. 화요장터나 아니 목요타임 세일이라든 게 있어요. 마켓에서 할인 판매하거든요.
0: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농가 프랜차이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7: 농가 프랜차이즈.
0: 날씨가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7: 그렇죠.
0: 그러면은 저게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를 거예요.
7: 맞아요.
0: 판로가 제일 걱정.

0: 걱정이에요. 사실 저희가 저희 것만 해도 1톤에서 2톤이 나오는데 뭐 판로를 좀 더 같이 개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1: 만약 그 정도 약속만 된다면 충분히 계약해서 납품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2: 농가 프랜차이즈라는 꿈을 위해서는 판로 확보는 필수. 시간이 날 때면 발로 뛰며 판로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0: 아유, 항상 감사해요. 네.
3: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내 거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을 해야 빠르겠어.
2: 판로에 관한 희망도 생겼겠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럼 하우스 점검에 나선 성철 씨.
4: 좋아, 좋아.
2: 무슨 일인지 정성스럽게 아스파라거스 수확에 나섭니다. 대형마트에서 사온 다른 농장의 아스파라거스와 비교를 해볼 모양이네요. 키우는 작물에 대한 공부와 비교 분석은 귀농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최고의 작물을 키워내기 위한 성철 씨만의 노력입니다.
4: 역시 이렇게 벌레 먹고. 아, 얘는 상초가 많네. 이 정도라면.
2: 육안으로 확인 작업은 완료. 이제는 직접 맛을 보면서 평가할 일만 남았는데요. 요리할 때 식감의 변화를 보려고 매

0: 좋아하겠지?
1: 아내를 위한 특별 서비스도 잊지 않습니다. 이왕 맛보는 거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에 짭조름한 베이컨을 돌돌만 베이컨 마리. 아스파라거스 홍보를 할 때면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인데요. 성철 씨가 제일 잘하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음식 하나를 할 때도 정성을 쏟는 성철 씨. 그 정성이 담긴 베이컨 마리도 완성입니다.
2: 다미, 다미. 밥 먹자. 오늘 먹어봐. 내가 다음에 있으려고 준비를 한 거야. 이 작품의 명을 찾아야 돼. 아니, 먹지 말고. 아니.
3: 필요 없어. 이런 거.
2: 야, 내 하트가 없어졌잖아.
3: 그냥 먹어, 좋게. 나. 맨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2: 내가 결혼 기념일 때만 다 해주잖아.
3: 결혼 기념일 아주 오지도 않아. 맛있어. 어, 괜찮은데?
2: 맛있지?
3: 응.
2: 이젠 반찬 하나 먹어야지.
3: 어, 근데 이거 괜찮다.
2: 응. 이거를 들고 하나 먹어. 야무지게 먹어봐. 한 입 다 하나 먹어.
3: 근데 이거 원래 맛있잖아.
2: 당연히 베이컨 맛이지?
3: 응.
1: 테스트용으로 준비한 음식이지만 맛있게 먹어준 아내. 성철 씨 기분도 좋을 것 같네요.
2: 글씨 두 개잖아. 이 중에 한 개는 다른 농가에서 파는 거야. 한 개는 내가 키운 거야. 한 번씩 먹어보고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씩 먹어봐. 위에 먹자, 위에. 위에 한 입 먹고 아래 기둥도 하나 먹어보고. 그 식감을 기억해.
1: 성철 씨가 키운 아스파라거스를 찾아낼 수 있을까?

0: 이게 뭔데 긴장되냐?
1: 알 것 같아. 위에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 나.
0: 그래? 그러면 분홍색과 초록색, 과연 내가 키운 것은 무엇?
1: 초록색. 맞아? 아니야?
0: 맞아, 정답이야.
1: 맞아?
0: 오, 어떤 차이가 나는데?
1: 더 윗입이 연해. 그리고 더 달큰해. 우리 게 훨씬 달큰하긴 해. 저기서 따먹었을 때도. 이게 조금 더 윗입이 빠세.
0: 약간 억세다고?
1: 응.
0: 우리 건 연하고?
1: 응. 우리 게 더.
0: 확실히 먹는 건 역시 네가 정말 최고야.
2: 성철 씨가 키워낸 농작물을 단박에 알아낸 아내. 그 노력과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3: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안카야. 옳지.
1: 아이 웬일이야?
2: 해가 지고 조금은 선선해진 시간.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0: 아, 오늘 대성이 형 만났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 뭐라고?
0: 와이프분도 되게 힘들었다고. 적응하기 힘들다고 사실 이게.
1: 그러니까 왜 그 하고 많은 일들 중에서
0: 사랑해 여보.
4: 사랑해. 사랑해.
2: 넘치는 힘과 불도저 같은 실행력으로 농부가 된 성철 씨. 언젠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가 프랜차이즈를 이루겠다는 꿈 꼭 이루기를 응원할게요.
0: 남들이 했던 걸 따라가면은 따라만 가. 앞장서지 못해.
1: 근데 저는 돈을 못 벌지 우리가 지금.
0: 토끼와 거북이가 있잖아.
1: 그거 되냐?
0: 지금은 토끼네 있잖아. 거북이로 하면은.
1: 주지. 긴장해 주면 되잖아, 네가.

0: 쉽게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허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산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타마건성중인군 성현욱 백수 질궁부가 옛날이로

0: 달라 무고히 저게 안쓴들 일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요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1: 마리로 하라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능하노 신수병즉 입을 능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라 간이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0: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 원련정기로 삼겹쌌더니 고놈이면 간을 내고 그 몸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돌른 하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반춧잎에다 꼭꼭 싸서 챙도로 챙챙 돌며 우주석상계수 나무늘을

0: 자리로 흘러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인데 장은 탄을 막아 못난 니가 어찌 탄을 내버리고 이 몸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흑업고소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면 또 항업고 대왕업체에는 희돌이 번쩍 번쩍 서대문에 난 털이 소리 소리 소문 살 남아 이기고

0: 제거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1: 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한테

네, 우리 청중님들과 다 같이 고향의 봄으로 저희 100주년 기념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향의 봄으로 홍남파 가곡 100주년 기념 공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실기둥 검은고와 청흥동당 가야금.
1: 우와, 신기한 악기들이 엄청 많다.
2: 처음 보는 악기들인데. 여기 똑같이 생긴 악기가 왜 두 개나 걸려있지?
1: 정말이네? 쌍둥이처럼 똑같은 악기야.
3: 우리가 똑같은 악기라고?
1: 악기가 말을 하잖아.
4: 아직도 우리를 몰라보는 아이들이 있다니.
3: 그렇다면?

0: 여기가 어디지?
1: 무슨 소리가 나는데?
2: 여기야, 여기.
0: 아까 국악박물관에서 봤던 그 악기잖아?
2: 어때? 이 몸 검은 고의 연주 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군지 알겠지?
1: 검은 고 처음 듣는데.
2: 뭐? 나를 모른다고? 왕산악이 만든 고구려 최고의 악기, 나 검은 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1: 왕산악? 그건 또 누구야?
2: 날 모르는데 왕산악을 알 리가 없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줄 테니 잘 들어봐. 왕산악은 검은고를 만든 사람이자 최고의 검은고 연주가였지. 왕산악은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악기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시도를 통해 검은고를 만들었어. 검은고의 뒷판은 밤나무, 윗판은 오동나무로 단단한 울림통과 16개의 궤, 명주실로 만든 6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에 대나무로 만든 술대를 이용해 멋진 연주를 한단다.
0: 우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소리도 정말 멋지다.
2: 검은고는 고구려의 악기로 묵직하고 꿋꿋한 소리로 당시 북방의 땅을 호령했던 고구려인의 기상이 담겨 있어. 이제 검은고에 대해서 잘 알겠지?
0: 여긴 또 어디지?
3: 여긴 신라라는 곳이야.
1: 검은고잖아.
3: 검은고라니. 우룩 앞에서는 내 이름을 잘못 부르지 말아달라고. 난 가야금이야.
0: 우룩이랑 가야금이라고?
3: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울림통을 만들고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쪽 위에 12개의 명주실로 현을 올려 만들지. 검은고와는 달리 맨손으로 줄을 뜯고 누르며 소리를 내는 악기야. 이렇게 멋진 악기인 나 가야금을 사랑했던 우룩에 대해 알려줄게. 우룩은 가야 왕실의 음악가였어. 그가 만든 가야금 곡은 가야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쓰였지.
0: 그런데 가야 왕실의 음악가가 왜 신라의 왕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거야?
3: 거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 가야는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밀려 점차 국력이 쇠퇴했어. 그래서 우룩은 슬픈 마음을 안고 신라까지 오게 되었지. 우룩의 가야금 소리에 크게 감동한 신라의 진흥왕이 우룩을 신라에 살게 해주었어. 게다가 여러 제자들을 두게 가야금 음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지. 비록 사라진 나라지만 가야의 역사와 혼을 전하고 싶었던 우룩의 바람이 바로 나, 가야금을 통해 이루어진 거야. 어때? 검은고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겠지?
1: 지금은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또 헷갈릴 것 같은데.
3: 그렇다면 이제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들려줄 테니 소리를

0: 멋지다. 너는 어때, 애벌레야?
1: 맑은 가야금 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다. 나는 가야금 연주자가 될래.
0: 그럼 나는 깊은 울림이 있는 거문구 연주자가 될래.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 열폭 병풍 중에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사람이었던 모은갑이 대동강 릉나도 연회장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은갑 판소리도라고 하죠. 축하받을 평양감사를 중심으로 소리꾼과 고수, 청중, 그리고 엿장수와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추임새가 넘쳐나는 한마당 잔치의 모습입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대중을 웃고 울린 판소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민중예술이자 시대적 정서를 담아낸 전통예술인데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병풍을 두르고 돗자리를 펼친 마당에서 광대의 소리와 몸짓, 그리고 고수의 북반주와 추임새가 어우러지는 판소리.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이어지면서 흥을 더해가는 판의 예술을 만나봅니다.

0: 어린 소리꾼의 들끓는 소리가 폭포를 삼킬 듯한데요.
1: 밥 터졌소!
0: 끊어질 듯 이어지는 노랫소리가 남도 땅에 울려 퍼집니다.

0: 한 소리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뉘는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어, 구례, 순창을 중심으로 전승된 동편제는 선이 굵고 쭉쭉 뻗어나가는 웅장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1: 장창!

0: 고성, 고창, 나주 등 너른 평야와 바다를 품고 있는 서편제는 정교한 장식음과 기교, 화려한 소리와 발림이 특징인데요.
1: 신봉사가 뛰고 미쳐 보는지 허허이

0: 신놈이라 허유.
1: 지리산과 섬진강, 남도의 넓은 들과 바다가 만나 삶과 소리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조선 팔도를 웃고 울린 판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했습니다. 판소리 하면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주인공이었던 송화가 부르던 한 맺힌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로부터 호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름난 명창과 우리 소리를 좋아하는 귀명창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마다 마을마다 울려 퍼지던 농악도 손꼽히는 놀이문화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남 농악에는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전주, 남원, 임실 등 산악지대에 인접한 동북지역에서 유행하던 농악을 좌도농악, 익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남쪽 평야지대에서 발달한 농악을 우도농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굴의 잔수농악은 호남 좌도농악에 속합니다. 굴의 신촌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굴의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맞닿은 마을 농악의 멋을 느껴보시죠.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재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행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농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애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조상도 조상땅, 조상땅도 조상땅,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뚜껑 닫아라. 광구역에 폐암 들어간다. 자꾸 다 개국거 저 중력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한풋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전통 농사 문화의 뿌리를 둔 농악은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해 왔습니다. 여러 행사에서 연주되면서 신명을 끌어내고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농악에 담긴 공동체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4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 하면 한과 흥, 이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힘든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춤과 노래로 그 억눌린 응어리를 흥겹게 발산하곤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명나는 노래 한 자라 부르고 나면 가슴이 탁 트이거든요. 여럿이 함께 얼렁 더울렁 춤과 노래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서로를 위로했던 다양한 전통예술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과 흥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노래, 아리랑 가락이 들려오는 강원도 정선으로 떠나봅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주린배를 쓸어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박수 장마 질러 안서상 가문구리 방모여 든다.
1: 그렇다면 오지 중에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강한 힘도 갖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아리랑에 담았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창구이자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가락을 타고 전달되는 이러한 희망과 바람 덕분에 아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으로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제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국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오를 중심으로 무려 한 달 동안 강릉 남대천변에서 펼쳐지는 재래의식이자 전통축제. 축제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릉 단오제를 만나봅니다.

한반도의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던 99구비 고갯길. 백두대간의 큰 고개 대관령입니다. 너무 험하고 굽이져서 대굴대굴 굴러내린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굴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산이 높아 하늘을 우러르고 굽이굽이 고개마다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오는 대관령. 굽이진 이 길은 그 옛날 과거를 보러 한양 가던 영동지방 선비들이 걸음을 재촉했던 길이자 도부상이 물건을 지고 오르내리던 고갯길이었습니다. 또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였죠.

0: 높고 신성한 대관령 고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이었는데요. 음력 4월 15일이면 사람들은 이곳 대관령 신궁터에서 신을 향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룹니다. 신을 향한 유교식 제례가 끝나면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구판이 펼쳐집니다.
1: 서왕님을 고비고비 99고비 만주백간들 앞세우고
0: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재간들은 산에 올라가 신목 행사를 치르는데요. 신목은 국사 서왕신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신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는 신성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신목을 베어들고 대관령 옛길을 따라 내려오면 본격적인 대관령 단오제가 펼쳐지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례이자 축제인 강릉 단오제. 신을 인간의 세상에 모시고 내려와 성대한 제사를 올리는 의식인데요. 한 달이 넘는 축제 기간 동안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계속됩니다.

단오제의 꽃은 바로 단오꽃인데요.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징을 치며 버리는 굿파는 신명이 살아있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드린 만큼 인간의 소망도 들어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네 시름도 훌훌 털어버립니다. 강릉 단오제의 대표적인 연희로 관노 가면극이 있는데요. 관아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진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제2의 한 부분으로 공연됩니다.

닦는 단오제는 신을 보내는 의식, 송신제로 그 화려했던 축제의 막을 내립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랐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신을 섬기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왔는데요. 닦는 단오제야말로 우리 민중의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아닐까요?

강릉 단오제는 유교적이고 엄격한 제사 방식, 국과 관노 가면극, 그리고 흥겨운 놀이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인데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단오가 있지만 강릉 단오제는 다른 나라의 단오와 구별되는 종합적인 축제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망자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통적인 불교의식도 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 요소인 영산제인데요.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야단법석이라 하죠.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을 말하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펼쳐지는 법요의식을 이르는 말인데요. 많은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는 영산제는 사흘 밤낮으로 진행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 셈이죠. 종교의식을 넘어 한편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이승을 떠난 지 49일 되는 날 49제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영산제인데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해 중생을 교화했다는 영산회상을 재현한 불교 의식으로 망자의 영혼이 불교에 귀의해서 극락왕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산제는 불교 음악인 범패와 바라춤, 법고춤, 착복춤으로 이루어진 불교 무용인 작법무, 여기에 괴물이라는 미술적 요소가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특히 독특한 춤사위와 장중한 바라소리가 돋보이는 바라춤은 영산제의 백미로 손꼽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중생과 영혼을 번뇌에서 구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장단에 맞춰 장중하게 춤을 추는데요. 온몸을 사용해 덩실거리는 춤사위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춤입니다.

불교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해온 영산제는 장엄한 불교 예술이자 공동체 의식이 담긴 하나의 민족 축제로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문화유산 헌장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유네스코 등재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 의미를 온몸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져야겠죠.

0: 고맙습니다. 남사당의 얼음산이 권은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뭐 저희들이 여러 곳을 공연을 다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경주는 예, 아무래도 좀 예, 여기가 신라죠?
1: 예.
0: 네. 예, 이 제가 전국에 공연을 다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전통 국악 공연이 제일 잘 어울리는 도시가 바로 이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치면서 있다가 알았지요? 안 치면 그만 내려갑니다.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줄 한번 타보세.
1: 그러세 그리요.
0: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1: 잘 건너가면
0: 제주가 용코
1: 얼쓰고
0: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니
1: 그렇지.
0: 출장단을 정궁쳐 놓고 건너가는데
1: 얼쓰고야
0: 이것이 아주 어렵네 그려 정쿵
1: 좋다.

0: 여보게.
1: 어이.
0: 아이 저기서 보기 얼마 안 되기에.
1: 얼마 안 되기에.
0: 마음 푹 놓고 건너오다가.
1: 어이.
0: 죽을 똥 쌀 뻔했네.
1: 그렇지. 큰일 날 뻔했지.
0: 어쨌거나 건너왔네만은.
1: 아먼.
0: 이번에 또 저기까지.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일세.
1: 그럴 것이오.
0: 이번에는 저기까지 사령장단 슬쩍 넘겨놓고 건너가는 것인데.
1: 얼씨구야.
0: 이것이 아주 어렵구나. 정쿵 얼씨구.
1: 좋다.

0: 잘한다. 아유. 자, 그러면 이번엔 저기까지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1: 그럴 것이 아니고
0: 뒤로 한번 걸어나가자꾸나.
1: 얼씨구.
0: 앞으로 가다가도 아차하면 엎어져서 묵사발이 될 판일세.
1: 그렇지.
0: 그런데 이 얼음산이 요 뒤통수에 눈이 달렸는고
1: 체조 좋고
0: 뒤로 한번 가보는 것이렵다. 정쿵
1: 할수구.

0: 김유진. 생각보단 박수가 많이 서운하게 나오네요. 박수 치신 분만 한 100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이소이.
1: 여보 씨, 얼음사님.
0: 예.
1: 아니 그럼 곳곳에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은 어떠시란 말이오?
0: 박수를 안 치신 분은
1: 어이.
0: 오래서 오래 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이소.
1: 랄랄랄라. 그럼 박수를 많이 치셔야 되겠구만요.
0: 아, 그럼요. 박수를 많이 쳐야 이 오장육부가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만수무강 오래 사신답니다. 아시겠습니까?
1: 아이, 그렇죠.
0: 자, 그러는 의미에서
1: 어이.
0: 여기가 어떤가?
1: 예.
0: 경주 신라의 본고장 아닌가?
1: 아이, 그럼요.
0: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저기까지 점잖게.
1: 점잖게.
0: 양반 걸음으로 한번 걸어가세.
1: 어, 좋지.
0: 그런데 이놈의 양반이.
1: 어이.
0: 어찌나 느리느리 걷는고.
1: 걷는고.
0: 성질 급한 사람 못 보는 것이랬구나.
1: 아, 뭐 못 보겠지.
0: 양반이 멋이 잔뜩 들어.
1: 잔뜩 들어서.
0: 온유얼 세부랄 늘어지듯 걸어가는데.
1: 저런저런.
0: 여보게.
1: 어이.
0: 국거리 장당 정. 뭉쳐놓고 걸어가는데
1: 얼쓰고
0: 하하 이 걸음걸이가 아주 과간이렸다. 청쿵
1: 헬쓰고요.
0: 으이
1: 그렇지.
0: 좋다. 까지 걸어오는데
1: 어이.
0: 하루 종일 걸린 것 같네. 그려.
1: 그러니까 말이오.
0: 하 이렇게 점잖게 건너와 봤고.
1: 아만.
0: 하 이번엔 또 저기까지 어떻게 건너갈고. 허니.
1: 허니.
0: 옛날 시골 아낙네들은.
1: 예.
0: 치마를 옆구리에 슬쩍 끼고.
1: 슬쩍 끼고.
0: 보선발로 기품이 있게.
1: 얼쓰고.
0: 점잖게 아장아장아장 걸어가는데.
1: 그렇지.
0: 요즘 여자분들은 어떻게 걸어가는고. 허니.
1: 어찌 걸어다니는고.
0: 뼈다구들을 신었으니.
1: 얼쓰고.
0: 엉덩이는 하늘 높이 삐쭉 올라가고.
1: 올라가고.
0: 요놈 엉덩이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1: 얼쓰고.
0: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1: 한번.
0: 오도 방정을 떨면서 가는구나.
1: 그렇단 말이오.
0: 여보게.
1: 예.
0: 장단을 바짝 몰아놓고 가보는데.
1: 좋지.
0: 이 걸음걸이가 아주 가간이 졌다. 때려라.
1: 할 수구요.

0: 오늘 얼음산이 더 물 만났네. 물 만났어.
1: 아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그러니 어이. 이놈은 두 다리도 껄쩍지근하고 그래서 이번엔 저기까지 왜 무릎을 끼러 가는데
0: 헐쓰고
1: 요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었다 헐쓰고
0: 헐쓰고

0: 아이고. 아이고, 재밌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명 선생님, 그냥 불 훤하게 켜고 갈까 봐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불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침침해서 줄이 안 보이네.
1: 예, 환하게 비춰 주십시오.
0: 아이, 그럼요. 예. 아이고, 깜짝 놀랐네. 어두워져 갖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이. 줄을 한번 신명나게 한번 타보자꾸나.
1: 좋은 말씀이요.
0: 어떻게 탈고 하니?
1: 아니.
0: 양다리 쌍웅제비로 건너가는데
1: 얼쓰고
0: 요 쌍웅제비라는 것이 어떻게 얼고 허니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렸다. 때려라.
1: 얼쓰고.

0: 아니 잘한다 잘한다 취임새도 좋거니와 어이. 그 얼음산이 괜찮소? 마이 아파? 왜 그쪽에서 괜찮다고 그래?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건데 에? 마이 아파 경주 시민분들은 남 걱정할 때 딱 웃으시는구나
1: 좀 외설적이야
2: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붙이잖아
0: 하나 더 붙여서
2: 쌍홍제비에다가 엽쌍홍제비렸다 붙이게
0: 하시고요 오늘 경주 시민분들 뵙는다고 대학교 때 낮에부터 이렇게 줄 설치하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에? 이렇게 많은 또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 보람을 느끼네요. 그렇죠?
2: 아이 그럼요.
0: 아이 좋습니다.
2: 네.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좀 아프지만 꾹 참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할 건데.
0: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분들의 행복하시니까 또 그 얼마큼 보람이겠습니까? 그렇죠?
2: 아, 고맙습니다. 예. 예.
0: 그래도 요즘에 예. 선생님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2: 왜요?
0: 예. 아, 그만큼 특별한 재주를 가지셨으니까.
2: 아, 그럼요.
0: 얼굴만 빼고 잘생겼어?
3: 예.
0: 취향 독특하시네. 그게 잘 안 먹히는 얼굴인데 그냥
2: 립 서비스가 좋네 그런다고 한 개 알고 두 개 하는 거 아닙니다
0: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다를 테고
2: 아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자 양발대로 코차기를 한번 해보자꾸나
0: 헐쓰고
2: 근데 이 코를 차다가 진짜로 내 코를 차게 되면은
0: 차게 되면
2: 내 코가 묵사발이 되니
0: 그럴 것이오
2: 자 정신 바짝 차려놓고 한번 차보는데
0: 헐쓰고
2: 자 요것이 이렇게 차는 것이랬다 때려라
0: 헐쓰고요
2: 아이고 재밌게 보셨습니까?
0: 예
2: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쨌거나 많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지만은 또 뒤에 준비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0: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예. 원래 계약상 15분만 하고 돼 있잖아 근데 15분 넘은 것 같아
0: 어른사님 선생님 네. 저희 직업이 서비스업 아닙니까
2: 아유 그렇죠 저희들은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0: 그럼요 그럼요 예, 원하실 때까지 갑니다
2: 아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 끝나면 또 후반부 같은 멋진 또 퓨전 음악이
0: 네 무대가 준비가 돼 있죠
2: 아 그럼요 신나는 음악이죠
0: 예
2: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 마무리를 지세
0: 그러시죠
2: 예 이게 사실 줄이에요 낮에 타면은 조금 나은데 밤에는 아무리 조명을 켜놔도 좀 줄이 흐릿하고 예 제가 이제 뭐 줄을 한 40년 가까이 탑니다만은 이제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이 어른들 앞에서 나이 얘기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예, 직장 생활하면은 이게 잘릴 나이였어요. 예, 어쨌거나 잘 배워서 예, 한 2, 3년은 더 울고 먹어야지.
0: 백세 인생 아닙니까?
2: 아유 그럼요. 인생. 예. 아까운 거 그럼 내가 몸 관리 잘해갖고 한 100살까지 타야지 그냥.
0: 그렇죠. 예.
2: 자 여러분들 항상
0: 예. 예.
2: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0: 예!
2: 여보게들 수고했네
0: 그러죠
2: 장단 붙여놓고 멋지게 마무리를 짓자꾸나 붙이게
0: 할수고 하이!

그럼.

저는 아.

아이고.

0: 봐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탈까?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최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웃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무엇 때문에 웃곤 합니까? 웃을 이유도, 웃을 여유도. 없는 건 아닌가요? 수백 번 이 갓끈을 묶어.

0: 오랜 시간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웃음을 찾아온 한 사람.
1: 우선 여러분들께 덕담이나 한 번 더 읊혀드리겠습니다.
0: 지금부터 저는 이 소리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세계인 암선부 중 해도 제일 대한국여 불선명당 신적여

0: 왕자의 지신 오방
1: 마지막 재담 소리꾼 백영춘
0: 손성취 바른 여음
1: 숨은 소리꾼을 찾아 향한 곳은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걸리는 양평. 이곳은 예로부터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2: 원장의 지호망집에 따라가 하룻밤 자고 나니 떨어지서 세상이 가려졌다. 하소는 맨 집이렸다. 산마루트 이 꼭대기란 말이군. 자제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가 내만 마음이 있더라고 말이야.
3: 어이구.
2: 그리고 목청도 잘해. 무슨?
3: 아니 그래, 저기 그래. 미니까 그렇지. 나봐 이렇게 이렇게 붙잖아 이게 이렇게 서로 나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2: 나봐 이렇게. 아 이렇게 붙잖아
3: 이렇게 이게.
1: 시끌벅적한 수업이 끝난 후에야 소탈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준 이분이 바로 서울시 중요 무형 문화재 제38호 재담소리 예능 보유자 백영춘 명인입니다.
0: 아니 놀지는 못하여 강남 갔다 한 처제 빈한 옛집을 창하자 다시 오고
1: 구성진 소리 한 가락으로 인사를 대신 전하는 명인.
0: 인천 아들 비춰줄지 백구야.
4: 예, 알았어요. 할게.
1: 늦은 오후 전화 한 통을 받고 어디론가 외출에 나서는데요.

0: 양평에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용인에 위치한 한 미녀 전수관이었습니다.
1: 아, 오시더니 고생하셨어요.
2: 날씨 추우신데.
1: 따뜻한데 앉으세요. 그거 제가 그거 들어가려 그러거든요. 정대장 타령.
0: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지 10년. 공연을 앞둔 제자의 요청에 한달음에 달려온 스승입니다.
3: 비나이다는
2: 가지고 와서 견갈이 쳐주는데 장군 쳐줬는데.
3: 가끔 이제 그렇게 구워 줍니다. 국거리 가락에다가
4: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다시 봐.
3: 이리 용세검에 살짝에 장대장 그래도 양반이라고.
5: 여보게들.
3: 아, 왜 그래?
5: 한 내가 살기가 궁색하여 등치만 될까 하는데. 아, 그렇게 되면 내가 망신보다는 자네들 망.
3: 술집 자꾸 이렇게 하게 욕조차만 가면 돼. 마음 뿌듯하죠. 그 보람에 살고 또 이렇게 나로 인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말하자면 중환자인데 무슨 좀 미친놈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즐거워요.
0: 우리의 소리를 하겠다는 제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 그 안타까움에 자신의 뜻을 이어가는 제자들에겐 이렇게나마 자신의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6: 스님이 그냥 평상시에 보시면 좀 힘이 많이 없으시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너무 조용하신 분이신데 무대에 올라가시면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변하셔가지고 아주 온 힘을 다 거기다 쏟아내시는 것 같은.
0: 스승의 방문에 실력도 분위기도 한층 더 좋아집니다. 그날 저녁. 명인의 서재에선 어김없이 우리의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3: 아이고 나 또 누우셨다.
7: 이번에 또 누구십니까?
0: 경서도 민요를 비롯하여 긴 소리, 휘무리 소리 등을 평생 불러온 백영춘 명인.
3: 시장의 야채 장수시다. 배추두렁 사려.
0: 하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진 재담 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재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7: 역수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3: 오라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다.

0: 얼른 와요, 빨리.
1: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명인이 애타게 찾는 사람.
2: 저 왔어요.
1: 바로 아내 최영숙 선생님입니다.
2: 아이고, 오고 있는 중인데 뭐 그렇게 급해요. 가서 보고란 건 괜찮아요?
0: 네? 아직 조금 그래.
2: 누워있으라 그랬잖아, 찐방에서.
0: 아,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말 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2: 알았어. 아유.
0: 말을 크게 알았어, 자꾸 하면.
2: 알았어. 아유. 헬스케에서 내 그냥 한 몇 시간 동안에.
0: 그냥 뭐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옆에 있으면 그냥 든든하고 없으면 그냥 아쉽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거지.
1: 아내 최영숙 선생님 역시 아리랑 명창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소리꾼인데요. 30여 년 전 사제지간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 그 후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명인의 소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존재. 백영춘 명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소리로 이루어진 동반자라고 말이죠.

내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뭐라고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춘기 되면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0: 밭에 나가면은 입이 안 닫혀. 저녁 들어서 밥 먹을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한 거야.
1: 우병자면 어당 육성동 백석이 당실과를.
2: 1967년 한 라디오 방송국의 민요 경연대회에 출전, 수상까지 하게 되며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0: 아버님이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냥 그런 정도로 그러면서 하늘이 내게 이러한 그 길을 가라고 내려주시려고 아마 그렇게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취미를 좀 한다고 한 건데.
2: 그 후 스승 이창배 선생 밑에서 경서도 민요와 선소리 타령 등을 이수하며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소리꾼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백영춘 하면 재담 소리의 1인자, 유일한 재담 소리꾼 등으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허장성세의 눈으로 눈 멀쩡히 뜨고
4: 우리 공연예술사적으로 재담소리의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연 종목인데도 그걸 전승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백영춘 선생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소리들을 잘 하시지만 재담소리 쪽으로 그러한 그 전승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그분이 제자들을 둬서 가르치지 않으면 전승이 끊어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분이시다.
3: 그렇지.
2: 하지만 명인이 처음부터 재담 소리를 해왔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3: 죽어서 기억이 났으니까.
2: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재담 소리를 되찾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5: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박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재담 소리를 아주 잘했는데 그 사람이 남긴 그런 그 음반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남긴 걸 많이 찾아가지고 옛 그 재담 소리를 그걸 많이 연구했어요. 백영준 씨가 정말 그 서울의 재담 소리를 그 찾고 연구하고 재현하고 뭐 발굴하고 한 공로라고 봐야죠.
3: 양반의 부인이라더니 이거 꼭 무당하냐 이거.
2: 재담 소리란 재담과 소리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우리의 전통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 아이고 문이 나오네.
2: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6: 만났다더니 이놈의 참놈을 여기서 만났다니.
4: 재담극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역사가 이미 고려 시대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대궐 안에서만 사니까 대궐 밖의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가 대궐 밖의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그 이 1인 재담극으로 임금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공길의 이야기가 바로 공길이 그 연산군 앞에서 재담극을 한 것이거든요.
2: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영화 왕의 남자의 한 장면.
7: 아들아, 내 다행히 목숨 부지하거든. 나를 황제가 거동하는 길 옆에 묻어 황제의 행차를 보게 해다오.
8: 승명패. 이걸 보이면 뭐든.

0: 너 누구든지 불이야.
1: 오라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돼.
0: 이게 뭐야? 힘이라는 거야. 내가 이제 그걸 가졌어. 알아? 힘이 있다고. 왕이 나에게 힘을 줬다고.
2: 저도 영화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연극 2에서 공길력을 처음 연기했었는데요.
1: 누가 나를 막어?
2: 제담 소리의 뿌리가 되었던 제담극. 그때의 장면 하나하나가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1: 지금 놈이야 내가 임마. 그래도 넌 날 도와야 돼. 이건 명령이야.
2: 제담 광대 공길에 대한 내용은 실제 역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창고에 가득한들 내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네 이놈! 무례하다! 내 저자를 의금부에 보내 매질하고 유배시킬 것이다!
3: 조선조의 그 인조대왕 때 와서 예, 궁중나라가 폐지가 됩니다. 궁중 광대들이 이제 궁궐 바깥에서 연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궐 밖이라면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서울 사대문 아니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광대들이 뭐 아현동으로 뭐 또 왕십리로 뭐 등등 서울 변방을 떠돌면서 서울 중심으로 제단극이 성립하고 발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특수한 상황입니다.
2: 시대의 흐름에 따라 궁궐에서 벗어나 사람들 속으로 스며든 제담극.
4: 신명 천지로 올려보세요.
5: 이건 뭐니 각자.
2: 우스갯소리와 익살스런 동작, 풍자 등이 더해지며 대중적인 공연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제담 소리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00년대 초. 그 중심엔 조선 최고의 스타 박춘재 명창이 있었습니다.
5: 이건 뭔가 서울 전박 동양동 모든 개장지였다. 남대방 개장지 제일 잘했다.
2: 그 후 이순일, 홍경산, 박천복으로 이어졌던 제담 소리는 동시대의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았던 정등만, 이창배 선생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0: 나시집 간대로 몸살로 우륜마
1: 하지만 지금은 백영춘 명인만이 재담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실정이죠.

0: 그렇다면 왜 재담 소리는 너무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미디어의 등장이었습니다.
1: 대신해서 4290년 6월 1일을 기해 획기적인 종일 방송을 실시하는 동시에
2: 라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연속극이 전성기를 구가했다. 특히 56년에 방송된 청실홍실 이후 연속극이 청취자들을 사로잡는 가운데 성우들이 새로운 인기스타로 떠올랐다.
3: 그렇게 이러한 재담 소리가 근대 무렵까지는 굉장히 그 흥행을 한 거예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각종 이제 영화라든지 TV라든지 매스미디어 문화가 이제 점차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던 그 재담 소리와 같은 그런 공연물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남부지역에서 발생된 소리로 재담소리와 함께 오랜 역사 속 큰 사랑을 받았던 판소리.
4: 명조가 땅땅하고 청천이 깨졌다 상황하는
0: 판소리는 재담소리와 달리 지금까지 꾸준히 계승 발전되면서 우리의 대표적인 소리로 잘 알려져 왔는데요.
5: 설정하나 산천수 이리저리 기대했죠.
6: 어미길은 딸자식.
0: 소리를 더욱 중요시하면서 예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발전된 판소리와 달리
7: 이렇게 경판이 끝나고 할미대의 구슬.
0: 재담 소리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놀이와 묘기 중심으로 흐른 탓에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번 친판에서
8: 푸념을.

0: 판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 이렇게 인맥이라든지 그 교육 전통, 전승 전통이 아주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담 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남자들이 해야 되고 남자들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소질도 있어야 되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제담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소리도 잘해야 되고.
1: 근데 현재 백영주 선생님의 뒤를 이을 남성 소리꾼이, 아주 분명한 남성 그 소리꾼 전승자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시급한, 전승자의 그 양성이 매우 시급한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 저 이건 뭔 거니? 재담소리 장사치 흉내인데 무화관 시장의 야채 장수 올시다. 배추두렁 사렴 마늘파 고춧가루도 있어요. 저 요거는 마포 시장의 생선 장수 올시다. 생선 조기들이서 자 요건 애옥의 시장의 인간 만물상에 올시다. 안성맞춤 녹그릇, 광주분원 사기그릇, 은비녀, 옥비녀, 앵두나무, 목비녀, 얼레비, 챔비, 뒷꼬지, 바늘, 쌈지, 골무, 반지꼬리, 이야기라 쥐야. 어이, 다듬이 홍두깨자, 살림살이 눈이 보배요. 말만 잘하면 거저줘요.
3: 아직 어둠도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난 명인에겐 아주 오랜 습관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소리 기공입니다.
4: 괜찮아요. 또 4시간 견딜 준비해야지.

0: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1: 내가 살았을 적 같으면은
0: 아이고 서러 아이고 서러
1: 어디 그 우는 톤이 난 안 되네. 끌 먹으러 가요? 어떻게 가요?
0: 끌어야 돼? 아이, 아니 아무 소용이 없구나.
1: 한 번씩 사가자 고기 이게.

0: 오기 힘드네.
1: 사실 명희는 일주일에 세 번씩은 병원에서 꼭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데요. 제담소리 복원을 시작하게 된 지난 1999년. 주변을 돌아볼 새도 없이 사재를 털어 제담소리 복원에만 모든 것을 쏟았던 그때. 결국 앓고 있던 당뇨병이 심해졌고 급기야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이 시간마저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다는데요.
2: 제가 머릿속에는 그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사 외우는 것이 지금은 한 줄도 내가 못 쓰니까 나 뭐 머리에 입력해서 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 네 시간 보내는 시간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1: 아직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치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명인. 그에게 제담소리란 어떤 의미인 걸까요?
2: 자기인데 1999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 예전에 제가 그 선생님한테 조금씩 배웠던 장대장 다리에는 그걸 떠올려서, 그래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박신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옛날의 원본을 좀 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본을 다 하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 이런 걸 다 짜서 이제 제 이제 기획 구성을 다시 했죠. 설정을 다시 해가지고.
1: 하지만 일제시대에 거의 맥이 끊긴 제담소리를 복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춘재 명창의 토막 소리를 모으고 원로들의 기억을 되살리며 잊혀진 소리를 완성하기까지 거의 10년. 결국 잃어버린 장대장 타령을 되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리꾼 자신의 두 눈은 포기해야 했던 거죠.
2: 수술하는 공고도 받고 그랬었는데, 수술을 하면은 한 3, 4년 동안은 소리 못한다, 노래 못한다면은 차라리 수술을 안겠다, 그냥 견디겠다, 그것도 하늘의 지시인 것 같아요.
1: 소리에 대한 열정이 신체적 고통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 병원 치료를 마친 그날 오후, 백영춘 명희는 또 어딘가로 향했는데요.
2: 영순이 언니 오면 이따 물어봐.
1: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기념으로 열릴 아리랑 공연 리허설장입니다.
3: 점이 시작이다.
1: 이번 공연에선 명인이 직접 각색, 구성한 창작 소리극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예민한 모습입니다.
4: 표현하지 못해. 그리고 나가요. 이렇게 섰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씩 벌려줘 보세요.
5: 남자 소리꾼으로서 되게 학식이 일반적으로 소리를 많이 하시는 소리 이론을 겸비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각자부터 그렇게 소리꾼과 주는 군대 기포 연출까지 정말 다재다능하고 저희가 배울 점이 아직도 많은 큰 선생님이십니다.
1: 명인의 열정은 제담소리 복원을 넘어 새로운 제담소리를 창작하는 것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담소리가 맥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명인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6: 내 앞이 누군지, 내 옆이 누군지 그날 다 챙겨주셔야 돼요.
1: 그날 밤

0: 다음 날 아침
1: 인상은 막 가슴에 이어진다.
0: 어제의 연습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이른 시간부터 책상 앞에 자리했습니다.
2: 또 들어오셨다.
3: 이번엔 또 누구십니까?
1: 눈물 짓네.
2: 눈물이 탐면 다 짓고. 그리운 어머니.
1: 가소소 그리운 네 마음.
0: 평생 해온 소리이건만 시간이 날 때마다 늘 이렇게 소리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1: 오지고 칠부로 빛나는
2: 확실하게 자꾸 심어준 말이에요. 가락국거리고 우리 거는 그냥
0: 그리고 또 하나 음악에 대한 이론 공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 그래서 옛날에
0: 하지만 최영숙 선생님에겐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죠.
4: 제가 빨리 그런 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머리가 나쁜지 한 3분의 1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다 못 받아들이는 게 좀 아쉽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3: 서울에서는
0: 스승의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알고 깨우쳐야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당뇨에 좋다는 마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0: 아직은 깜깜한 새벽. 오늘은 백영춘 명인 홀로 외출에 나서는데요. 어둠을 뚫고 서울로 향하는 차. 이른 시각부터 어디를 가는 걸까요? 명인이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다름 아닌 패스트푸드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곳에서 모닝커피와 햄버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끼니도 걸을 만큼 부지런히 시작된 명인의 서울 나들이. 그 끝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명인이 발길을 멈춘 이곳. 제담소리 전수관이었습니다. 명인은 매주 두 번 양평에서 서울로 이동해 사람들에게 제담소리를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지만 제담소리를 찾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이 무엇보다 귀한 것을 알기에 이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해야 되고 또 즐거워요. 이 사람들 만나는 거, 또 같이 소리를 한다는 거, 이렇게 만나고 싶고.
0: 누구에겐 긴 하루라지만 아직 못다한 일이 많은 명인에겐 하루하루가 참 짧습니다.

늦은 밤, 아직 할 일이 남은 건지 또 책상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지난 1999년 재담소리 복원을 시작한 이후 백영춘

0: 명인은 2007년, 2008년 완성된 제담 소리를 연이어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장대장 타령을 비롯 개 넋두리, 장사치 흉내 총 세 곡이 담긴 음반입니다.
1: 자, 이건 뭐니? 제담 소리 장대장 타령인데, 장대장 타령 문을 여는 대목이 옳시다. 어찌

0: 자식 부탁 놀 줄도 알고 쌈질도 알아.
1: 제담 소리 전통의 연기력과 소리 연출력에 매료되어 그것을 알리고 보존하고 싶었던 명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에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오며 쌓아온 그 노력의 결실들이 이제야 제 가치를 잇는다.

지난 2008년 제담 소리에 대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심사가 있던 날, 명희는 이날을 잊을 수 없다 하는데요. 공연 중 갑자기 찾아온 고통.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의 순간. 모두의 만류에도 명희는 오래도록 준비한 제담 소리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심사위원도 감동하게 만든 백영춘 명인의 열의로 결국 제담소리의 보존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명인의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또는 새롭게 태어나길 기다리는 많은 재담 소리. 그러기에 명인은 오늘 밤도 쉬이 자리를 뜰 수 없어 보입니다.

0: 예전에는 밤새고 참 작업도 많이 하고 뭐 이 책도 제가 이 전체 책을 진필로 써서 이렇게 마스터 박사야 그렇게 교재를 만들어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누워서 잘 때 모두 외워요. 그 자는 시간이 그 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아마 하루 두 시간 이상 잡은 적은 없을 거예요.
1: 그나저나 댁은 어디 사는 분이시오?
0: 땅 위에 사는 사람이지.
1: 고향이 어디냐고요?
0: 아, 이 여자가 별걸 다 물어보네. 내 고향은 우리 어머니 뱃속이다.
1: 아이 참, 제일 먼저 진지를 잡수던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0: 그것은 우리 안방이지.
1: 이 양반 참 답답하긴. 그게 아니라
0: 그럼
1: 전 팔을 내디딘 도가 어디냐고요?
0: 도가 어디냐고? 양산도. 네.
1: 양산도?
0: 어.
1: 그럼 군은요?
0: 군은 재단군이지.
1: 면은요?
0: 물냉면.
1: 리는요?
0: 막걸리.
1: 그럼 덩은요?
0: 어동동이지.
1: 그나저나 댁은 몇이요?
0: 내가 사는 집은 우리 초가상가 한가뿐이요.
1: 나이가 얼마냐고요?
0: 아, 한 500냥쯤 되지.
1: 뭐가 500냥이에요?
0: 내 나이가 얼마냐며?
1: 그래서요?
0: 그 내 나이를 살려면 한 500냥쯤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2: 드디어 아리랑 공연 당일. 이른 아침부터 리허설에 한창인데요. 저도 많은 무대에서 봤지만 리허설만큼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은 없죠.
3: 제가 많이 저기 잠을 받고 있습니다. 소리며 연기하는 그 감정이며 이런 거를 옆에서 지도를 많이 해주세요. 네.
2: 그리워. 대규모 공연인 만큼 동작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 끊임없이 맞춰보게 되는데요. 두 손 모아
4: 연꽃으로 이제 우리 이렇게
3: 재회했어요.
4: 항상 뭐 이분 만나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그런 것을 반복을 하는데 그때마다 또 감회가 새롭고 명반도 노래하면서 자꾸 격해서 울잖아요. 이게 극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이야기니까 더 그렇게.
2: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드디어 관객과 마주하게 되는 그 떨리는 순간, 공연이 시작됩니다.
4: 여기가 도라산요. 지금은 가려 해도 막혀 있고 건너려도 나루가 없지요.
5: 그리운 어머니, 잊지 못할 정인 문칠이.

0: 조한미의 공연을 마친 다음 날. 오랜만에 장거리 외출에 나섰는데요. 선 겨울 바닷바람과 비릿한 바다 향이 반겨준 이곳은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여행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1: 결국엔 지금 뭐 하나지?
0: 두 사람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곳.
2: 10년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나? 그때는 그래도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못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1: 응? 어디 속에 있지? 성육을 갔었지. 그때
0: 먼저 함께 이 먼저 길을 갔다. 걷게 된지 어느새 꼭 10년 만입니다.
1: 거기부터 갔었지.
3: 감탄해 감탄.
1: 아, 몇 번 오긴 왔었는데 제일 여기서 기억에 남는 해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눈이 좀 보일 때니까 저는 그때 감탄을 많이 하고 지금 제 머릿속엔 그 그림이 좀 들어있어요.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0: 울진 앞바다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망양정. 이곳은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양양의 낙산사, 삼척의 죽소르둔과 함께 강원도의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는 여덟 가지 중 한 곳인데요. 이것을 바로 관동 팔경이라고 합니다. 이 동해안 팔경의 아름다움을 가사에 담아 엮은 노래가 또 있는데요. 바로 서도 작가 관동 팔경입니다.

0: 들고 회전 치면
1: 아름다운 풍광에 절로 이 노래를 함께 불렀던 곳.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2: 얼마나 좋은지 소리가 절로 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진짜 소리를 너무 좋아해. 어쩌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냐 내려갈 때. 그만큼 힘들 줄도 모르고 소리를 한 거예요. 경치가 그만큼 좋다라는 거지. 어머, 이렇게 됐네.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네.
1: 아쉽게도 10년 만에 찾아온 망양정은 복원 중으로 다시 오를 순 없었습니다.

0: 하지만 10년 전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 너그러이 반겨주는 아름다운 동해의 모습.
1: 진짜 경치 좋다.
2: 어이구.
1: 만만대해.
2: 여기 탁 터졌네.
1: 그래.
2: 여기가 이 만약 가사가 똑같으네.
1: 그러니까.
2: 여영벽판 가이 없어 바다 밖은 어디런 거
1: 동딱
2: 쪽빛 같은 가을 창고 먼 기러기 울며 간다 태양 횡행 저 철선은 디 어디로 가는 길고 흉해호호 탕탕하니 마양 정이 여기로다 삼천리 금수강산 관동 팔경도 욱 좋고 대한의 자랑이요 세계의 명성이 아니냐
0: 오랜 시간 자신의 것을 묵묵히 지켜온 저 바다 명인과 어딘가 닮은 듯합니다.

0: 백영춘 명인을 만나기로 한 마지막 날. 우리는 종로 창덕궁 옆에 위치한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이곳에선 재담 소리꾼 백영춘 명인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공연 전 꼼꼼하게 무대를 살피는 명인.
1: 중앙이 안 맞아가지고요.
2: 찢어졌었는데 괜찮아요?
1: 다 고수했습니다.
2: 고수했어?
1: 예예.
3: 사전에 미리요 항상 그 머릿속에 항상 그게 다 그 짜져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벌써 세네개 벌써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보이시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벌써 저희들이 놀래요 그냥.
0: 오히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대를 꿰뚫는 안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단벌 소리꾼 백영춘.

0: 곳곳이 낡고 해진 갓이 눈에 띄는데요.
1: 내가 쓰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15년 됐고요. 이거 이제 옛날 조선인들이 쓰시던 이조 시대의 갓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가서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써야 어울리지 새가 쓰면 안 어울려. 내 얼굴하고 비슷한가 봐 이게.
0: 진정한 명품은 오래될수록 빛나는 법. 명인의 낡은 갓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순간입니다.
2: 하! 이건 뭔 거니 재담선이 정대장 다령이 이랬다.

0: 오래전 지쳐있는 민중에게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춤으로 위안을 주던 제담 소리.
1: 옛날에 말이요.
2: 어시구.
1: 장지영 대장의 아버지가 살았는데 어이. 어디서 살았는고 허니 저 농속에서 살았겄다.
2: 미친나 쥐새끼야. 농속에서 살게 살면 어떻게 농속에 산다는 거야.
1: 허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에 농속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2: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단 말이고.
1: 옳지 옳지.

0: 무엇이 그를 마지막 재담 소리꾼으로 부르게 된 걸까요?
1: 이러지 마오.
0: 사람들의 외면? 무관심?
2: 진작이나 그렇게 나올
1: 일마,
2: 거지.
1: 일마.
0: 하지만 명인은 말합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만 명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은 오늘도 신명나는 광대가 되겠노라고 말이죠. 우리가 만난 이 소리꾼에겐 아직 마지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3: 우리 재담 소리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또 물밀같이 오셔서 저희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허, 이건 유신고 영번의 무인이라더니 영락 없는 무당하냐? 이룰테야 이룰테여 이룰테야 이룰테여 장대장 버거든 이르겠다 이르지

0: 허이지마오 싫어이 싫어 나는 싫어 아무것도 나는 싫어 어떤 잡놈이 재물이 탐나면 동설려 새남고개 버터고개 올라서서 오가는 행인 보따리 들고 돈을 뺐지 나는 일러 나는 일러 나는 일러 나는 일러 정대장 보거든 이르겠다 사장네 아저씨 사장네 아주머니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르지 마오 이때는 어느 때냐 90월 단풍에 울 밑에 국화 피고 방방 곡곡에 단풍이 들면 우리 집 출입대 외박 나가면 우리 집이 비었으니 족자병풍 둘러치고 원앙금 침들이 섭이고 어쩌구저쩌구 하면은 새끼 장님을 낳더라도 원대로 해줄게 장대장 보거든 이르지 마 이르지 마
1: 마지막 재단꾼이라는 거는 좀 서운하고요 그냥 앞으로 한 20년만 더 살아서 꼭 저를 닮은 후계자를 하나

0: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제 희망입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소박하지만 그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 지킴, 그리고 한 인생이 후회 없이 살다 갔다는 그런 칭을 받고 싶습니다. 하이크,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저씨.
1: 여보, 너 뭐 그렇게 고마울 것도 없어.
0: 아니, 왜요?
1: 내가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웃기서니 사람의 도리야 더블 수 있겠어? 이렇게 남의 약점 잡아서 못된 요구호는 나도 나쁘지 말이야. 허장성세 누나 누워 눈 멀쩡히 뜨고 세상을 속이는 짓은 더 나쁜 짓 아니겠어? 양반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때? 이 장님도 눈 좀 뜨고 새 세상 좀 보겠다는데 좀 어떠냐 말이야. 우리 기왕에 여기 장대장이 굿판 벌려놨으니 말이야, 이 허봉산 눈 좀 뜨고 우리 제습구수로 한판 놀아봅시다. 자, 허봉산 눈 뜬다. 허이.

전라남도 장성군 화력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난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온화한 미소를 띤 신라인들이 걸어 나올 것 같죠?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 천년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15곳 중에서 무려 4곳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500년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간직한 양동마을이 있고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옥산서원, 또 경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불국사와 석굴암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 정토를 꿈꿨던 신라의 통치 철학을 잘 담아낸 대표적인 장소이자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이 모여 있는 곳, 경주 불국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해지는 세상. 불국 정토를 현세에 재현하겠다는 신라인의 꿈이 깃든 곳입니다. 불국사는 서기 528년 신라 법흥왕 때 창건에 통일신라 경덕왕 때 크게 중건하면서 대규모 사찰로 위용을 갖추게 되죠.

불교를 나라 신앙으로 믿었던 신라인들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건축 기법, 최고의 노력과 정성으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불국사를 처음 지었을 당시에는 청운교 앞에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면 자음은 옆 수출구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떨어져 연못 위에 신비로운 물안개가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옛 모습은 자취를 감췄지만 비 내리는 불국사의 고요함 속에 신라인의 향취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불국사를 나와서 토암산 중턱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가면 신라 불교예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석굴암이 보입니다. 해발 500m가 넘는 곳이니까 석굴암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간포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절을 짓고 단단한 바위를 쌓아 올려 그 안에 부처님을 모신 이후 멀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외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불국사가 경내의 보물을 품고 있는 사찰이라면 산 전체에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야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남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37개의 불교 유적이 산재해 있는데요. 천년을 이어온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주 남산. 예진 스님의 발길을 따라 찬찬히 돌아봅니다.

경주의 남쪽 고이봉과 금호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솟아있는 남산. 금호산으로도 불린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되었던 곳입니다. 사원, 탑, 불상과 같은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왕릉, 무덤, 궁궐터가 남아있어 신라 문화의 집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돌에 새긴 사람의 지극함과 깨달음을 찾아 수행하는 여승의 단아한 일상이 경주 남산의 풍경과 함께 펼쳐집니다.

0: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1: 풍만한 얼굴과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지그시 감은 두 눈. 마치 구름 위의 세계에서 중생을 살펴보고 있는 듯합니다.
0: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0: 미소가 가득 담긴 얼굴과 풍만하고 당당한 자세. 화려한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불상에서 자비로운 부처의 힘이 느껴집니다.
1: 남산이 다 이 화강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신라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 천년을 이어온 경주 남산 칠부람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경주 남산지구에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 유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신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남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경주 남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옛 신라의 수많은 불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능선과 골짜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절터만 무려 150곳이 된다고 하네요.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런 경주의 모습을 사사성장 탑탑안행 절이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도 기러기 때처럼 솟아있는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0: 비워야 채워진다. 다 비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1: 경주 남산은 돌과 사람의 공간입니다.
0: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2: 바위석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삶의 무처를 찾아 가족의 안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은 수천 년을 흐르며 남산을 찾아 기대온 사람들과 곁을 같이 합니다.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

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진 스님의 말씀이 메아리처럼 마음에 남네요. 긴 세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여한 동네. 천년고도 경주에 살았던 양반 가문의 면모를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죠. 유네스코가 반한 우리의 고향, 경주 양동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품격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 씨와 경주 손 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통의 품격을 가진 경주 양동마을.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손 씨와 이 씨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후손들이 계속 사는 경우는 경주 양동마을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천년 고도 경주에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공간뿐 아니라 앞서가던 신라 과학의 힘을 보여준 명소가 있죠. 바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첨성대.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 때 건축됐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수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1300년 전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신라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1300년 변함없이 하늘을 바치고 서 있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늘의 별을 관측했을까? 별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왜 높은 산 위에 짓지 않았을까?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첨성대를 이루고 있는 360여 개의 화강암 벽돌과 쌓아올린 층수는 1년 365일 날짜와 절기를 상징합니다. 또 정남쪽을 향해 있는 창은 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점이 됐습니다. 1300년 전, 늦은 밤에도 이곳 사람들은 9m 높이의 첨성대에 올라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겠죠. 무수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하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옛 신라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1300년 동안 한 곳을 지켜온 첨성대. 집안의 약화로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긴 했지만 천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데요. 신라의 건축 기술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한쪽이 깨져 있어서 신비로움을 더하는 수막새에는 시원한 눈매를 한 여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수막새는 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처마 끝에 장식하는데요. 이 수막새의 무서운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새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주에서 만난 신라 여인의 온화한 미소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천년 왕국 신라를 우뚝 서게 한 넉넉한 포용력이 아니었을까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요가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요가 수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자 요가의 시작을 열어주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는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한다 라는 어원을 가진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여 정신의 안정과 깨어있는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가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

적인 심신 수련 방법으로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가는 쉽고 단순한 운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몸의 근육을 함께 단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양한 요가 동작을 배우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은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응용 동작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가슴 늘고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올리고 발등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에 오른발을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눌러주고 이번에는 오른발 45도 왼발 앞으로 마시면서 두 팔 위로 쭉 내쉬는 호흡에 손 받아 왼발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바닥 밀어내면서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걸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다리 쪽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접고 마시면서 손 올려다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3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곳곳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0: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의원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0: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0: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2: 계단으로 가서.
0: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언어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사라지잖아. 소멸돼 버리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쓰지 않으면은 없어지듯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많이 이게 널리 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53년 10월 21일 생인데 그는 양력이고 저는 9월 보름을 더 좋아해요. 음력으로. 저희 집은 2남 4녀인데 그중에 제가 막내예요. 막내